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친구들 안녕. 난 제니.
1: 나는 민우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바로 이, 비, 인, 후, 과. 말이 좀 어렵죠? 이비인후과가 무슨 뜻일까요?
4: 이비인후과는 코나 귀가 아플 때 가는 곳이에요.
3: 맞아요. 제니 가봤어요?
0: 네.
3: 언제 가봤어요?
0: 먼지 알레르기랑 코감기 걸렸을 때 가봤어요.
3: 그랬구나. 귀, 코, 목구멍 등에 생기는 병을 낫게 해주는 병원이에요. 제니가 말한 것처럼 봄이 되면 꽃가루가 팍 날리잖아요. 선생님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이 날리면 너무 좋은데 꽃가루는 에치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기도 해서 꽃은 좋은데 꽃가루는 싫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혹시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거 있는 친구 있어요?
5: 저요.
3: 어머, 둘 다?
5: 네.
3: 그때는 어떻게 해요?
4: 그때요? 그때는 그곳을 피해서 가요.
3: 오, 지혜로운 방법이다. 제니는요?
0: 약을 먹고 나서 다른 데로 가서 재밌는 거 가지고 놀아요.
3: 아, 약을 먹는구나. 맞아, 약을 먹기도 하지요. 그럴 때 가는 병원, 그 약을 주는 병원이 이비인후과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귀, 코, 목병원이라고 하면 되지. 왜 어려운 말을 써서 발음도 제대로 못하게 해요? 라고 질문하던데요.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을 의미하는 한자라서 그래요. 이렇게 이비인후과 말고도 아주 많은 병원들이 있지요?
0: 네.
3: 혹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떤 병원을 많이 가봤어요?
0: 치과병원이요.
3: 치과병원을 많이 가봤군요. 민우는요?
4: 안과를 많이 가봤어요.
3: 안과를 많이 가봤군요. 선생님은 싫어하는 병원이 있는데 바로바로 소아과를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 민우나 제니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프면 가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아과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비인후과라는 단어를 배워봤어요. 그럼 이 단어와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두두두두.

0: 짝꿍 단어 두렵다예요. 두렵다는 겁이 나거나 마음에 몹시 꺼려 불안하다 이런 뜻이죠. 아마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요. 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제니랑 민우는 이 두렵다라는 감정 느껴본 적 있어요?
1: 공포에 관련된 게임 같은 거를 할 때요.
0: 우리 민우는 씩씩해 보여서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럴 때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나요?
1: 소리까지는 안 지르고 그냥 이 정도 하는데 마음속에는 심장 엄청 쾅쾅대요.
0: 깜짝 놀랄 만큼 두려움을 느껴봤구나. 제니는 언제 두렵다라고 느껴봤나요?
2: 주사 맞기 전에요.
0: 주사 맞기 전에, 맞아요. 그럼 주사 맞고 난 뒤는?
2: 괜히 무서워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음에 또 무서워져요.
0: 그렇구나. 맞아요. 두려울 때 우리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이비누 효과, 두렵다 이 두 단어로 무엇을 할 것 같니?
1: 글짓기.
0: 그렇죠.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노트를 꺼내고 펼쳐서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3: 네.
0: 시작.

0: 입인 인후과 귀, 코, 목구멍 등에 생기는 병을 낫게 해주는 병원. 두렵다. 겁이 나거나 마음에 몹시 꺼려 불안하다.
1: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제니가 글, 그림, 제니하고 시를 썼어요. 시를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2: 네.
1: 좋아요.
2: 학교에 가고 싶다. 글, 그림, 제니. 나는 코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학교에 못 간다. 못 가서 슬프다. 이민 이누과에 갔다. 역시나 무서웠다. 병원 냄새가 나서 더 무서웠다. 아프더라도 학교에 가고 싶다.
1: 와, 우리 제니가 시의 가장 기본인 연과 행의 구분을 잘해서 진짜 멋진 시를 썼어요. 단어도 배우고 시도 쓰고 우리 제니 정말 훌륭해요. 우리 민우도 한번 발표해 볼까요?
3: 오늘은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간다. 병원에서 피로 뽑아야 해서 두렵다.
1: 민우는 두려운 마음이 목소리도 나타나는 것 같아. 민우가 발표할 때 선생님은 마치 민우가 정말 지금 피를 뽑는 심정으로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비인후과와 두렵다라는 두 단어를 공부했어요. 우리 제니와 민우도 이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4: 네!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인사할까요? 안녕!
5: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7: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8: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7: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8: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라라에게 물어보자.
1: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3: 좋아.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입이 라에 걸리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입이 어디에 걸리지? 이렇게 코에 걸리나?
1: 입이
0: 코에 걸릴 정도로 엄청 큰 거야.
1: 봐봐, 여기 무엇이 있으면 이거예요.
0: 손에 걸리나? 입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는 거야. 이거 어떤 뜻이지? 라라한테 힌트 한번 구해볼까?
1: 그래.
2: 라라야, 힌트 하나만.
3: 입이 라에 걸리다는 싱글벙글 웃으며 기분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이야. 윤슬이랑 우준이가 크게 웃을 때 입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상상해볼까?
0: 아하하하, 이렇게 되지? 아하하하. 이렇게 가면은 귀가 있네?
1: 귀!
0: 그래!
1: 귀에 걸리다!
0: 입이 귀에 걸리다! 아싸! 내가 귀. 찾았으니까 내가 할 거야!
1: 내가 할 거야!
0: 내가 할 거야!
1: 내가 할 거야!
0: 오빠가 먼저 찾았잖아.
1: 아이, 진짜 내가 그러고 와야지.
0: 눈? 입이 이렇게? 이렇게 온 거야? 조커야, 조커.
3: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려봐요.
0: 그럼 얼굴을 먼저 그려볼까?
3: 우준아.
0: 응?
3: 우준이는 왜 귀라고 생각했어?
0: 이렇게 활짝 웃으면 이렇게 따라가보면 귀가 있지 않아? 너무 기쁠 때는 귀에 걸리다?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아서.
3: 그럼 우준아, 우준이가 입이 귀에 걸린다처럼 웃는 표정을 한번 지어줘 볼래?
1: 아니, 더 해야지.
0: 어떻게?
3: 좋아, 잘했어. 오. 귀엽다. 그럼 윤슬이는 왜 답이 눈이라고 생각했어?
1: 왜냐면 입이랑 눈이 가까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왠지 눈 같아. 이렇게.
3: 입을 한껏 끌어올린 거야?
1: 응.
3: 좋아. 그럼 윤슬이도 입이 눈에 걸릴 만큼 크게 웃어본 적 있어?
1: 친구가 어떤 웃긴 얘기를 해줄 때 너무 웃겨서 하고 웃었어.
3: 그럼 윤슬아.
1: 응.
3: 입이 눈에 걸리다 라는 말을 넣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줄래?
1: 친구가 나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엄청 웃긴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웃겨서 입이 눈에 걸릴 만큼 엄청 웃기게 웃었다. 친구들, 너 입에 눈이 걸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렇구나.
3: 좋아, 그럼 우준이도 한번 입이 귀에 걸리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얘기해 줄래?
0: 저번에 아빠랑 나랑 엄마랑 다 같이 모여서 콘서트장에 갔었는데 그때 윤슬이가 끝나자마자 아하하하 웃은 걸 봤는데 그때 입이 귀에 걸리도록 크게 웃었더라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윤슬이한테 윤슬아, 너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는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자, 그럼 오늘도 과연 어떤 정답을 생각했을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볼까?
0: 그래.
1: 좋아. 오빠 먼저 해.
0: 그래. 이번엔 오빠가 먼저 해볼게. 자, 여기 친구가 되게 웃긴 영상이나 재밌는 일을 연상하면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마치 너무 크게 웃어서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지? 이렇게 크게 웃는 친구한테 친구야, 너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는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1: 나는 이렇게 그렸어. 이 가운데 어떤 사람, 아, 입 안에 눈이 있지? 그 사람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지. 그래서 진짜 너무 웃겨서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웃어서 눈이 입에 걸려버린 거지.
0: 아.
1: 그래서 그때 야, 너 입이 눈에 걸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렇구나.
3: 좋아. 오늘도 정말 둘 다 그림을 너무 재미있게 잘 그렸어.

0: 고마워.
1: 자, 그럼 과연 오늘은 두 사람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정답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1: 오늘의 관용어는 입이 귀에 걸리다야. 친구들은 오늘도 활짝 웃을 일이 있었어? 기분이 좋으면 꼭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얼굴에서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질 않지.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 특히 너무 재밌어서 활짝 웃을 때는 입꼬리가 귀 쪽을 향해 쭉 올라가지. 이렇게 아주 기쁘거나 즐거워서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가리켜 입이 귀에 걸리다라고 표현해. 비슷한 표현으로는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지다, 입이 가로 터지다가 있지. 만약 축구대회에서 골을 넣은 형이 집에 돌아와서 계속 싱글벙글 즐거워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형이 골을 넣어서 기분이 좋구나.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라고 말이야.
2: 아싸!
3: 아쉽다.
2: 어때? 내가 맞췄지?
3: 오빠, 우리 같이 입에 귀가 걸릴 만큼 웃어볼까?
2: 그래!
3: 오늘의 관용어는
0: 입이 귀에 걸리다!
2: 아주 좋아서 싱글벙글 한다는 뜻!
3: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난 글을 쓸 수 있어서 기뻐. 글을 쓰면 슬픔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거든.
1: 안내의 일기.
2: 기분 좋은 오늘 함께 시청할 친구는 에이든,
3: 응!
2: 제이,
3: 응!
2: 아담이,
3: 응!
2: 승현이,
3: 응!
2: 그리고 나, 구슬이. 그럼 시작한다. 다들 준비됐지?
3: 응!
2: 지금 바로 뿅뿅!
3: 뿅뿅!
0: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일기장아, 이제부터 널 키티라고 부를게. 13번째 생일 선물로 널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나는 아빠, 엄마, 언니와 네덜란드에 살고 있어. 우리 가족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야. 우린 노란 별을 붙인 옷을 입어야 해. 유럽의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은 옷에 노란 별을 붙이라고 명령했거든. 노란 별을 붙인 사람은 극장, 수영장, 테니스장도 금지야. 자전거도 금지. 저녁 8시 이후엔 외출도 금지. 행복은 사라지고 지금 우리 집엔 한숨이 가득해.
4: 독일군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어서 피해야 돼.
0: 1942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 가족은 아빠가 사무실 건물에 마련해둔 비밀 공간으로 몰래 피신을 했어. 1942년 7월 11일 토요일 언니와 난 속삭여 말하고 살금살금 걸어.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들키면 큰일 나거든. 잡혀가 총살당할까봐 얼마나 무서운지. 키티, 넌 모를 거야. 1942년 11월 10일 화요일 운신초에 사는 사람이 8명으로 늘었어. 팩턴의 가족에 이어 치과의사인 뒤셀 아저씨가 새로 왔거든. 아저씨는 우리에게 바깥 소식을 알려줬어.
4: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독일군들이 들이닥쳐서 유대인이 사는지 뒤지고 찾는 즉시 어디론가 끌고 가버려요.
0: 키티야, 난 자꾸 눈물이 나. 무서운 곳으로 끌려간 친구들을 생각하면 무섭고 마음이 아파. 1943년 7월 11일 일요일 난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려. 은신처 식구들을 도와주는 미에프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읽을 책을 갖다 주거든. 책 읽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 1943년 7월 23일 금요일 숨어 지낸 지 어느새 1년이 넘었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은신처 식구들에게 물었더니
5: 난 달콤한 크림 케이크를 먹고 싶구나.
6: 영화 보러 극장 갈 거야.
0: 난 친구들이랑 학교도 가고 전쟁이 끝나면 책도 출간하고 싶어. 그 책의 제목은 아마 은신처가 될 거야.

0: 1944년 5월 3일 수요일. 오늘은 상한 양상추를 삶아 먹었어. 식량을 아껴야 하거든.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는 걸까? 왜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걸까? 키티야, 난 가끔 우울할 때도 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아. 난 아직 어리지만 강하고 숨겨진 능력이 많거든. 그리고 자유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 이런 내가 왜 절망하겠니? 난 글을 쓸 수 있어서 기뻐. 글을 쓰면 슬픔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거든. 키티야, 앞으로 내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제발 그럴 수 있기를. 안내가.
1: 1944년 8월 1일 일기를 마지막으로 안내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못했다. 안내는 은신처가 발각되어 수용소로 끌려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가 1947년 안내의 일기를 책으로 출간했고, 안내의 일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선정되었다.
2: 안내는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네덜란드에 살던 소녀였어.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내와 같은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지.
3: 나는 안내가 너무 불쌍해. 전염병 걸려서 세상을 떠났잖아. 17살도 안 된 것 같은데.
4: 나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살해하고 납치하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너무 왜 이럴까 도대체. 나 그때 만약에 안 태어나거나 더 과거에서 아니면 더 현재 더 미래에서 태어나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게 너무 슬퍼.
2: 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기를 썼을까?
5: 안내가 일기를 쓰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히틀러는 너무 나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일기를 쓰는 거 아닐까 싶어.
2: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뭐가 있었어?
5: 안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볼 때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
2: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이 만약 안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3: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는지 너무 슬프고 히틀러 너무 미워할 것 같아.
5: 좀 슬플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것 같아. 다 같이 가족과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힘을 내고 계속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
2: 그렇구나. 오늘도 멋진 생각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안내일기 책을 찾아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some fun today?
1: Yes!
0: Oh?
2: What's that?
0: Well, there!
2: Whoa! Oh. Oh, what is it?
0: Wait. Oh. Oh. Rainbow Wizard. 무지개 마법사님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야!
2: 와! Joy, hurry! Open it! Open it!
0: Okay, okay!
3: 왜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셨지?
0: 와! 색깔 요정들이 도망을 갔대!
1: 와!
3: 그러면 도망갔으니까 무지개를 못 만드는 거야?
0: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편지를 쓰신 거야.
2: Don't worry, we can do it.
3: 빨간, 파란, 노란, 초록 요정들을 찾아달라고 하시네.
0: 맞아.
2: I wonder where the color fairies are.
0: 빨리 가서 찾아보면 되지.
2: 맞아, 맞아.
3: 맞아.
2: Melody, hurry up. Do your magic.
3: You're right.
4: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2: Let's go. Come on.
3: 걱정 마, 우리들 오니까.
0: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2: Go, go, go.
0: Colors.
2: Are you saying the color fairies are here?
0: 분명히 이쪽에서 빨간, 노랑, 파랑, 녹색빛이 반짝였어.
3: 조이는 소리를 보여주는 마법을 하니까 조이 말대로 여기 있을 거야.
2: Then where should we go?
0: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3: Let's try this way.
0: 우리 길을 건너서 가볼까?
2: Oh, good idea!
1: Energy stop!
3: 빨간 불이잖아.
2: Oh? Hey, look! That color is red. Red!
5: 누가 나 불렀어?
0: Hey, that's the red fairy.
5: 아이 참. 여기 숨어 있는 거 재밌었는데 왜 찾은 거야?
3: 무지개 마법사님이 찾아오라고 하셨으니까.
0: 또 숨으면 안 돼.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3: 와, 이제 초록불이 됐다. 건너자.
2: Wait, it's green, green.
1: 와.
6: 아휴, 나는 신호등이 아니라 나뭇잎에 숨어 있었는데.
0: 신호등에도 green. 나뭇잎도 green.
6: 치, 나 혼자 갈 순 없지. 노랑 요정아, 너도 나와.
2: Yellow fairy, where are you?
6: 노랑 요정, 빨리 안 나올 거야.
3: 어? 내가 찾은 것 같아. Look at that.
0: 아하,

0: yellow. yellow.
1: 너 때문에 나도 들켰잖아.
2: 내가 아니라도 슈퍼두퍼 위저드가 찾았을걸?
3: You're right! We would have found you anyway!
1: 너희들도 또 숨지 마.
0: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4: Yay!
3: The green fairy helped us find the yellow fairy!
0: Yeah, thank you so much, green fairy.
1: 그럼 이제 파랑 요정도 찾으러 가보자.
4: 오키도키.
1: 파랑 요정은 어디에 숨었을까?
0: 못 찾겠어.
3: 세 개만 찾았다고 말할까?
0: Oh, don't give up. We can do it.
5: You're right. I'm sure we can find it.
6: 우리 위저드들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파랑 요정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더라?
7: Not me. I didn't know it was here.
6: Not me는 무슨? 그렇다면 이 파란 차 왜 가져온 거죠?
7: That's because I love cars.
6: 아유, so energy. 마법사들한테 방해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몰라요?
7: 아유. I know. It's just because I love cars.
6: 진짜 방해한 건 아니라면 우리를 도와줄 거죠?
7: Okay. Sorry. Uh-huh. Do your thing. Go ahead. Are you ready?
6: Uh-huh.
7: Okay.
4: Super duper. Go. Yeah.
0: Maybe.
7: Okay, then hurry up. Let's find it.
4: Yay!

0: 왜?
1: 여기 더 파란색이 있어.
0: 오, 오, look, Melody.
2: 진짜네.
0: 와우.
2: 의자 다리?
1: 어?
2: 자동차. 둘 다 파란색이다.
3: 어이, 여기 있어서 안심했는데.
4: 우린 네가 어디에 있었어도 찾았을걸?
2: 맞아.
0: 우리 누군지 알아? 우리 슈퍼 두퍼 마법사들이거든. 우리 잘하거든.
2: 그럼 조이,
1: 어?
2: 다시 숨어버리기 전에 카드로 보내자.
3: 맞아. Let me finish this.
0: Hurry.
3: Okay.
0: Go.
3: Super duper magic card.
1: 왜? 아까 처음부터 자동차가 있었나?
0: 어? 자동차?
1: 응.
0: 그러게. I've never seen a car before.
2: 맞아. 오늘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1: 맞아. 이상한 게 많아. 아, 어. 자, 그나저나 우리 무지개 마법사님이 찾아달라고 부탁한 색깔 다 찾았는지 확인해볼까?
0: 오키도키!
4: Red.
0: Yellow.
4: Green.
2: Blue.
4: Red.
2: Red.
0: Yellow. Yellow.

0: 와우! 룩!
1: 와! 무지개 마법사님이 보낸 선물이야!
0: 오, 대박이야, 대박! 아, 읽어보자! 어? Thanks! Super Duper Wizards! 우리한테 고마워하는 거야! It's my present!
1: 와! 레인보우! 와! 무지개 마법사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어!
0: Rainbows! Do you like rainbows too?
2: Hey, everybody loves rainbows. 무지개는 다 좋아할 걸.
1: 맞아! I love rainbows too.
2: Oh. 근데 얘들아, oh. 우리가 찾은 색깔 말고 oh. 무지개 있는 색깔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자.
1: Oh, that's a good idea.
2: Red, orange,
1: yellow, green.
0: Blue, indigo, and violet.
1: Yeah, that's right. These are the colors of the rainbow.
2: Now that we found all the colors and we can see the beautiful rainbow, let's sing a song.
0: Okay. Yay! Let's sing together, everyone.
2: 맞아, 맞아. Let's sing together.
1: Somewhere
3: over the rainbow. 아이고 저런. 보라색은 무지개일 때 violet이라고 하고 보통은 purple이라고 하는 걸 안 알려주고 갔네.
2: 아이고, 우리가 알려줬으면 됐죠 뭐.
0: 어? 타라, it is purple. Purple.
3: 어, 어머나, 자동차가 또 있었네.
0: Remember purple.

0: 세상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큰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3: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0: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3: 아니,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4: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5: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4: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6: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4: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킨 챔피언 마이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이게 아닌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1: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나.
2: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1: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2: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2: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1: 우린 기가빌더야.
3: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2: 너흰 누군데?
0: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2: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흰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모두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나이키몬 변신 완료!
0: 레이몬 변신 완료!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스트라이크. 화상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것도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1: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어,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1: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 어때?
0: 만세! 더 재밌게 해주세요.
1: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진고, 그로이, 그리고 지미라고 하자. 근데 지미는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서 이야기엔 안 나올 거야. 첫째 돼지 진고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줘라고 했지만 진고는 나초를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늑대는 전기 공급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지. 진고는 잘 됐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우리 집은 태양열인데? 그러면 늑대에게 저리 가라고 했지. 늑대는 화가 나서 집을 불어서 날려버렸어. 그래서 진고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기 돼지 진고는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램에 올렸는데 구독자들이 늘어났어. 늑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은 늑대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늑대를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 다른 돼지 그루이가 와서 같이 진고 집을 다시 지었어. 이번엔 벽돌로 집을 지었대.
0: 아빠 잠깐만요.
1: 아 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수영장을 채웠대. 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늑대는 감옥에서 얌전히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일찍 내보내주셨어. 하지만 판사님은 아기 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 늑대는 진고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진고와 그루이는 잡아먹지만 않으면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늑대는 어차피 채식주의자가 돼서 두부만 먹을 테니까 괜찮다고 했고, 늑대는 수영장에 초대돼서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수영장이 계속 오줌을 쌌대. 아기 돼지들은 늑대한테 수영장에 오줌은 안 된다고 했어. 레모네이드라서 마시는 거라고 했지. 수영장에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줌을 싸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 소독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늑대는 계속해서 오줌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아기 돼지들은 오줌 싼 거 맞다고 했고 늑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종교 교리에 안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다음날 돼지들은 오줌을 싸면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약을 수영장에 넣었어. 늑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과자도 먹고 동물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

0: 내가 조용해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상한 행동을 했지. 돼지들이 이때다 싶었을 때 늑대주의로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했어. 돼지들은 늑대에게 와! 오줌 쌌잖아 이 거짓말쟁이! 라고 했고 늑대는 울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간 늑대는 나중에 테니스 선수로 성공하게 됐대. 결국 다 잘 된 거야. 이야기 끝.
1: 또 읽어요!
0: 그만.

어서 들어와. 오늘은 친구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볼 거야. 찰칵.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카메라 대신이지. 찰칵.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사진사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사진사 놀이 할래? 좋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멋지게 찍어보자. 다 같이.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자, 모두 활짝 웃어요. 찰칵. 자, 이번엔 웃긴 표정. 찰칵. 아, 진짜 재밌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진산 놀이.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우리 사진사 사진을 찾아.

0: 안녕 당근 인형아.
1: 안녕 빌런.
0: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사진사 놀이 중이야. 오늘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 날인데 같이 할래?
1: 예!
2: 그렇지. 저렇게 나는 거야.
1: 준비됐?
2: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거울이 필요해. 근데 거울이 없으면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2: 거울, 거울.
1: 찾았다.
2: 딱 좋아. 아주 살짝만 다듬으면 돼.
1: 다 됐어.
0: 저기서 다 같이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가자. 넌 여기서고, 넌 저쪽, 그리고 넌 이쪽.
1: 나수염 생겼지롱.
0: 우와, 멋지다.
2: 어떤 자세가 좋을까? 이렇게? 하! 또 이렇게? 우! 아님 이렇게? 호! 아, 이게 좋겠다. 하!
0: 자, 치즈!
1: 치즈!
0: 잠깐! 비씨가 안 보여.
1: 비씨? 비씨!
0: 사진사 친구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안경 준비!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비씨, 사진에 네가 안 보여. 노란 꽃에서 앞으로 나와볼래?
2: 비씨, 나랑 같이 찍자. 휴.
0: 찾아보자. 노랗지 않은 곳으로. 찾았다.

0: 여기가 더 좋지? 이 근처에서 노란 건 이제 BC뿐이야.
1: 잘 됐네. 그럼 다들 자리 잡자.
0: 휴. 좋아. 움직이지 마.
1: 아우, 난 몰라.
0: BC, 살짝 이쪽으로. 오지, 살짝 저쪽으로 가볼래?
2: 알았어.
0: 오!

0: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베이지, 당근 인형 조금만 더 높이 들어줄래? 그렇지! 좋아, 다들 준비됐지?
1: 됐어!
0: 베이지, 여기야. 계속 카메라를 봐야지.
1: 알겠어.
0: 어떻게 하면 데이지가 집중할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좀 봐봐. 자, 치즈.
1: 치즈. 저 살랑거리는 숟가락 갖고 싶어.

0: 있잖아. 좀 조용한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우와, 저기 봐! 사진 찍는 곳이야! 멋지다! 자, 이제 멋쟁이가 될 시간이야. 뭔지 알지? 다 같이 우리 수염 붙이자! 예! 이제 완벽해! 진짜 최고로 멋진 친구들 사진이 될 거야! 비씨도 보이고, 데이지랑, 오지랑, 또 당근 인형도 보여!
1: 잠깐! 우리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떡해!
0: 나? 맞다!
2: 오늘은 다 같이 사진 찍는 날이잖아!
0: 근데 난 어떻게 사진에 나오지? 사진 찍고 있는데 말이야. 알았다! 카메라가 알아서 찍게 하면 돼! 삐뿌뿌. 이제 5초 있다가 사진이 찍힐 거야. 지금 가!
2: 내 꼬리!
0: 미안. 내 꼬리! 미안. 아우, 미안, 미안. 당근이냐? 착각. 방금 사진 찍혔어.
2: 오, 너 수염이 왜 그래?
1: 오, 너도 이상해.
0: 우리 수염 다시 붙이자.
1: 이제 괜찮아?
0: 거울 좀 찾아보자.
1: 좋아. 봐봐, 웅덩이 거울이야.
0: 우리 좀 봐, 딱 맞게 들어가. 이제 우리가 웅덩이에 비친 모습 그대로 찍으면 되겠다.
2: 그럼 우리 다 나올 수 있겠지? 예!

0: 우리 다 잘 나왔잖아.
1: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잘 나왔다고? 우리가 해냈어.

0: 그럼! 이번엔 웃긴 사진!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우리 사진틀 만들자! 이게 좋겠어 여긴 이렇게
0: 잘했어 비슈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추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간다.
5: 나이스 리시브. 빼같아.
6: 최고! 역시 최고 존엄 테디 형님에게는 안 되지.
5: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6: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5: 그럼 우린?
6: 야? 미안.
4: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7: 그거 기대되는데?
5: 자,
4: 뭐야? 이런 게 어딨어?
6: 하늘도 안 도와주네.
3: 어? 아니,
7: 맙소사, 토네이도야, 모두 조심해.
6: 내 팝콘.
3: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6: 그럼 당장...

더 클래식.

0: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1: 고마워요, 파열로보.
0: 피닉스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2: 집중해, 이안! 집중하라고, 집중!

0: 대령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거리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거리?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걸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조세요.
3: 이거 보세요.
6: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0: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제 곧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자! 자! 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6: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1: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6: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1: 그게 뭐야?
0: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6: 사라졌어.
9: 형, 고드름을 부탁해.
1: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배어로!

0: 짱구! 성공이야!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노래는 누구나 탐정 사무소.
1: 누구나 요원 학교의 에이스 요원들. 콧기, 토토, 끼끼. 어려운 사건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신나게 노래하면 모두 해결. 리듬을 타고 나타나 탐정 3인방이 처리. 누구나 탐정 사무소. 소.

0: 전화!
1: 내가 받아볼게. 네, 누구나 탐정 사무소입니다. 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0: 뭐래? 뭐래? 뭐래?
2: 엄청난 첫 사건이군.
1: 드디어 내 택배가 오늘 도착한대. 야호!
0: 에이, 사건인 줄 알았네.
1: 그러게.
0: 탐정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2: 그래.
3: 좋아.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토토! 깨깨! 내가 사건을 찾아올게!
0: 좋은 생각이군!
1: 분명 어딘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2: 기다려라, 사건! 내가 간다, 사건! 출동!
1: 잘 다녀와, 깨깨!
0: 몸 조심해!
2: 나 공기 탐정 사건을 찾으러 직접 거리로 나섰다. 나와라 사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건? 사건.
4: 예? 저요? 제가 김 사건인데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2: 어허, 첫 번째 사건이로구만. 김 사건,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한가? 그건 내가 알려주지.

0: 짧은 바늘은 9, 긴 바늘은 12. 지금 시각은 9시.
1: 에? 시각이다. 고맙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0: 잘 가라, 김사건. 이렇게 첫 번째 사건도 해결. 자, 이 기쁨은 토토 끼끼에게.
2: 무서워.
0: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긴가? 아, 아니군. 까꿍!
2: 무서워.
0: 아, 여기도 아니구만.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해자.
2: 제가 놀라게 했나요?
0: 아, 놀라게! 우주 최고 요원에 절대 놀라지 않는다고! 그런데 동그란 친구, 무슨 일인가?
2: 저는 영인데요.
0: 어, 그래, 영희. 말해봐, 영희. 내가 다 들어줄게, 영희.
2: 영희가 아니라 영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너무 떨려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아,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자, 그럴 땐 날 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야. 어때, 영? 한번 해볼래, 영?
2: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0: 잘했어, 영! 자, 이번엔 조금 더 신나게 외쳐볼까?
2: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3: 나는 영, 일보다 일만큼 더 작은

0: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영.
1: 곰기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고마워. 안녕.
0: 안녕. 제가 후, 이렇게 두 가지 사건 해결. 하하. 어. 오. 토토끼께 무슨 일이야?
2: 감기 감기 사건이야 사건. 지금 당장 출동해줘야겠어.
3: 만나만나 떡볶이 집에 엄청난 일이 생겼대.
0: 크아, 벌써 셋째 사건까지. 알았어, 토토끼께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야.
4: 떡볶이를 다 먹어버렸잖아. 아, 나 그냥 맛만 봤는데.
5: 몇 개 먹었는데?
4: 그니까 그게 제 기억이.
0: 흐차! 곰깨 탐정 도착!
4: 곰기 도와줘. 내가 떡을 몇 개나 먹은 건지 잘 모르겠어. 원래 떡이 9개 있었는데 지금은...
0: 흠! 너희들! 두는 5와 몇으로 가르게 할 수 있지? 하,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곰 챌리던!

0: 못해 오늘도 모든 사건 해결!
1: 고생했다, 검기탐정!
2: 앞으로도 우주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0: 그래, 그래!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를 불러줘! 여기가 어디라고? No!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어? 우와!
1: 우와!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파동.
0: 아, 뭐야? 지금 장난해? 슈퍼민스가 내 스타 코어를 훔쳐갔다고.
2: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0: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2: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모두의 힘을 모아라!
1: 으아, 아이고.

0: 거의 다 됐어.
1: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0: 이게 무슨 일이지?
2: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본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화면을 띄울게.
0: 저건 골든보이잖아.
3: 하필 이렇게 중요한데?
0: 그러게, 우주본부 재가동까지 얼마나 남았어?
2: 아직 80%야. 시간이 더 필요해.
1: 우리가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0: 좋아, 가자 슈퍼익스.

0: 슈퍼윙스?
1: 스타코어를 너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0: 날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올덴 로봇 변신!

0: 절대 못 빠져나가, 골든 부위! 잘했어, 얘들아!
1: 으아! 고기 때 참 성가시개구네! 그래도 이건 못 따갈걸? 역시 내 계획대로야.
2: 됐어! 월드 우주 본부 재가동 준비 완료!
3: 월드 우주 로봇 변신!

0: 다크워?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1: 와! 슈퍼윙스!
0: 골든 로봇 펀치 발사!
2: 월드 우주 방패 작동!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야,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코어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순 없다고! 골든 로봇 분리 모드!

0: 지금이 기회야. 올든 로봇 해성 펀치 발사!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1: 얘들아, 내 손을 잡아. 좋아, 이제 다들 내 주변으로 모여. 공간

0: 야, 성가신 녀석들, 저리 비켜!
1: 하! 그럴 순 없지! 하!
2: 그만 포기해! 하! 하!
0: 야!
3: 포기! 섀도우!
0: 정말 귀찮게 구네.
3: 이봐, 골든보이. 나 여기 있지롱. 구조형 루프.
2: 홀로 올가미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풀어.
3: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0: 에? 하하!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3: 뭐야?
2: 골든보이, 스타코어에서 손질해!
3: 지금 당장 멈춰! 안 그럼 모두가 위험해져!
0: 싫어! 스타코어는 내 거야!
3: 어?

0: 하늘이 누나, 우주 형, 다친 데는 없어?
1: 우린 괜찮아.
0: 어? 이게 뭐지? 스타코어?
2: 응? 저게 뭐지?
3: 어?
0: 어, 우와. 월드 우주 본부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잖아.
2: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어?
4: 슈퍼 윙스,
5: 포기하면 안 돼.
6: 언제든 우리가 힘을 보탤게. 슈퍼 윙스.
0: 우와, 슈퍼 윙스 홍보대사들이야.

0: 고마워.
1: 모두 고마워. 덕분에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어.
2: 좋아. 그럼 우리의 다음 임무는? 잠깐. 임무가 뭐였지?
3: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4: 좋았어.
5: 어서 하자.
3: 모두 출동 준비.
0: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0: 최고의 배달왕.
1: 이번에 대결을 펼칠 장소는 바로 청두 판다 보호구역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판다가 철을 먹는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사실 판다는 죽순을 좋아하죠.

0: 오늘 대결에서는 죽순으로 만든 이 만두 도시락을 배달하게 될 거예요. 판다들이 좋아하겠죠? 예. 만두 도시락 각 100개씩이에요. 더 빨리 배달한 쪽이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1: 당연하지.
2: 난 늘 준비 완료야.
0: 준비 출발!
1: 우와, 대나무 숲이 빽빽하네.
2: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1: 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포기 안 해. 어? 어? 여기 받아.
0: 어, 안 돼. 계속 이런 식이면 두 번째 대결에서도 호기가 질 거야.
2: 아, 이렇게 따분할 수가. 잠이나 한숨 잘까?
3: 이대로는 못 이겨. 골든보이가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호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1: 어? 업그레이드라고?
3: 그래, 맞아. 하늘이 누나가 이걸 준비해줬잖아.

0: 고기 받아.
1: 와, 알았어. 고마워 맥스. 이제 가보자. 고기 섀도우 스피드.

0: 가라, 다크 골든 주먹!
1: 안녕, 이거 받아!
2: 두 번째 배달 대결의 승자는 바로 호기!
1: 야호! 봤지? 너만 숨겨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0: 말도 안 돼!
2: 해냈어, 호기!
1: 난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샤오준!
0: 치, 너무 우쭐대지 마! 잠깐 방심한 것뿐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지지 않아! 1대1 동점이 됐네.
2: 그렇다면 다음 대결의 승자가 진정한 배달왕이 되겠군요. 이제 마지막 대결은 만리장성 배달 경주입니다. 성벽 위에서는 음식을 배달하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든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대결은 스피드 대결입니다. 경비 아저씨의 점심을 먼저 배달하는 쪽이 승자예요. 준비.
0: 난 절대 안 줘.
2: 출발.
0: 자, 가자. 나 먼저 간다.
1: 스피드는 날 못 따라.

0: 제법인데.
1: 너도 별로 나쁘진 않아.
0: 그냥 둘 순 없지. 가라, 다크 걸든 주방.
1: 섀도우 스피드!
0: 그래봤자 날 못 이겨! 다크 골든 주먹! 맥시멈 파워! 승리는 내 거야!
1: 절대 지지 않아! 포기! 일렉트릭 스피드!

0: 왜 속도를 줄이는 거지?
1: 어이쿠.
2: 점심 배달 왔습니다.
0: 어? 맞다! 배달! 안 돼!
2: 여기 만두 도시락이요.
1: 고맙다. 이야, 아직 따뜻하네.
3: 드디어 대결의 승자가 가려졌군요. 진정한 배달왕은 바로 슈퍼인스 호기입니다.
0: 말도 안 돼. 내가 졌다고? 골든 AI가 난 무적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나 받아.
4: 뭐야? 만두가 다 망가졌잖아. 봤지, 골든보이? 넌 진짜 배달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
0: 뭐? 그래서 진짜 배달이 대체 뭔데 그래?
3: 배달은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0: 그런 걸 누가 신경 써? 난 이 승부 인정 못해. 우리 다시 대결해.
5: 골든보이, 대결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후퇴하세요.
0: 치,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보자고.
2: 어?
3: 탈빵너. 넌 역시 우주 최고의 배달 비행기야, 호기.
2: 다 같이 해낸 거야. 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6: 그래, 맞아.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 임명하려고 해, 샤오준.
4: 슈퍼윙스 홍보대사라고? 내가? 정말?
2: 당연하지. 그리고 모든 홍보대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 바로 슈퍼윙스 볼이야. 이 슈퍼윙스 볼에는 각 나라의 특별한 힘이 담겨있어. 전 세계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 월드 우주본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받아. 슈퍼인스볼 준비 완료.
4: 어? 이건 만두 먹는 판다랑 만리장성이잖아. 우와.
2: 엔진이 다시 작동해.
1: 아유, 다행이다.
4: 이제 만두를 제때 배달할 수 있겠어.
2: 잘 됐다. 어? 무슨 일이지?
7: 호기, 긴급 상황이야. 우주 폭풍 때문에 히말라야 전체가 거대한 폭설을 파묻히고 있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2: 뭐? 알았어, 아리. 지금 바로 갈게. 잘 있어, 샤워준.

0: 또 보자. 안녕, 호기. 다음에 만나. 넥스, 최고 속도로 가자.
1: 나만 믿어.
0: 잘 가.
1: 다음 목적지 히말라야로 출발.
2: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 호기한테 지원을 요청했어. 올 때까지 힘을 합쳐보자.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탄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허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속에 던져라.
1: 모험의 땅 뉴질랜드.
2: 거대한 새들의 행진. 인간일까 새일까. 요절복통 버드맨들. 새처럼 날아라 대회를 위해 뉴질랜드로 모여드는 날.
3: 뭐? 새처럼 날아라? 캬! 새처럼 나는 건 이빨 해적이 최고인데. 이빨 해적 스피드! 로켓보다 빠름 빠름! 와한 날개! 아, 불사 날개가 없네. 까짓 거 달면 되지. 1등하러 뉴질랜드로 가볼까?
4: 뉴질랜드는 신비로운 대자연이 펼쳐지는 나라예요. 남섬,

0: 북섬, 그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뉴질랜드에는 오래전부터 마오리족이 살고 있어요. 마오리족들 사이에는 뉴질랜드의 섬들이 생겨나게 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 옛날 옛날에 마우이라는 영웅이 낚시를 하다가
1: 우와, 엄청난 물고기가 걸린 것 같아. 더 잡아당겨! 영차! 영차! 이야! 우와, 굉장한데?
0: 이 거대한 물고기가 지금의 북섬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북섬의 모양은 물고기를 닮았답니다.
2: 저요? 우리 닮았나요?
0: 그때 마오이가 탔던 카누는 지금의 남섬이 됐다는.
2: 뻐끔, 뻐끔, 믿거나 말거나.
1: 뉴질랜드의 전설이었습니다.
0: 북섬과 남섬은 얼음과 불로 서로 많이 달라요. 남섬은 빙하가 끝없이 펼쳐져 얼음의 섬이라 불리고, 북섬은 화산 활동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불의 섬이란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3: 아, 마이크 실험 중. 아.
0: 자, 이제 북섬에서 펼쳐지는 새처럼 날아라 대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4: 멋진 버드맨들이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참가자. 붕 뜨자마자 풍덩. 네, 멋진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 다음은 단체 팀이네요. 하하, 아이디어가 넘치는 팀입니다. 오호, 아이디어 넘치게 풍덩. 유쾌한 도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참가자. 네, 풍덩풍덩 빠지면서도 모두들 즐거운 모습입니다. 자, 더 이상 참가자가 없나요?
5: 없긴 왜 없어?
4: 네, 검은 연기와 함께 나타난 참가자가 있었군요. 대체 누구?
5: 나? 이빨 새? 스피드 최고! 날개도 최고! 최신 모터 엔진 보이지? 부릉부릉! 와! 어때? 최고의 버드맨은 이빨새?
4: 이빨새님, 안 됐지만 1등은 다른 분께 돌아갔네요.
5: 왜? 뭐? 대체 왜 내가 떨어진 거야? 최신 기계까지 달았는데.
4: 이빨새님, 우리 뉴질랜드는 자연을 사랑한답니다. 당신의 기계는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거든요.
5: 자연 좀 파괴되면 어때서? 버리면 됐지.
4: 뉴질랜드의 하늘날기 대회는 좀 특별합니다. 키위새를 응원해주기 위해 열렸기 때문이에요.
5: 키위새? 먹는 건가?
4: 그건 키위고요. 키위새는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새랍니다.
6: 우리 키위새가 왜 날지 못하게 됐냐고요? 뉴질랜드는 원래 새들의 섬이었거든요. 바다로 둘러싸여 무서운 뱀 같은 천적이 없었죠. 그래서 천적을 피해 하늘을 날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날지 못하게 된 거랍니다.
4: 우리 뉴질랜드 사람들은 키위새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키위새야, 날지 못해도
7: 괜찮아. 키위새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주렴.
4: 이런 소망을 담아 가장 아이디어가 넘치고 유쾌한 웃음을 주는 버드맨에게 1등을 주게 된 거랍니다.
5: 흥, 이빨새는 착한 마음 싫어 싫어. 이빨새 분노 3종 세트. 흥, 치, 붕. 뉴질랜드의 자이언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커밍 순.
2: 안 돼.
7: 번개맨, 뉴질랜드의 자연을 지켜줘.
8: 도와줘요, 번개맨.
9: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뉴질랜드를 지켜줄 테니까. 그런데 이빨 해적을 어디에서 찾지? 번개톤?
0: 세계 비밀 소호대 단톡방에 번개맨.

0: 여성이 초대되었습니다.
1: 남점에서 봤어.
2: 이빨 해적을?
3: 나도 봤는데.
0: 노란 눈 펭귄님이 내비게이션을 보냈습니다.
4: 고마워. 오, 키위새와 노란 눈 펭귄이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이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걸? 자, 그럼 이빨 해적을 혼내주러 뉴질랜드 남섬으로 번개 이동!
0: 남섬은 깊고 가파른 빙하들이 이어져 있어요. 걸어서 빙하를 탐험하는 코스도 있고 배를 타고 푸른 빙산을 만나는 탐험 코스, 헬기를 타고 하늘을 날며 빙하를 탐험하는 코스도 있답니다. 빙하 사이에 갈라진 틈, 크레바스도 볼 수 있어요. 얼음이 만든 거대한 빌딩 같기도 하고, 얼음이 만든 거대한 터널 같기도 하고, 자연이 만든 위대한 예술품 같기도 해요.
5: 슝! 내가 그 거대한 예술품 몽땅 다 녹여주지? 지금 내 심술보가 불타오르고 있거든! 아! 슈바라 슈바라! 얼음아, 녹아버려라!
4: 이빨 해적, 멈춰!
5: 싫은데?
4: 빙하가 녹아선 안 돼! 빙하는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5: 지구 환경 따위 관심 없거든? 지금 화가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으니까!
4: 부글부글? 어, 그럼 이빨 해적을 위해 부글부글 랜드를 추천해주고 싶은걸?
5: 부글부글 랜드?
4: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보내줄게.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전개!
5: 으아! 거기가 어딘데? 와, 뜨거워! 부글부글부글! 어디 엉덩이? 부글부글부글! 일단 피하는 게 좋겠어. 두고 보자, 번개맨! 대체 여긴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0: 입구부터 뜨거운 열기가 자욱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호수. 악마의 욕조라 불린답니다. 오렌지색 테두리에 에메랄드빛 초록. 같은 호수인데 왜 색깔이 알록달록 다른 걸까요? 땅 밑에 묻어있는 광물 성분에 따라 색깔이 알록달록 달라 보이는 거랍니다. 북섬에는 뜨거운 화산뿐 아니라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도 많아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 쪽이 튀어나올 것 같은 호빗은 마을. 반지의 제왕 영화 감독님은 이 마을을 처음 본 순간 호빗 쪽에 대한 상상이 저절로 떠올랐다고 해요. 뉴질랜드, 정말 아슬아슬 부글부글 영화 같은 모험의 땅이죠.
4: 노래로 떠나는 뉴질랜드 여행 시작해볼까요?

0: 뉴질랜드에는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바다가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5도 정도의 추운 날씨에도 뉴질랜드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름도 뜨거운 바다, 핫워터 비치예요. 뉴질랜드 북섬은 거대한 화산섬이라서 모래사장을 파내면 뜨거운 온천수가 보글보글 솟아오르기 때문이랍니다.
1: 뉴질랜드 사람들에게서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번개맨과 비밀수호대가 지켜나갈게. 친구들, 우리는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다시 만나. 예.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노래 따라 세계 여행.
1: 옛날 옛날 요정의 바위가 있었어요.
2: 와, 저 아름다운 노랫소리.
3: 어, 저기 좀 봐.
4: 요정 같기도 하고 인어 같기도 하고.
5: 이야, 누구셔?
1: 요정의 노랫소리에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고.
6: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바위에 부딪힌다고!
7: 더 가까이서 듣고 싶어.
6: 안 돼! 정신 차려!
1: 미안해! 로렐라이 언덕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물속에 빠지고 만다는 전설이 전해진답니다.
2: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노래가 있다니? 굉장해! 멜로디 마법은 악당들 중에서도 고급 기술인데? 저 노래를 배우면 나도 지구인들 영혼을 빼앗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로렐라이.
8: 노래 진짜 못 부르네.
2: 노래 좀 못하면 어때? 영혼만 빼앗으면 되지 뭐. 빨리 가서 저 요정을 이빨 해적단의 노래 선생님으로 데려와야겠다. 얘들아, 가자!
1: 독일의 라인강이에요. 아름답게 빛나는 라인강 주변에 아름다운 성들이 차례로 보이고, 성들을 지나가다 보면 커다란 바위 언덕이 우뚝 솟아있는 게 보여요. 바로 로렐라이 언덕이에요. 로렐라이는 요정의 바위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요정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라인강을 지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다는 전설로 유명해요. 이 이야기는 노래로 만들어져 독일의 민요가 되었답니다.
2: 에? 요정 어디 갔지? 화장실 갔나? 오! 저기 때로 모여있네. 저 중에 누가 요정인가? 이 지구인? 모르겠다. 그냥 몽땅 다 데려가자. 쉬어봐라.
9: 안 돼! 멈춰!
2: 응?
9: 이빨의 적, 오늘도 말썽이군.
2: 응? 번개맨, 어떻게 알고 따라왔지?
9: 응, 번개맨도 로렐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감상하고 있었지.
2: 안 그래도 바로 그 멜로디 마법을 훔치... 아니. 가지고 가려고 온 거란 말이야.
9: 멜로디 마법? 아, 로렐라의 전설을 말하는 거군.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2: 몰라. 암튼 몽땅 데려갈 거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없애주지. 쉬어봐라. 비장의 무기 준비하고 즐겨.
9: 뭐?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잖아. 번개 올가미가 필요하겠어. 번개 파워! 자, 얍! 받아라! 좀비악어는 이빨 해적에게로!
2: 안 돼!
10: 세계의 비밀 속.
9: 이제 안심해요. 악당은 사라졌으니까. 자, 이제 로렐라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다시 들려주세요.

0: 정말 아름다운 노랫소리야.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라인강에 어째서 그런 무서운 전설이 생겨난 걸까?
1: 노렐라이의 전설이 생겨난 이유는 라인강이 흐르는 주변의 모습과 관계가 있어요. 노렐라이 언덕이 있는 곳은 라인강 줄기가 좁아지는 곳이에요. 강이 좁아지면 물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뱃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인강을 지날 때는 더 조심해야만 했죠.
0: 아, 전설이 탄생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었군. 이거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하고 재밌는 세계 탐험이란 말이야. 어? 이빨 스타그램?
2: 펀게맨더 혁은 모를걸? 영혼을 빼앗는 요정이 딴 데 또 있더라고. 얘들아, 나 폴리로카츠야! 아니, 아니, 로보카 폴리 말고 이탈리아 나폴리!
0: 이탈리아? 서둘러야겠군. 번개맨 이탈리아로 번개 이동!
3: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나폴리예요. 나폴리는 1년 내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답니다. 이곳엔 바다의 요정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나폴리가 처음 생겼을 때 바다의 요정 세이렌이 살았다고 해요.
4: 우와, 정말 아름다운 노래야.
5: 저 노래를 들어서는 안 돼. 귀를 막아.
6: 귀를 막으라고?
5: 영혼을 빼앗는 마법의 노래라고. 우와.
3: 세이렌의 노래는 뱃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다고 해서 이곳을 지날 때는 모두 귀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영혼을 빼앗을 만큼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기도 해요.
2: 어, 바로 이 노래군. 지구인들 영혼을 빼앗는다는. 근데 여기도 헷갈리네. 누가 세이렌이지? 에란 모르겠다. 번개맨 오기 전에 빨리 데려가야지.
0: 저기, 번개맨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2: 무섭지. 악당짓 할 때마다 막 나타난단 말이야. 응? 근데 누구? 아니, 번개맨.
0: 나다.
7: 번개맨.
0: 이빨의 적, 나폴리의 노래를 가져가서는 안 돼. 바다의 요정에게 혼나기 전에 어서 빨리 돌아가.
2: 바다의 요정? 흥, 지풍!
8: 이빨 해적, 세계 비밀 소대 이름으로 산타루치아, 야!
2: 바다 요정, 무쇼!
0: 우와, 바다 요정, 이빨 해적을 물리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세계의 노래들,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세계의 노래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라쿠카라차라는 노래예요. 라쿠카라차는 귀여운 무당벌레라는 뜻이다? 에이, 설마. 진짜? 정답은 가짜! 놀라지 마세요. 라쿠카라차는 스페인어로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1910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멕시코 혁명 때 부른

0: 진짜? 정답은 진짜! 원래 이 곡은 우체국을 만들어달라는 약속송이었다고 해요. 1900년 초, 소렌토에는 우체국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렌토의 시장은 이탈리아의 총리에게 우체국을 만들어줄 것을 약속받았는데 이 약속을 잊지 못하도록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이 노래 덕분에 약속은 지켜졌고 소렌토에 우체국이 생겼답니다.
1: 세계의 노래와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정말 신났어. 이빨의 적도 비록 악당이지만 음악만은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친구들, 우리는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다시 만나. 번개.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든

드러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한 삼림지는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 애매하고 모호한 세계의 절반은 탁하고 미지근한 습지의 물이고 반대로 나머지 절반은 비할 데 없이 무성한 초목이죠.

이곳은 물의 속삭임과 나뭇가지의 파열음이 지배하는 왕국입니다. 고운 모래섬과 얕은 습지 가운데 물과 땅 그리고 양서류의 세계가 존재하는 곳이죠. 이곳은 나무들의 몸통과 뿌리, 가지가 얽히고 설켜 미로 같은 정글을 형성한 기묘한 습지대입니다. 습지의 흙탕물과 따뜻한 땅 속에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약동하는 곳이자 고대의 혈통을 지닌 생명체가 여전히 건재하며 수많은 철새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또한 사방으로 번성해가는 초목의 미로 속에 어떤 동물들이 몸을 숨기고 도살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플로리다 반도의 남쪽 끝. 이곳은 습기가 많은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자 땅인 습지대와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버글레이즈, 영원한 숲지입니다. 이 땅의 특징을 결정짓는 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이 삼림지의 기반이자 진기한 풍경을 탄생시킨 토대이기 때문이죠. 에버글레이즈의 심장부는 나구송 숲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묘하게 뒤얽힌 나구송의 가지와 몸통이 흙탕물 위로 드러나 있죠. 나구송은 신기하고 희귀한 침엽수입니다. 대부분의 침엽수는 물 속에서 살 수 없지만 나구송은 진흙과 지지물에 단단하게 뿌리를 박고 물에서 자라거든요. 어떤 개체는 30m가 훌쩍 넘게 자라기도 하죠.

물 위로 드러난 뿌리 사이로 선사시대의 포식자가 내복해 있습니다. 카이만 악어는 무려 2억 4천만 년 이상 거의 변하지 않은 고대 혈통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생김새나 습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생태학적으로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생태계에서의 역할도 변함이 없어서 여전히 강과 습지의 최대 포식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의 습지 안에서도 이들은 원하는 영역과 서식지를 차지하곤 합니다. 누구도 이들의 이빨 앞에서 안전하지 않죠.

카이마는 보통 자맹이나 매복으로 사냥을 하지만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번개처럼 재빠르게 기습해 강력한 턱으로 사냥감을 제압하는 것이죠.

이곳에 카이만이 번성한 건 대형 냉혈 동물에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온화한 기후 덕분입니다. 에버글레이즈의 강과 습지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섭씨 18도에서 29도를 오가는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철새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북반구의 추운 겨울을 피해 다양한 새들이 이곳을 찾죠. 에버글레이즈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플로리다 반도 끝. 따뜻한 멕시코만이 감싸고 있는 바닷가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듭니다. 겨울 동안 이 해변은 갈매기나 두루미 같은 섭금류로 발디딜 틈이 없죠. 집게 제비 갈매기는 조금 특이한 녀석입니다. 처음 알에서 부화했을 때는 위아래 뿌리 길이가 같지만 자라면서 아래 뿌리가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이 새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수직 동공입니다. 고양이처럼 세로로 긴 형태의 동공은 조류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죠. 하지만 집게제비갈매기도 다른 여러 조류처럼 군생을 합니다. 이들도 따뜻한 해안가에 무리지어 다니며 사교를 즐기죠.

하지만 내륙의 습지로 들어가면 바닷가와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플로리다에는 약 300여 종의 나무가 서식하는데 그중 절반이 이곳 고유종입니다. 야자나무와 팔메토, 소나무, 참나무 모두 자기 서식지 주변의 물에 잘 적응했죠. 이곳의 초목들은 덥고 습한 기후 덕분에 1년 내내 꽃을 피우는데 뜻밖의 장소에 터를 잡기도 합니다. 지의 식물은 오래된 나구송가지에 길게 늘어져 자라고 다양한 종류의 수련은 물 위에 넓게 펼쳐져 있죠. 어떤 꽃은 딱 하루만 피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꽤 위험한 전략입니다. 생식 주기가 몇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곤충이 가루가지를 해주어야 하니까요.

꽃과 나무가 터를 잡은 이 독특한 습지 한가운데에서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주연 배우는 물이자 땅인 이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희생자는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입니다. 숨는 건 위험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늪지대를 지나던 이 초록청개구리는 안타깝게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군요. 낙엽더미 속에서도 눈에 띄는 색깔 때문에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하는데 사냥꾼에게 이미 들켜버렸네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개구리는 자신의 운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녀석이 재빨리 몸을 부풀리자 뱀은 대담한 개구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판단했는지 일단 후퇴하네요. 따뜻하고 축축한 에버글레이즈는 양서류에게 완벽한 환경이라 곳곳이 이들의 서식지입니다. 양서류는 이곳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살아있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죠. 작은 카이만이 사냥꾼이자 청소부 역할을 맡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구리도 먹어치우고

이 삼림지에서는 이곳만의 복잡한 질서에 따라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람쥐도 이 다채로운 숲에서 꼭 필요한 존재죠. 이들은 수천 개의 씨앗을 먹어치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씨앗을 땅속에 묻고 퍼뜨려 숲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특히 도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매를 묻어놓은 임시 저장고를 금세 잊어버리곤 하죠. 바로 이런 습관 때문에 다람쥐는 숲을 조성하는 탁월한 정원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렵한 다람쥐도 카이만의 이빨 앞에선 안전하지 않습니다.

카이만은 이 습지의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이 고대 파충류는 평상시엔 느리게 움직이지만 시속 3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대담하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영역을 찾기도 하죠. 이들은 보통 닥치는 대로 먹는 편이라 이들의 식생활은 각 개체의 크기와 나이, 그리고 먹잇감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카이만이 지키는 모래섬에서는 수많은 침엽수들이 자랍니다. 에버글레이즈의 축축한 모래흙에 적응한 고유종들이 널리 번성하고 있죠. 덕분에 이 지역의 동물군 또한 무척 다양한데 특히 맛있는 잣을 좋아하는 다람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사이에는 작은 곤충을 찾아온 딱따구리들도 보입니다.

딱따구리도 다람쥐처럼 소중한 먹이를 감춰둘 저장고를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식지 주변에서 자라는 야자나무에 부드러운 섬유질 몸통에 구멍을 내고 도토리나 온갖 열매들을 가져와 그 구멍 안에다 숨겨두죠. 소나무는 주변 상황을 살피는 감시초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붉은 어깨 말똥거리는 주로 나뭇가지에 몸을 숨긴 채 먹잇감을 탐색하곤 합니다. 소나무 숲에 사는 작은 동물들을 찾는 거죠. 누구도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사냥감은 주로 새나 설치류지만 안전한 물가에서 한참 벗어난 양서류도 예외는 아니죠. 불파라고도 불리는 물소리는 붉은 어깨 말똥가리와는 달리 숨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이 새는 나무 위에서 넓고 잔잔한 물 표면을 주시하죠. 표면에 잔

물결만 봐도 물고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에는 220여 종의 물고기가 삽니다. 덕분에 물수리에게는 이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일 겁니다. 일단 주변에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이처럼 평온한 서식지는 또 없을 테니까요. 물은 이 야생의 습지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퍼즐 조각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얕은 물에는 양분이 많아서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각각류와 연체동물, 척추동물 등이 풍부합니다. 개와 새우, 달팽이 같은 먹이가 가득하죠. 수생동물분이 다채롭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새들도 떼를 지어 에버글레이즈의 물을 즐겨 찾습니다. 진홍저어새, 황새, 까다로운 대머리 따오기까지 영양가 많고 푸짐한 식사를 하러 이곳을 찾죠. 물소리도 맑고 깨끗한 담수를 찾아 종종 이곳에 들릅니다. 바닷물 안까지 습격하며 사냥을 하다가 털 손질을 하러 들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깔끔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바닷물에 소금기 때문에 깃털이 손상되거든요. 여기선 자신만만한 포식자인 물소리는 나구송 근처에서 느긋하게 목욕을 즐깁니다. 하지만 카이만이 접근하면 물수리의 역할은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물수리는 이 파충류의 주식이거든요.

물수리와 마찬가지로 나무 황새와 저새도 이 맑고 깨끗한 물에서 몸단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언제나 공격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죠. 에버글레이즈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물과 땅 사이에 모호하게 자리 잡은 늪지대라 이 독특한 환경에 잘 적응한 강인하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한편 물 안에도 독특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매너티는 물길을 따라 헤엄을 치는데 겨울엔 더 따뜻한 물을 찾아 내륙 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묘한 외모의 이 포유류를 처음 본 유럽의 해양 탐험가들은 그리스 신화 속의 세이렌, 흔히 말하는 인어인 줄 알았다고 하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미 매너티는 새끼를 데리고 조용하고 따뜻한 물을 찾아 에버글레이즈의 중심부 쪽으로 천천히 접근합니다. 어미와 새끼는 적어도 2년 동안은 함께 다니는데 물속에서 조류와 수초, 물가에 자리 잡은 나무에 잎을 뜯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온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매너티는 체중이 500kg까지 나갑니다. 몸이 크고 무거운 덕분에 카이만도 이들에겐 큰 위협이 되지 않죠. 그래서 매너티와 카이만은 서로 철저한 무관심 속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너티와 카이만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 방식입니다. 암컷 카이마는 보통 냉혹하고 포악하지만 아직 어린 새끼와 알을 대할 때에는 여느 어미들처럼 지극정성으로

새끼가 혼자서 곤충이나 올챙이, 척추동물을 사냥할 능력을 갖추면 이 영원한 습지에서 살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어미는 새끼를 버리고 떠나죠.

새끼 카이만이 앞으로 영역을 공유하게 될 먼 친척이 보이는군요. 나무 위에서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놀 도마뱀입니다.

나구송의 뿌리와 몸통에 둘러싸인 채 습지 한가운데 숨은 새끼 카이마는 이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삼림지에 함께 사는 생물들을 수없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기한 존재는 나무 그루터기를 잘라 머리에 얹은 듯한 모습의 나무 황새일 겁니다. 앞으로 새끼 카이만과 물고기나 개를 두고 경쟁하게 될 사이죠. 흙탕물 속에 숨어 때를 기다리는 카이만부터 지의식물로 뒤덮인 나무에서 잠을 청하는 나무 황새까지 각양각색의 형태로 생명이 약동하는 곳. 여기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도 유일무이한 우주, 독특하고 희귀한 생물들의 고향. 수많은 생명체들이 영원한 습지의 이중성과 불확실성에 적응해 살아가야만 하는 곳. 바로 에버글레이즈입니다.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Now let's stomp 12 times. 1, 2, 3, 4, 5, 6, 7, 8, 9, 10.

0: 이제 놀아볼까?
1: 잠깐만!
2: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0: 아, 답답해.
1: 안 돼!
2: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0: 다이빙 해볼까?
1: 토끼야, 안 돼!
2: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0: 여기 재밌겠는데?
2: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0: 토끼야, 추워?
2: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개가 길에 눈처럼 하얀 가루를 막 뿌리고 있던데.
1: 어? 아, 소금을 뿌리나 보다.
0: 뭐? 소금을 뿌린다고? 말도 안 돼.
1: 아휴, 호떡이 너 산 친구들과 신기한 가루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산 친구들 세 명이.

0: 대명이잖아.
1: 그래?
0: 호떡이 또 기억을 못하는구나.
2: 도영이 세 명이야.
0: 어쩔 수 없지. 그럼 이 누나가 지금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이번엔 잘 듣고 잘 기억해.
3: 와, 역시 우리 누나는 최고야, 최고!

0: 눈이 올 때 길에 왜 소금을 뿌려요? 어느 겨울밤 눈이 펑펑 내렸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
1: 좋아. 다시 들어갈까? 아니지. 아무리 추워도 아침 운동을 걸으면 대장이 아니지. 가자!
0: 밤사이 녹은 눈이 얼어 빙판이 생기는 바람에 대장이 미끄러져 넘어진 거야.
2: 아이고,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며칠만 쉬면은 나을 거예요.
3: 아유, 예. 매번 고맙습니다. 예.
4: 대장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 얼음! 제가 해결할게요.
5: 어떻게?
4: 다 깨부셔버리면 되죠.
2: 그러다 주먹만 다쳐요. 에이, 그게 뭐니 그게.
4: 많이 아파. 그럴 수도 있겠네요.
6: 대장, 그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3: 그건 또 뭐야?
6: 얼음을 녹인 뜨거운 물입니다.
2: 어?
6: 그 얼음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그냥
2: 에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그 뜨거운 물 부어봤자 얼음이 조금 녹았다가 또 얼고 더 빙판도 두꺼워지고 더 미끄러지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게? 에이.
6: 그런가요?
2: 그러지 말고 자, 봅시다. 자, 나옵니다. 봅시다. 나옵니다. 짠짠!
3: 이게 뭐예요?
2: 이 안에는 신비한 가루가 들어있는데 눈이 올 때 탈탈탈탈 뿌려주면 얼음이 잘 생기지 않을 거예요.
3: 아, 그런 게 있었어요?
2: 자, 눈이 올 때 한번 뿌려봐요. 하나씩 받아가지고.
6: 야, 누구야?
0: 허당 의원이 돌아가고 며칠 후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5: 자, 준비됐지?
7: 네.
5: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뿌리는 거다.
7: 네.
5: 하나.
3: 야, 뭐야? 에이, 몰라. 아니, 나도 그냥 뿌릴래.
0: 한 친구들은 허당 의원이 알려준 대로 신비한 가루를 열심히 뿌렸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 아침이 되었어.
3: 어디 보자.
6: 우와, 진짜 빙판이 안 생겼어요. 우와, 진짜.
3: 우와, 아, 신기해요.
8: 도대체 이 가루가 뭐지?
6: 좋은 생각 있어.
8: 어?
6: 이걸 한번 먹어보는 거야.
3: 어?
6: 근데 그걸 누가 먹어?
3: 어, 그래, 누가?
9: 그야, 당연히 대장님이죠.
3: 어?
4: 아, 괜찮아요?
3: 아우, 짜! 너무 짜, 너무 짜! 야, 이거 소금이야, 소금! 이 녀석들!
0: 허당 의원이 준 신비한 가루의 정체는 바로 소금이었던 거야.
9: 우와, 소금 대단하다.
0: 맞아. 눈 올 때 소금을 뿌리면 얼음이 잘 안 생기는 거야.
9: 근데 누나, 눈 올 때 소금을 뿌리면 왜 얼음이 잘 안 생기는 거야? 왜 얼음이 잘 안 생기는 거냐고. 왜?

0: 얼음? 지금 뭐 하는 거야?
1: 나 얼어서 대답 못해.
0: 아, 뭐야? 땡!
2: 우리 그럼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0: 좋아, 좋아!
2: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얼음과 소금 딱지! 얼음과 소금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누구세요?
3: 딱딱! 딱딱!
4: 나는 얼음이다! 근데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5: 안녕! 난 소금이야! 소금! 소금! 호호!
6: 안녕하세요!
7: 궁금한 게 있어요! 눈 올 때 소금을 뿌리면 왜 얼음이 잘 안 생겨요?
5: 나! 내가 알려줄게!
6: 딱딱! 딱딱! 얼음 먼저!
5: 그래!
6: 먼저 길 위에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다! 눈이 온 다음 녹아서 물이 된 후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8: 있는 것 같은데.
9: 그럼 우리 같이 있을까?
8: 어, 그래.

0: 얼음이 된다. 얼음 탄생. 딱딱. 딱딱. 딱딱. 딱딱. 물이 얼음이 될 때의 온도는 섭씨 0도. 다시 말해, 물의 어는 점은 섭씨 0도다. 딱딱. 딱딱.
1: 여기서 잠깐. 어는 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는 점이란 물 같은 액체에서 얼음 같은 딱딱한 고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지요. 성분이 같은 물질은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저마다 다른 어는 점과 녹는 점을 갖고 있답니다. 소금에 잠깐 설명! 끝! 어때? 어는 점, 녹는 점 뭔지 알겠지?
0: 네! 온도가 내려가서 0도보다 낮아지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고, 온도가 0도보다 높아지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
1: 그런데 소금을 뿌리면 물의 어는 점에 변화가 생겨!
0: 네!
1: 눈이 올 때 소금을 탈탈탈 뿌리면
2: 우리는 눈이 녹아 생긴 물이지.
3: 어? 근데 날씨가 좀 춥네.
0: 그럼 우리 가까이 모일까? 좋아!
1: 그래. 잠깐!
3: 어? 뭐야?
1: 우린 소금이야.
4: 같이 놀자.
3: 어, 뭐야?
1: 눈이 녹아 생긴 물과 소금이 만나게 되지. 아이, 너희가 다시 얼음이 되는 걸 방해하려고. 이렇게 물에 섞인 소금은 물 분자의 결합을 방해해서 물의 어는 점을 섭씨 0도보다 더 낮게 만들어.
3: 우와, 0도가 되었는데?
0: 우리가 얼지 않아?
1: 다 우리 덕분이라고.
4: 맞아, 고맙지.
5: 고마워.
1: 그래서 0도가 되어도 물은 다시 얼지 않지.
6: 아, 그래서 눈이 올 때 소금을 뿌리는 거구나.
0: 소금 외에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것들을 뿌리기도 한다.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1: 그래? 그럼 우린 돌아갈게. 안녕.
6: 안녕. 안녕히 가세요. 누나, 우리도 이따가 소금 뿌려보자.
0: 그래, 누나랑 같이 하자.
6: 참, 그 전에 얼음과 소금 딱지 주면 안 될까요?
0: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6: 우와, 신나,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고고고.

해볼까? 눈이 올 때 소금을 뿌리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근데 빨대가 없네. 난 빨대로 마시는 게 더 좋은데.
1: 맞아. 빨대 없이 주스를 마시면 흘려서 옷이 지저분해지는데.
2: 나는 빨대 두 개 주세요. 휴, 이런 이런. 너희들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아픈 바다 동물 이야기 몰라?
0: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3: 바다 동물이 아파요?
2: 그렇다니까.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4: 와, 신나, 신나.

0: 사용을 줄여요.
1: 오늘따라 더 예쁘다.
2: 나도 맞자.
1: 러시아?
0: 많은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했지. 결국 빨대와 플라스틱은 점점 쌓였고 그중 일부는 비와 함께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는데 그곳은 바로 수많은 바다 동물이 헤엄치며 사는 깨끗한 바다였지.
3: 깨끗한 바다, 바다가 좋아.
4: 어? 저건 뭐지? 어? 우와, 이쁘다.
0: 바다 동물이 발견한 건 플라스틱 빨대였어.
4: 잡았다. 어? 어? 사탕인가?
3: 사탕?
5: 우와, 맛있겠다. 우와.
0: 바다 동물들은 빨대를 맛있는 먹이로 여겼지.
6: 다음 한 잡은 들어오실게요.
4: 아, 아파요. 저 너무 아파요.
6: 저 여기 앉으실게요.
4: 아, 네.
7: 저, 어디가 아프죠?
4: 여기요.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6: 아, 선생님, 선생님. 이거 사람들이 쓰는 플라스틱 빨대 같은데요?
7: 우선 그 치료부터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6: 아, 빠졌다, 빠졌다.
7: 당분간은 좀 아플 겁니다.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우.
7: 몸조리 잘 하세요.
4: 예. 아우, 아파라. 아, 아파. 아, 안녕하세요.
7: 어서오세요.
4: 어, 배가 살살 아파요.
6: 여기 누우실게요.
7: 최근에 뭘 먹었죠?
4: 바다에 떠있는 걸 먹긴 했는데.
7: 혹시? 치료들어 갑니다. 위치로!
6: 위치로!
7: 조금 아플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니, 역시 끝났습니다.
6: 옮기겠습니다.
7: 배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6: 아니, 어, 이거 플라스틱 빨대 같은데요?
7: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플라스틱 빨대가 맞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0: 그런데 이건 바다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8: 이 집 생선구이가 엄청 맛있대.
1: 그래? 맛있겠다. 그럼 먹어볼까? 자, 야, 어? 이게 뭐야?
8: 그건
1: 빨대?
0: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 거야.
4: 어떻게 이런 일이?
9: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야.
10: 그런데 누나, 플라스틱 빨대도 다른 플라스틱이랑 함께 모아서 버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바다로 가? 왜 바다로 가? 왜 바다로 가는 거냐고? 왜?
9: 답답하다.
10: 왜 그래, 누나? 어디 아파?
9: 아니, 답을 몰라서 답답한 거야.
10: 아, 뭐야. 누나,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9: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0: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플라스틱 빨대 딱지. 플라스틱 빨대 딱지야
11: 덧! 과학을 사랑하는 녹색 빨대!
10: 짜잔! 궁금한 게 있어요!
12: 어, 저도요!
10: 어, 나도 할래, 나도!
12: 아, 나부터!
10: 나부터
12: 할래!
6: 이거!
12: 아, 나부터!
0: 얘들아, 진정해! 순서대로 하나씩 하자!
10: 네! 나부터 할게! 빨대도 플라스틱이랑 함께 모아서 버리는데 왜 바다로 가는 거예요?
13: 좋은 질문입니다!
11: 그 전에 우리 빨대의 원리부터 살펴볼까요?
5: 네!
11: 자, 집중! 자, 과연 빨대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기의 무게에 의해 생기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빨대가 꽂힌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6: 음료수를?
11: 빨대 바깥쪽과 안쪽 모두 공기가 누르고 있죠.
6: 음료수를?
11: 그런데 빨대를 입으로 빨면 빨대 안에서 음료수를 누르는 공기의 힘이 작아져요. 하지만 빨대 바깥에서 음료수를 누르는 공기의 힘은 그대로기 때문에
6: 음료수가 내려간다! 어디로 가는 거지?
11: 음료수가 빨대 안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빨대. 과연 얼마나 사용될까요? 플라스틱 빨대는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약 100억 개 정도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약 200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5: 우와, 엄청 많다.
6: 자, 아까 플라스틱 빨대가 왜 바다로 가냐고 물었죠?
10: 네!
6: 플라스틱 빨대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입니다. 그런데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빨대 여기 있어요!
12: 우리도 골라주세요!
10: 이 빨대! 빨대! 우리 빨대!
6: 아, 그냥 지나쳤어! 플라스틱 빨대는 크기가 작아서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 사이에서 따로 골라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끼리 많이 모아서 버리면 골라내기가 쉬워 재활용이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5: 그러게요.
14: 그럼 플라스틱 빨대를 땅에 묻거나 그냥 버리면 왜 안 돼요?
11: 버려지거나 땅에 묻힌 플라스틱 빨대는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4: 한 달?
12: 1년!
10: 100년?
5: 에이, 설마!
14: 아파라!
6: 플라스틱 빨대가 땅에 묻히고
14: 크기다! 이제 난 분해돼서 사라지겠지? 휴!
6: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설마 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떡해. 플라스틱 빨대는 분해되는데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 진짜 100년 이상이 걸린다니.
11: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도 어렵고 버려지거나 묻혀도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부 플라스틱 빨대가 흘러흘러 바다로 가는 것이죠.
14: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0: 어떡하면 좋지?
6: 방법은 하나!
11: 더 확실한 방법이 생길 때까지
6: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11: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 빨대를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고
6: 플라스틱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0: 그럼 버려지는 빨대가 줄어드니까
15: 자연과 우리 모두 깔끔해지겠어요.
11: 앞으로 플라스틱 빨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약속!
5: 약속!
6: 그럼 안녕!
5: 안녕히 가세요!
10: 누나! 나 이제 빨대 안 줘도 돼.
16: 같아.
14: 저도 이제부터 빨대 없이 음료수 마시는 연습해볼게요.
15: 맞아. 조심하면 하나도 안 흘릴 수 있어요.
16: 와, 우리 동생들 최고!
10: 나, 이제 그럼 우리들한테 플라스틱 빨대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5: 안 될까요?
16: 좋아. 모두 노래 잘 부르면 줄게.
5: 우와, 신나, 신나.
1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잘하는 게
1: 또다였다.
0: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깨끗한 자연,
2: 우리의 건강
3: 지키기 위해
0: 플라스틱 빨대
2: 사용하는 횟수
3: 열심히 줄이자.
0: 우와, 저 여기. 우와.

오늘의 주제는 초콜릿. 먹음직스러운 초콜릿. 모양도 종류도 가지각색. 아, 초콜릿.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그 이름.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함께하면 더욱 신나는 생일 파티.

두근두근 감춰왔던 마음을 초콜릿 한 상자에 담아 전달해볼까? 사랑의 메신저 초콜릿. 우아하게 즐기는 차 한 잔에도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초콜릿이다.

달콤한 초콜릿의 매력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혹시 초콜릿에도 과학이 있을까?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카카오 나무. 초콜릿은 바로 이 카카오 나무의 열매로 만든다. 더 정확하게는 카카오 열매 속에 있는 씨앗, 카카오 빈으로 만드는 것. 땅콩 같기도 하고 아몬드 같기도 한 진한 갈색의 카카오 빈. 이 씨앗들로 어떻게 초콜릿을 만든다는 거지? 먼저 카카오 빈을 오븐에 넣고 구워줘야 한다. 구워진 카카오 빈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모은 다음 잘게 부숴주는 분쇄기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 걸쭉한 반죽이 된다.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서 계속 섞어주는 것.

이제 거의 초콜릿이 되어간다. 차가운 바닥을 이용해 온도를 적절히 맞춰주는 과정이 필수. 이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이 될 차례. 모양 틀에 붓고 잘 굳혀주면 초콜릿 완성. 정말로 씨앗에서 초콜릿이 만들어진 거냥? 다시 떠올려보자. 맛있는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재료는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과 설탕 두 가지였다. 구운 카카오 빈을 곱게 갈고 여기에 설탕만 넣었을 뿐인데 마치 물 같은 액체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반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대로 두면 굳기까지 하는 초콜릿의 비밀은 바로 카카오 열매 속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에서 찾을 수 있다.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에서 짜내는 기름은 가만히 두면 마치 버터처럼 굳어져 있는 모양이라 카카오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올리브유처럼 식물에서 짜낸 식물성 지방은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돼지고기.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당연히 동물성 지방이다. 이런 동물성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굳어서 흐르지 않는 일종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카카오 열매, 즉 식물에서 얻어진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 지방이면서도 흐르지 않는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이면서도 버터처럼 굳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지방이었다.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버터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카카오 버터 한 조각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었더니 약 32도 정도의 온도를 가진 손바닥 표면에서 점점 녹기 시작한다. 카카오 버터의 이런 성질 때문에 초콜릿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콜릿이 쉽게 녹아버리는 것. 카카오 버터의 독특한 성질, 초콜릿의 숨은 과학이었다.

오늘날의 멕시코가 있는 중앙아메리카. 초콜릿은 무려 3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올멕족이 먹기 시작해 아즈텍 그리고 마야 문명으로 널리 전파됐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당시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귀했는데 카카오 열매 10개로는 토끼 한 마리를 100개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원래 마시는 음료였던 초콜릿은 그래서 왕족 같은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는데 아즈텍의 몬테수마 황제는 초콜릿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에 50잔도 넘게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음료는 쓴맛이 너무 강해서 꽃가루를 넣거나 후추를 뿌리고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타마셨다는데 16세기에 와서야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날처럼 고체 형태의 초콜릿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초콜릿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잠깐 초콜릿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색깔도 종류도 모양도 여러 가지 달콤해 보이는 초콜릿. 고양이도 입맛을 쩝쩝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초콜릿을 나눠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정답은 나눠 먹어선 안 된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 이 카카오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 성분은 고양이가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달콤한 초콜릿. 아무리 맛있어도 고양이에겐 위험하다니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알면 알수록 새로운 초콜릿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빨래 집게? 힘을 줘서 누르면 열리는 평범한 빨래 집게. 오늘은 호기심을 가지고 빨래 집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 쓰이는 빨래 집게는 이렇게 생겼다. 손잡이를 눌렀을 때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것은 바로 집게의 앞부분. 마치 악어가 입을 벌렸을 때의 모양이나 곤충이 가진 집게 같기도 하고 개의 집게발을 닮기도 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뭔가를

꽉 잡는 데 쓰이는 집게들. 과자의 바삭함도 사진 속 추억도 꽉 잡아주는 집게의 과학. 빨래 집게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분다. 널려 있던 빨래들이 하나, 둘, 날아간다.

이럴 땐 역시 빨래 집게가 그것도 여러 개가 필요하다. 잘 집어서 널어주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빨래의 수호자, 빨래집게의 힘을 제대로 느껴보자. 누를 때마다 느껴지는 버티는 힘. 힘을 뺄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 때문에 집게를 벌렸다 놓치면 튕겨나간다. 한 번 물면 놓지 않으려는 빨래 집게의 힘.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새로 만든 것 같은 여기 이 부분이 수상하다. 그러고 보니 빨래 집게에는 항상 이렇게 새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빨래 집게를 집중 관찰해 볼 시간.

집게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세로 된 이 부분이 집게의 핵심이다. 집게를 누를 때 느껴지는 버티는 힘, 닫혀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쇄골이의 탄성이 가진 힘이었다.

집게가 가진 힘의 정체. 이 작은 쇄고리에 집게처럼 힘을 줘보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손잡이가 있을 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집게마다 전부 손잡이가 달려있는 걸까? 빨래집게의 과학 끝이 없다옹 시소처럼 생긴 이 장치의 이름은 지레. 지레의 양쪽에 크기와 무게가 같은 추가 4개씩 달려있다.

오른쪽 추 두 개를 빼면 당연히 더 무거운 왼쪽으로 기운다. 아니, 근데 빨래집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지뢰냥? 졸릴 줄 알고 신기한 걸 준비했지. 짜잔! 추 두 개로 네 개 들어올리기. 지뢰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의 위치가 가벼워진 오른쪽에서 멀어졌을 뿐인데 수평이 맞는다. 자,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사실. 오른쪽에 남은 추를 아예 없애버리고 받침점을 가벼워진 쪽과 더 멀리 떨어뜨리면 또다시 수평이 맞는다. 지뢰의 이런 원리는 빨래집게에도 있다. 손잡이를 지렛대라고 봤을 때 쇄골이는 받침점. 손잡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집게를 벌릴 수 있는 것.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덜 드는 집게처럼 지뢰 원리를 이용한 도구는 많다. 받침점과 먼 부분에 힘을 주어 박혀있는 못을 쉽게 뺄 수 있는 장돌이. 병따개도 일종의 지렛대. 받침점과 먼 곳에 힘을 가해 병뚜껑을 더 적은 힘으로 딸 수 있다. 설마 가위도 지렛대의 원리? 딩동댕. 바로 이곳이 받침점 역할을 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쉽게 자를 수 있는 것. 지뢰의 원리로 쉽게 벌어지고 탄성 때문에 금세 다치는 빨래집게. 너무나 익숙한 편리함 속에도 과학은 있다.

바람 부는 날 빨래를 지켜줄 빨래 집게가 아직 없었던 시절 벌어진 나뭇가지를 집게처럼 사용하다가 나뭇가지를 끈으로 동여매서 사용하던 것이 빨래 집게의 시작. 점점 더 튼튼하고 편리하게 발전해온 빨래 집게의 역사. 작은 나뭇가지에 과학을 더하면 세상을 바꾸는 발명이 된다.

빨래 집게의 숨은 지렛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시간. 빨래 집게를 지금보다 더 쉽게 벌리려면 집는 부분이 길어져야 할까? 아니면 손잡이가 길어져야 하나? 더 강한 쇄고리를 쓰면 어떨까?

힘이 적게 들려면 받침점과 먼 곳을 눌러야 하는 지렛대의 원리. 따라서 손잡이가 길어질수록 빨래 집게는 더 쉽게 벌어질 것이다. 작지만 기발한 빨래 집게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Mr. Red becomes a home shopping host.
1: Hello, Red.
2: 레드 썬데이.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전체 완판이 목표예요. Let's go for it!
3: Let's go for it!
2: 좋았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0: waiting for Christmas. We're waiting for Christma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R.E.D. Mr. Red.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탐험.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마법템들은 캐네듐에서 전기를 얻어 움직이지만 세상엔 전기를 얻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 수력. 뜨거운 불의 힘, 화력. 휘날리는 바람의 힘, 풍력. 빛나는 태양의 힘, 태양광.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전기가 숨어있지요. 바로 정전기. 바로 여기서도 얻을 수 있어.

0: 멈춰있는 마법 같은
1: 바로
0: 정전기. 정전기는 주변 물건 위에 멈춰서 숨어있는 전기랍니다. 자, 모두 마법 같은 숨은 전기 정전기 놀이 시간.

0: 쟤들 뭐 하는 거야?
1: 저렇게까지 도망치는 거야?
2: 마법 유치원 녀석들 아주 신났구만.

0: 이렇게 따가운 거야? 찌리리?
1: 찌리리 시작해!
2: 찌리리?
1: 정전기다!
3: 정전기라고? 정전기가 이렇게까지 따갑다고?
0: 이상한데?
3: 이상해 보이진 않아. 이제 사라진 거 아닐까?
4: 러블리가 뭐라고 했더라? 숨어.

0: 어서 로블리를 불러보자.
1: 로블리! 큰일 났어요!
2: 네? 큰일이요? 어? 야!
1: 로블리!
2: 이게 무슨 일이지요?
0: 로블리!
3: 방금 봤어? 평소에 보던 정전기가 아니었어. 엄청 강한 정전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난 정전기가 가득한 것 같아.
4: 어때? 좀 따끔해지지?
0: 이게 뭐야?
4: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살 거다다다다.
5: 어서들 나가자.
0: 정전기가 괴물로 변했나 봐. 어떡해.
3: 어서 정전기 괴물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0: 찾자고? 어디서?
3: 모를 때는 책이지.
4: 조심 조심 멈춰.

0: 있구나. 대단해.
1: 정전기는 정지하고 있는 전기로.
2: 어려운 말 말고 어떻게 막아야 해?
1: 정전기는 금속 재질을 좋아해. 문순잡이 같은 금속 재질을 피하고 로션 바르기, 분무기로 물 뿌리기, 고무장갑 끼고 물건 만지기로 정전기를 막을 수 있대.
0: 됐다, 없는데. 어?
3: 엄청 좋아. 우띠공주 핸드로션을 가지고 있었잖아.
4: 부탁해.
2: 치, 난 또 뭐라고.
3: 그래, 콘타는 찌리리리 타다다닥 로블리처럼 되겠네.
2: 하늘 수 없지. 베리 공주님, 제게도 주소서.

0: 건 잠깐일 것 같은데.
1: 그럼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필요하단 거네?
0: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있는 곳이라면?
1: 가자, 토니! 어? 정전기 괴물로부터 마법 유치원을 지켜야 해!
2: 아니, 왜 찌릿이 안 하나 타다닥!
3: 모르겠다, 다닥!
2: 암튼, 대장에게 알리자, 타다닥!
3: 뭐야, 왜 안 되는 거지?
1: 찌릿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얘들아, 모두 흩어져서 분무기랑 고무장갑을 찾는 거야.
3: 아, 로션을 발랐다 이거지? 안 되겠어, 모두 불러라 찌릿.
1: 이제 흩어져서 주변의 정전기를 모두 없애는 거야.
0: 로블리, 로블리.
4: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분명
0: 정전기 괴물 때문이에요.
1: 하지만 저희가 정전기 괴물을 없앨 방법을 찾았구만.
4: 정전기가 괴물이 됐다고요? 아니, 어째서 정전기가 그렇게. 응? 야, 그럼 또 어둠의 길.
5: 역시 저건 정전기 괴물이 틀림없군요.
3: 정전기 괴물? 우릴 그렇게 나약하게 부르지 마, 찌르네.
6: 찌르맨 모두 합체!
1: 토니, 마법이 필요한 시간이야.
6: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찌르르르리.
4: 두 번째야! 어서 변신해.
0: 로블리, 괜찮아요?
1: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추! 주니! 토니! 변신!
0: 그런데, 토니? 우리 무슨 마법 써야 해?
7: 그러니까, 뭘까?
1: 일단 도망쳐!
3: 세 번째다, 이 녀석들아.
1: 피했다, 피했다. 얘들아, 이쪽이야.
0: 빨리.
3: 왜 여기로 들어온 거야?
1: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3: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6: 너희들은 이제 도관에 전치다.
1: 내가 시간을 벌게.
0: 이건 기본 마법소.
1: 방법을 찾아, 토니. 응. 주피 주피 주피 추. 마법 이동.
6: 잔기를 부려봐야 소용없지, 찌르르리.
1: 주피 주피 주피 추. 마법 이동.
6: 아이, 귀찮구나, 찌르르리. 이제 초고압 전기 맛을 보여주마!
1: 토니!
6: 찌르리! 모조리 없애주마! 뭐야 이건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안 돼! 찌르리!
3: 세 번의 기절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 녀석으로 날 충전해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가만히 전기를 꽉 채웠더니 컨디션 최고입니다.
8: 아유, 이제 정전기 안 생기는 거 맞죠? 에이, 정전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거람?
5: 정전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따끔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요.

0: 누구세요?
1: 어?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좀 부탁할게요.
0: 잠깐만 둘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안 되지?
2: 에? 엄마 집 가는 중이라고? 언니가 웬일로?
1: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없어?
2: 있어. 언니,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위험약 먹어?
1: 왜?
2: 그 얘기하니까 엄마 충격 먹었나 보더라.
3: 뭐? 그 얘기를 네가 왜 해?
4: 죽고 싶냐?
2: 덕분에 엄마 전화 좀 줄었잖아. 고맙지.
1: 차단했거든 어차피.
2: 언니, 우리 옆집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다? 응. 서유리 되게 예뻐해 주셔. 주에 한 번씩 꼭 문고리에 서유리 간식 걸어놓고 가시거든. 나도 만난 거 생기면 할머니 나눠드리고 아프신데 없나 여쭤도보고. 근데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의절했대.
5: 소문에 젊을 때 애들한테 지독하게 굴었나 봐.
1: 요점만 말해 고하나.
2: 엄마한텐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잖아.
5: 동네 아무한테나 친절할 수 있는 거면 엄마한테도 친절해보고 싶어.
2: 토리동 구석에 사는 어떤 아줌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고 발버둥치다. 그 발길질에 애들이 나가떨어진 그런 아줌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잘해줬던 것도 기억나더라. 먹는 거 하나는 악착같이 챙겨준 거. 아빠가 우리 신용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죽어라 싸워서 막아준 거.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양말 속에 선물 넣어놓고 출근한 거.
1: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
2: 뭐, 난 그래도 햇볕 좀 쬐면서 컸잖아. 고드리가 지켜준 덕분에.
1: 참나. 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넣어둔 거거든? 향기라는 볼펜.
2: 아니, 언니가 준 거 말고. 양말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잖아. 편지 한 장 없이 덜렁. 응? 엄마도 참, 누가 산타 선물을 돈으로 주냐.
1: 내가
0: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알아봐 주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
1: 엄마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0: 아,

0: 내 국 좀 먹어봐, 둘이야. 둘이 네 건 오이 안 넣고 했어.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데서 조금만 했는데 딱 두 끼 나올 정도니까 괜찮으면 이따 갈 때
1: 가져갈게요.
0: 어? 아, 가만히 있어봐. 가자마자 아, 시원하게 먹으려면
1: 아니,
0: 냉동실에다가
1: 일단 식사하시고.
0: 아이, 보자기 어디 갔어? 아, 참. 엄마 너한테 줄 거 있다. 온 김에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1: 근데요.
0: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도 막 잘린다잖아. 엄마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무지하게 용한 도사님이더라고. 네 성격, 외모, 무슨 일 하는지 다 맞히더라니까. 이거 엄마가 큰맘 먹고 써온 거니까 너 침대나 소파 같이 몸 닿는 데다가 딱 붙여두기만 하면 절대 잘릴 일 없대.
2: 그걸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준다고 막 받아오면 어쩌냐고요? 아,
0: 막 받다니. 복채 안 주면 운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 거랑 네 거까지 넉넉히 드리고 왔는데.
2: 내 정보도 털리고 돈까지 털려.
3: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4: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2: 부하 직원을 울렸잖아.
0: 엄마가 뭐 실수했어?
4: 혹시 그 도사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0: 그럼 너 이제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야?
4: 엄마, 어? 저는 하나와는 달라요. 갈게요.
0: 둘이야, 아, 그래도 반찬은 가져... 갔네?
3: 사장 말도 안 듣고 미친 듯이 꼬리는 듯 나에게 그렇게 얄짤없이 돌아설 수가 있냐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어? 나쁜 사람.
5: 소나, 같이 일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 같지. 근데 나오면 그냥 아는 업계 동료일 뿐이야. 그러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6: 오, 역시 회사원.
7: 소은아, 아, 잠들었네.
8: 어차피 버릴 거면서.
9: 어차피 버릴 거면서 소은애비는 뭘 그렇게 자기가 키운다고 고집을 폈대?
2: 우리 소은이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데려온 거야.
10: 제발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 엄마.
9: 속상해서 그러지. 누군 소은이 안 아껴서 그래?
7: 소은아, 뭐해?
11: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예요.
2: 너 누가 위험하게 가스레인지를 해? 그러다 화상이라도.
11: 엄마, 우리 집에 저 없으면 안 되죠. 소은이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죠.
8: 갔다 해버려. 이놈의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친다. 부장님.
7: 사과. 완벽하게 하는 법. 네, 나갑니다.
2: 어? 어.
4: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소은 씨와 일하는 고두리라고 합니다. 아, 고두리 부장님. 이러면 슈퍼 갑이잖아.
2: 저희 아들이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장님.
4: 아닙니다. 신세는 오히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소은 씨 같은 인재를 길러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2: 어머나.
3: 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없대요. 아이스크림.
2: 소은아, 얼른 와서 앉아. 부장님 오셨어.
3: 저 깜빡한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2: 소은아,
12: 거기 서은.
2: 설마 우리 아들 횡령한 건가?
12: 거기서!
3: 싫어!
12: 어?
2: 제발 그만 좀 서라니까.
3: 그만 쫓아오시라고요.
2: 지금 관절 젊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3: 볼 부위도 없는데 왜 혼자 넘어져요? 그런다고 누가 설 줄 알고?
2: 잠깐이면 됩니다, 소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4: 부장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10명이면 그중 최소 3명은 다시 만나게 된다.
3: 에?
4: 회수율이 무려 30%인 셈이죠.
3: 그게 무슨...
4: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0: 소은 씨가 30%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소은 씨가 이엽게 어딘가를 돌고 돌다가 그 사람과 일하는 거 꽤 즐거웠다. 한 번 더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날 떠올려주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와 일한 시간이 소은 씨에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은 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상사가 돼버렸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께는 제가 잘...
1: 제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부장님은 저 없으면 혼자선 일을 못하시나요?
0: 당연하죠. 소은 씨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갑니다.
1: 실속 한호 세트였으면 용서 안 했어요, 진짜.
2: 부장님, 이거 차 안에서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1: 부장님, 배고프시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짬뽕 맛집이
0: 있는... 업무 공유문서 확인해보세요. 따라잡을 게 많을 겁니다.
1: 에? 옷길쌤이 꿀밤문화센터에요? 그것도 수영장 VIP? 옷길쌤과 사별한 두 분께서 도토리문화센터 공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그래서 도토리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
0: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공사한 현장이 평생에 걸쳐 수백 곳은 될 겁니다. 근데 왜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1: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장님? 옷길쌤께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 증축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욕하던 꿀밤까지 가셨잖아요.
0: 사실은 이미 해봤습니다. 법무팀 쪽에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전달했고 지옥길 씨도 정순 회원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나와주셨죠.
3: 엄마야, 그게 뭐고? 끝내준대.
0: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흔들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4: 됐다, 마!
5: 지 회장님, 저희랑 더 이야기를...
1: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네요, 부장님.
0: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앞뒤를 연결해줄 단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필 회사 차가 오늘 고장날 게 뭐야.
6: 이번 역은 토리고개역, 토리고개역입니다.
0: 좀 내리겠습니다.
6: 오른쪽입니다.
0: 빨리 가야 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잠깐, 뭔데? 웃겨. 얼마나 다녔다고 벌써 여기가 편해진 거야. 정신 차려, 고두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7: 도리 회원님 아니신가?
0: 안녕하세요, 마태주 회장님.
7: 자군자 교실 다시 열렸으니까 또 와요.
8: 여기 센터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0: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 사람인 줄 아나? 3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왼쪽 복도를 쭉이요.
8: 감사합니다.
0: 참.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9: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이건 또 뭔 신종 사기야?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위험한 장난꾸러기 로기.
1: 타요와 로기가 중장비 타워에 가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2: 어? 타요, 로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0: 하나 누나가 내일 크리스 정기점검 날이라고 전해주래요.
3: 크리스는요?
4: 저쪽에 있나? 따라와 봐.
5: 크리스의 깜짝 쇼 대성공!
0: 크리스, 깜짝 놀랐잖아요.
3: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재밌다.
2: 빌리, 괜찮아?
0: 그럼 저희 가볼게요.
5: 하나한테는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전해줘.
0: 네, 안녕히 계세요.
6: 안녕.
5: 자, 그럼 우리 또
2: 크리스.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하면 어떡해?
5: 난 그냥.
4: 왜? 난 재밌던데.
2: 우리는 레인저스야. 레인저스답게 행동해.
5: 채,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잔소리는. 엄마?
2: 다시 말해봐.
3: 크리스는 진짜 재밌다니까.
0: 로기, 넌 무섭지 않았어?
3: 물론 무섭긴 했지만 짜릿짜릿 재밌잖아.
0: 로기, 모두가 그런 장난을 재밌어하는 건 아니야.
3: 아유, 몰라.
0: 아, 같이 가, 로기.
7: 언제까지 저 파란 점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8: 미스님의 명령이야. 그 파란 보스를 쫓다 보면 레인저스의 기지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
9: 그렇게 놀고 있으면 닉스님께 혼나진 않아?
8: 에이, 닉스님도 안 계시는데 뭘. 닉스님! 나가!
6: 용서해주세요!
0: 다녀왔습니다.
10: 어서 와. 크리스는 잘 만났어?
0: 네, 내일 아침에 점검 받으러 온대요.
10: 전해줘서 고마워.
0: 뭘요?
3: 응? 하니랑 라니는 벌써 자요?
10: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했나 봐.
0: 아, 나도 피곤하네. 로기, 내일 봐.
3: 잘 자, 타요. 다들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모두를 기운나게 할 방법이 없을까?

0: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재밌다. 바로 그거야. 다들 재밌어 하겠지. 뭘로 놀라게 하지? 어, 이게 좋겠다. 이것도 재밌겠는데?
1: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2: 많이 잤는데도 계속 졸리네. 유령이다!
0: 이제 좀 기운이 넘쳐 보이네.
2: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지? 우와!
0: 어때? 놀이동산보다 재미있지?
2: 로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하는 거 아니야?
3: 얘들아! 나야!
4: 우와, 로기인 줄 알았어.
3: 로긴 지금 차고지야 없어. 안심해.
4: 정말? 그럼 로기가 오기 전에 빨리 씻고 쉬어야겠다.
2: 아, 시원해.
3: 아니!
0: 주차장이 왜 이래?
3: 심심이 떼지 마! 네가 장난친 거 아니야?
0: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막 들어왔어.
3: 로기, 이번 장난은 너무 심하잖아.
0: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4: 이제 장난 좀 그만 쳐, 로기.
3: 하나도 재미없거든.
2: 맞아.
0: 뭐? 내 마음도 모르고.
3: 로기, 어디가?
0: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하나도 재미없다고? 다들 너무해.
5: 닉스님! 파란버스 근처에서 마음의 잼 반응이 잡힙니다!
0: 바로 저기예요!
6: 이번에야말로 레인저스의 정체를 밝힐 기회다.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난 이 장난 엄청 재미있던데.
0: 누구세요?
6: 함께 보여주자. 모두가 잊지 못할 더 재밌는 장난을!
3: 닉스의 에너지가 감지됐어요. 위치는 바로...
7: 뭐야? 저긴 버스 차고지잖아.
8: 꼬마 버스들이 위험해. 어서 출동하자.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9: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10: 타오르는 화염이야.

0: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얘들아!
0: 친구들을 구하고 싶으면 이리로 올라와 보라고.
1: 가보자.
2: 뭐야?

0: 앞으로도 못 가겠어.
1: 바퀴가 안 움직여.
2: 크리스, 물대포를 쏴줘.
3: 알았어.
2: 빨리 올라가서 꼬마 버스터를 구해야 하는데.
4: 방법이 있어요.
2: 하여!
4: 로기는 장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겁도 많잖아요.
3: 아, 그래. 내가 장난쳤을 때 로기가 제일 놀라더라고. 야!
4: 그때처럼 로기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5: 그건 우리가 전문이지.
3: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6: 오기만 해봐라. 더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무섭네. 뭐야? 다들 도망갔어요?
7: 인간이다!
1: 지금이야!

0: 부탁한다.
1: 그럼 우리 이만.
2: 고마워요, 레인저스. 저건 크리스 거 같은데.
3: 다음 날 타요가 중장비 타워에 왔어요.
2: 크리스 떨어뜨리고 간 거 가져왔어요.
4: 니스님, 바람보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0: 그래? 사라진 곳이 어디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드디어 찾았군.
3: 악당들이 중장비 레인저스의 기지를 찾아냈어요. 중장비 레인저스가 위험해요.

0: 어? 뭐야, 멀쩡하잖아. 레이저를 최대 출력으로 쐈는데도 뜨뜨겁다니.
1: 빨리 보고 안 해.
2: 네, 네.
0: 어디?
1: 잼의 위치를 겨우 찾았는데 저 보호막만 없었어도.
2: 아, 죽는 줄 알았네. 뭐야? 야,
3: 너 목소리가
2: 이상해. 야, 잊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3: 저긴
2: 아까 내가 부딪힌 곳인데
3: 방어막이 약해졌어. 닉스님께 보고해야 해.
2: 같이 가.
4: 역시 프랭크야.
5: 멋있어요, 프랭크.
4: 갑자기 웬 바람이.
5: 저기 어? 불길이 다시 커지고 있어.
6: 여기야, 잘했어.
7: 일어나.
6: 자,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5: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4: 어, 저기 레인저 스타
8: 솟구치는 물질을 끼어 생명의 파도를.

0: 멋있었어요.
1: 뭐 이 정도 가지고.
2: 어, 프랭크.
3: 레인저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에 비하면 나는. 뛰어!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4: 긴급 구조대가 최고라니까.
3: 어?
4: 얼마나 멋지다고.
2: 네가 뭐래도 난 프랭크가 제일 좋아.
3: 나를?
2: 우와, 프랭크가 불을 끄는 모습은 진짜 멋지다고.
3: 역시.
2: 아니거든.
3: 어?
2: 요샌 레인저스가 더 인기 있어.
5: 새 레인저스 장난감이잖아.
6: 와, 멋지다.
2: 봤지? 레인저스가 최고라고.
5: 나도 레인저스 보여줘. 어떡해.
3: 레인저스만 없었어도
7: 내가 여전히 영웅일 텐데.
8: 바로 이거야. 레인저스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 슬픈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3: 어?
8: 레인저스가 믿지?
3: 누구야? 어?
8: 레인저스를 없애면 되잖아. 네가 다시 영웅이 되도록.
3: 아니야. 레인저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레인저스가 최고라니까.
5: 휴, 프랭크가 많이 속상했겠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건 긴급구조대인데.
9: 여기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5: 어떡해.
2: 얘들아, 가요. 대체 무슨 일이야?
5: 저기 봐.
2: 긴급구조대는?
5: 프랭크인가 봐.
6: 이제 안심이야.
1: 이쪽이야.
5: 프랭크가 좀 이상한데.
9: 역시 프랭크라니까.
8: 위험한 것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 얼려버리겠어.
2: 이건 설마.
8: 모두 다 꽁꽁 얼려주마.
2: 도망쳐.
5: 익스지시야, 어서 누아에게 알려야겠어.
2: 꼬마 버스 타요. 왜 방어막이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지? 루아! 타요! 이것 봐! 큰일 났어!
8: 자, 돌려버리겠어!
2: 와! 이건 레인저스의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10: 응!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9: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아! 솟구치는 물줄기야!
11: 타오르는 화염이야!
9: 생명의 파도를!
11: 소멸의 불길을!
5: 하하!
9: 프랭크 대체 왜 저러는 거야?

0: 죽여버릴 거야!
1: 레이저스!
2: 이제부턴 우리에게 맡겨!
0: 레인저스! 다 너희 때문이야!
3: 프랭크의 얼음 대포를 맞으면 우리도 얼어붙고 말 거야!
4: 내가 물 대포로 공격해볼게! 정신 차려, 프랭크!
0: 대소롭군!
5: 물은 얼어버리잖아! 얼음을 녹이려면 불이 필요해! 야!
0: 불이라고? 난 불한테 지지 않아! 내가 막을게!
6: 이럴 수가! 우리도 알고 있어!
0: 모두 얼어버려라! 너희를 없애고 내가 다시 영웅이 될 거야!
1: 아니요! 그건 영웅이 아니에요!
0: 그게 무슨 소리?
6: 너는...
1: 우리의 영웅 프랭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늘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프랭크만이 진짜 우리의 영웅이라고요! 프랭크,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0: 얘들아, 지금이야!

0: 프랭크! 정신이 좀 들어요.
1: 이번에도 레인저스가 너희를 지켜줬네? 역시 진짜 영웅은 레인저스인가 봐.
2: 그렇지 않아?
1: 레인저스!
3: 평소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용감한 프랭크랑 긴급 구조대잖아.
2: 오히려 신세 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1: 그랬구나.
4: 앞으로도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0: 다행이다, 그치?
5: 엔진 최대 출력! 맨타! 그대로 돌파해라! 됐다! 성공이야! 목적지는 레인저스의 기지다! 에너지 제문이지 우리 것이다!
6: 이런! 닉스가 중장비 타워로 오고 있어요. 과연 중장비 레인저스는 닉스를 물리치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BS의 추락.
1: 태우.
2: 테디, 어떻게 된 거니?
1: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3: 뭐야?
4: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5: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우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0: 네!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태호야, 들리니? 태호야, 응답해봐. 태호야.
2: 마리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3: 도와주세요. 어?
2: 무슨 소리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2: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1: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2: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0: 자, 자, 업히세요.
1: 산을 내려가나요?
0: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1: 네, 고마워요.
0: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2: 여기야!
1: 괜찮지, 태호? 어서 타!
2: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2: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2: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3: 잠깐만요. 그렇게 둘 순 없죠.
1: 태호야!
2: 뭐야? 이번에 다리가...
3: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3: 이야!
1: 에어로젠트 액션!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리하자!
2: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수리나 하고 있어.
2: 훌륭한데?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3: 수리 완료.
2: 고마워.
0: 좋았어. 간다.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다.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우스게 만들면 그만이지! 어?
1: 에?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우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3: 갑자기 웬 세월의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어?
0: 아, 싫어.
2: 한번 알아보자.
0: 싫다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6: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7: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2: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5: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 하지 말고 바로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운 AI 허성보입니다. 작곡이 옛날에는 정말 천재들의 영역? 막 베토벤, 모차르트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음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AI로 음악을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또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전경민입니다.
0: 자, 그럼 오늘 사용해볼 AI는 어떤 친구죠?
1: 네, 오늘 사용할 AI는 수노 AI라는 친구고 음악 생성해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노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어나 어떤 간단한 문장 하나로 곡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내가 만든 곡을 공유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이 있고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곡을 생성할 수 있는 탭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내가 만든 곡을 또 편집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페이지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곡들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1: 저희는 가사랑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0: 바로 왼쪽에 네. 크리에이트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1: 크리에이트 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생성할 곡들 리스트가 나타나는 곳이고 이 리릭스라는 부분은 가사를 입력하는 곳이고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0: 아, 네. 이게 아직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1: 네,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네. 뭐 성범 씨나 뭐 음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 아니면 문장 하나로 전체 가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여기 리릭스 보시면 네. 오른쪽에 마술봉 같이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0: 네.
1: 버튼을 누르면 Write Full Song이라는 전체 가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0: 아, 그러네요. 저 누르면 탭이 두 개 뜨는데 밑에 걸 누르면 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하나 뜨는데 뭐 성범 씨가 혹시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오늘 느낀 기분이 있다면 뭐 한 단어나 문장으로.
0: 저는 어릴 때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1: 물놀이요?
0: 물놀이나 여름방학,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뭐 이런 것들 이 좀 노래로 담기면 재밌지 않을까요?
1: 네, 그러면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0: 좋아요. 기다려지는 여름방학, 즐거운 마음
1: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가사를 써주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네. 이렇게 제목이 다른 두 개의 가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0: 아니 근데 서비스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좀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어 가사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네. 선풍기 앞에 서서 계획을 세우자. 내일은 더 멀리, 오늘은 더 크게. 와,
1: 가사도 정말 잘 써주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가사 보면 그 위에 괄호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곡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먼저 벌스, 그다음에 프리코러스, 코러스 이렇게 세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0: 네.
1: 벌스는 곡의 도입, 곡의 시작을 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코러스는 곡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감정이 가장 쌓여 있는 부분이고, 프리코러스는 코러스의 전 단계다라고 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코러스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머릿속에 기억 남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0: 노래

0: 중독성을 느끼면 다 코러스 파트인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어.
0: 제목도 보통 저 안에서 짓잖아요. 반복하는
1: 거. 아, 그쵸, 그쵸.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2: 저는 오른쪽이 더 끌리는 거.
1: 오른쪽이요. 그럼 이 가사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가사 창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네. 혹시 가사를 바꾸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2: 종이 가방을 왜 드는 거지? 책 가방을 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책 가방으로.
0: 아, 물놀이 한 가득 오늘은 우리 차례가 좀 별론데요?
1: 그러게요.
0: 물놀이
1: 한바탕.
0: 한바탕.
1: 네, 한바탕.
0: 오늘은 첨벙첨벙 쳤어.
1: 이 정도로 한번
0: 네, 좋습니다. 네,
1: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 어떤 음악의 장르 아니면 분위기 어떤 빠르기 템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일 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 칸에 있는 이 요술봉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0: 어허.
1: 성엄 씨가 이 가사를 보고
0: 네.
1: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장르는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불러보면 좋을 테니까 동요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1: 좋습니다. 네, 그럼 어린이 동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곡의 빠르기도 네. 넣으면 좋거든요.
0: 아, 약간 리듬 템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빠르게 그리고
0: 신나게
1: 신나게 그리고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어떤 악기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까요?
0: 막 하프 이런 거.
1: 하프, 네. 하프.
0: 이런 것도 돼요?
1: 네네네.
0: 오, 멋있다.
1: 이제 여자 가수냐 남자 가수냐 성별을 또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0: 아, 여자 가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동요는 남자아이들이 불러도 그때는 변성이 안 왔을 때라서 다 높아요.
1: 네. 가수의 성별이랑 악기 그다음에 뭐 템포 빠르기 그다음에 장르 이런
0: 장르.
1: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술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0: 눌러보죠.
1: 이제 누르게 되면
0: 와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1: 나는 해주는데 칠드런 송 동요 네. 그다음에 빠르기
0: 빠른 4분의 4박자
1: 네. 그다음에 하프 하프 아르페지오라는 주법까지 자세하게 네. 나오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사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0: 오.
1: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곡이 네. 생성이 됩니다.
0: 와 너무 신기한데?

0: 90년대 노래 같아요. 좀 옛날 노래인데. 네.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1픽이 있거든요. 어?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1: 네, 좋습니다.
0: 1 아니면 2를 네. 제가 좀. 하나, 둘, 셋.
1: 오,
0: 역시 듣는 기가 비슷한가 봐요.
1: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나의 곡을 완성했잖아요.
0: 네네.
1: 가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번에 장르만 한번 바꿔볼게요.
0: 어허.
1: 제 성업 씨가 원하시는.
0: 그럼, K-POP.

0: K-POP스타일에
1: 네.
0: 약간 우리 소다팝처럼 가야 되겠네 그러면.
1: 좀 청량한 느낌.
0: 청량한 느낌. 네. 청량한 느낌.
1: 고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0: 가보시죠.
1: 네.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0: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 갑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야? 음원 차트?

아, 근데 확실히 재밌네요. 그 케이팝 포인트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음악 만들기 수노 AI 그리고 정경민 작곡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들 놀라운 게 아니라니까. 랜디온들은 인파가 몰리는 이런 관광지에 출몰한다고. 좋았어. 오늘도 힘내서 찾아보자. 하긴 이런 축제 분위기는 좀처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건 7NA 환실 공격이야. 모두 환상 속 세계에 빠져버린 거라고. 하지만 어째서 다들 저렇게 행복한 환상에 빠져있는 거지? 7NA는 원래 영원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혼수를 거는 랜디 오니일 텐데. 분명 무언가 변수가 일어난 게 틀림없어. 확인해봐야겠어. 소메가, 가족들이 갇힌 환실 세계는 이 VR 모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 좀 불편하지? 그래도 참아. 이번 게임은 피하기 게임이야. 공격 패턴을 잘 보고 피하면 돼. 쉽지? 누나가 조종당하고 있어. 소맥이 너를 행복한 환상을 부지런히 치밀자로 인식한 거야. 가족이니까 분명 패턴이 보일 거야. 자,

0: 그렇게 싫어? 두 번째 스테이지는 아빠야. 빨아들이는 공격을 조심해. 왔다. 이런, 엄마의 공격은 피할 길이 없어. 엎드려. 쟤네는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1: 난 말이야, 게임 전어머가 항상 궁금했었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게 대체 무슨 감정인지 말이야. 그래서 변신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행복한 감정이 뭔지 알게 됐어. 소맥이 네가 알려줬잖아. 그래서 모두를 행복한 세계로 초대해준 것뿐이야. 그런데 내 게임 상대가 소맥이 너였다니. 운명이 참 얄궂네.
0: 너도 행복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널스가 가족들이 환수를 이겨냈어. 이런 환상 속에서의 행복은 무의미하다는 걸 소맥이 너를 보고 깨달은 거야.
1: 모처럼의 환상이 풀려버렸잖아.
0: 하지만 저 많은 분신들 중에서 진짜를 찾지 못하면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어.

0: 우면은 행복은 오래갈 수 없는 거였구나.
1: 소매가 캡처하자.
0: 그래도 너와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 안녕.
1: 그렇구나. 랭기온들이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게임 속 존재인 자신들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이란 걸 느껴보기 위해서였어. 비록 지치긴 했지만 저마다의 방식이 이런 이상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어린 꿀벌의 첫 임무. 야호! 와! 신난다, 신나!
1: 저기.
0: 꿀벌이네. 안녕, 난 핑이야.
1: 아, 안녕, 난 베베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조금만 비켜줄래? 고마워. 꿀을 만들려면 이렇게 달콤한 액체를 모아야 돼.
0: 와, 그렇구나.
1: 꽃가루는 이렇게.
0: 다리에 주머니가 있네. 우와, 신기하다.
1: 꿀벌과 꽃들은 친구야. 우린 서로 도와주거든.
0: 서로 도와준다고?
1: 응. 우리 꿀벌들이 꽃가루를 모을 때 다른 꽃에 꽃가루를 옮겨주게 되거든.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된대.
0: 우와, 대단하다.
1: 사실 오늘 처음 임무를 나왔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걱정 마. 이 고고다이노 핑이 도와줄게.
1: 정말?
0: 그럼 나만 믿어.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야.

0: 수분 주머니를 가득 채웠어. 드디어 집에 간다. 도와줘서 고마워, 핑.
1: 이 정도 가지고 뭘. 근데... 베베야, 이 길이 맞아? 뭔가 이상한데.
0: 이쪽이었는데. 근데 핑, 설마 겁먹은 거야?
1: 뭐라고? 겁먹다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

0: 없다고. 하나도 안 무서워.
1: 이 냄새는.
0: 유배야, 너 괜찮은 거지?
1: 달콤한 꿀 냄새가 나.
0: 베베야, 제발 정신 차려. 꿀벌장 보 수집 완료. 근데 핑이 어디 갔지?
2: 그러게.
0: 플렉스, 나 좀 도와줘.
3: 핑, 무슨 일이야?
0: 아기 꿀벌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초록색 괴물한테 잡혔어.
2: 뭐?
1: 우리 좀 살려줘.
0: 위치 정보 보내줄게.
3: 알았어. 여기야. 빨리 가보자.
1: 응.

0: 대체 뭐야?
1: 피니 말한 괴물인가 봐.
2: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야.
0: 식충식물?
2: 응. 파리지옥은 먹잇감을 잎사귀에 가둔 다음에 소화시켜서 먹는데.
0: 어떻게 하지?
3: 얘들아, 우리 양이 있어.
1: 도와줘.
2: 얘들아, 변신하자.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출동!
4: 출동!
2: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힝! 우리가 꺼내줄게! 야! 꼼짝도 안 해!
1: 어떻게 입을 열게 하지?
2: 이 방법은 어때?
0: 어? 자, 그럼 시작하자! 주걱부터 해결하자.
2: 응.
0: 레스큐 킹 워터 캐논 발사.
2: 떨어졌어.
0: 레스큐 킹 메가 부스터 발사. 성공!
1: 구해줘서 고마워.
3: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뭘. 앞으로

0: 은행 식충식물은 조심해야 해.
1: 응, 꼭 조심할게. 그리고 핑, 네 덕분에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2: 그것 봐, 나만 믿으라고 했지? 다 내 계획이었다고.
3: 근데 말이야, 식충식물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계획이었던 거야.
2: 이 스톰다. 야, 고양이.

0: 블록 질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야!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1: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2: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0: 난 블록질라. 3이 2보다 블록이 많네. 3이 2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3이 좋아.
2: 날 잡아먹자.
0: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3: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4: 우리 나타났어.
5: 우리 아자가자. 호독호독 씹어 먹으려고 해.
2: 어서 도망쳐.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6: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2: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이리 한보자. 당내.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잠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3: 어디에 숨지?
1: 여기 동굴이야.
3: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3: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0: 가지 마, 바보.
1: 괴물이 나타났어.
2: 잡아먹힐 뻔했어.
3: 진짜 물렁을 먹으려고 해.
4: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2: 좋겠다.
3: 좋아.
0: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나.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나.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5: 둘 다 똑같지롱.
0: 4는 4랑 같아.
5: 이젠 못 잡아먹겠지?
0: 안 잡아먹거든, 바보.
1: 뭐?
0: 난 같이 놀고 싶다고.
1: 같이 놀자고?
0: 5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5랑 같이 놀래.
1: 뭐?
2: 나도!
0: 넘버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6: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7: Huh?
6: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7: Oh!
6: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0: for my tea.
1: The cat's asleep. Oh!
2: Good day.
1: Oh!
0: D.
1: Oh! Dog.
0: Here, doggy.
1: Oh!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매일 함께 산에 오르며 동화 같은 우정을 쌓아온 반려견과 스님이 있습니다.
1: 개초야, 가자.
0: 아, 젊은 날 오셨군요.
2: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야생동물을 만나면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해초. 스님의 호위부사랍니다.
2: 뱀이라든지 또 다른 동물이 오면 제압하고, 허브신장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지켜주는 하나의 신장이기도 하고.
0: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짝꿍이죠.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함께 즐기는 짝꿍도 있습니다. 아우 예뻐라. 너도 엄마 껌딱지니? 너무 귀엽게 생겼다.
3: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 근데 하는 짓이 사이코패스요. 아유 감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
0: 아우.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놀라게 하는 예민 폭발견 팽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 해초와 팽이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남 태양. 안면도에 있는 펜션 단지인데요. 어, 여긴가 본데요.
4: 우와, 면방이.
0: 다들 수은하고 얌전하네. 어, 넌 낯선 제작진이 불편한 거야?
5: 당장 나가라고 했지. 허락도 없이 어딜 들어와.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4: 이게 왜 이렇게 짖어요?
3: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집에.
0: 어우,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요.
4: 왜 오는 거예요?
3: 이렇게 안을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
4: 손. 싫어.
3: 손. 손. 이쪽 손. 여기. 3살 때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요. 그 알라살 직전에 구조해갖고 온 애인데 이래요, 지금 7년 동안. 목욕을 못 시키고 전혀 안 되니까 뭐 미용도 안 되고 집에서는. 요 배 좀 봐봐, 배요, 여기 지금 상태가. 이래, 이랬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 근데 병원 가서.
4: 미안해.
3: 아, 갑자기, 아우, 왜 이래. 내가 꼬리 쫑긋 손 같다고.
4: 예민 보수다, 너.
3: 예민 보수야.
4: 11마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다 여기 살게 된 거예요?
3: 보디라는 친구는 지금 나이가 11살인데, 남편분이 술만 먹으면 집어 던지고, 그래갖고 막 맨날 피똥사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떠돌이게. 떠돌이게 유기견인지 떠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강아지 그냥 봐주다가 너무 추운 날 또 구조하게 됐어요.
0: 방치된 아이들과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으셨대요. 그때 산책을 마치고 온 아빠 보호자. 덩치 큰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
6: 안락사 하루 전날 보호소에서 구조하는 애들. 캐나다로 입양을 가려면 소형견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여기 작은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계속 짖어대니까 얘가 순식간에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분리시킨 거야.
0: 원래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을 구조해 입양 보내길 반복하다 보니까 12마리로 늘어났답니다.
6: 그 지금 유기견들 보면 그 눈에 딱 띄면은 그냥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게 병이야, 내가 볼 때는.
3: 뭘 병이에요? 제가 만족하고 그 아이들 구조해서 그렇게 키우다가 또 입양도 보내고 제가 계속 키우진 않아요.
6: 처음에는 좀 내가 반대했죠. 왜냐면 뭐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다 일일이.

0: 그걸 다 구조하고 다니냐.
1: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겠는데요?
2: 했죠. 뭐랑 하니까. 끌다 나간다 그랬죠. 여기서 나가서 그럼 내가 혼자서 살겠다. 그럼 못 나가게 하더라고. 나 원룸만 얻어 가겠다.
1: 그래도 아내분을 사랑해서 따로 보낼 수는 없었던
0: 거죠. 여자를 어떻게 이기냐고.
3: 완전 사랑꾼이신 거 맞죠?
4: 두 분은 애견 동반 펜션을 운영 중인데요. 손님 응대, 빨래와 청소 같은 펜션 관리는 남편이 알아서 척척. 24시간이 부족하시대요. 그리고 아이들 미용이나 산책 같은 기본 관리는 엄마 보호자가 도맡고 있답니다.
5: 형이 산책 가자. 산책 가자.
4: 어, 산책 시간인가요?
5: 산책 가자.
0: 산책 가자. 산책 가자.
4: 산책은 페이크. 8개월 만에 팽이 미용하는 날이래요.
2: 나 가만히 있게. 손척, 손척. 이게 왜 안 돼? 아! 된 거야?
6: 아! 아유, 가시셨다.
7: 네카라를 하고도 막 울려고 해요.
6: 아, 그럼.
2: 지금 봤잖아요.
6: 입마개 하면은 입이 특수성이 된다니까.
7: 왜 특수성이 돼요?
6: 막 잇몸이 그 혓바닥이 다 깨밀어서.
2: 지가. 그거 이제 막 부닥치기가 다 피투성이야. 그 입마개 못 해요. 이상형들 입마개 어떻게 해.
6: 이거 네카라 끼우면 힘들어질 건데.
8: 이럴 때 막 속, 뒤에서 이렇게.
6: 기다려.
8: 찌리네, 찌리네.
6: 찌리네.
7: 찌리네?
2: 오줌이 다 계속 묻으니까. 떨어져 깎아주지 못하니까.
4: 아유, 팽이는 빗질이 싫구나.
6: 팽이 기다려.
4: 다른 아이들과 달리 팽이는 두 분이 같이 해도 감당이 안 된대요.
1: 엄마 보냐면서 약간 좀 겁내하면서 하시네요.
2: 물려 봐봐, 왠지 또.
4: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는데, 아유, 팽이야.
6: 너 안 그러면 마치 부산 한번 가야 돼.
4: 입질과 부상 위험 때문에 병원에서 마취 후 미용을 받았던 팽이.
6: 갈싸! 안 죽여, 너.
4: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러다 다칠 것 같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팽이. 털을 제대로 깎기도 힘든데요. 아유, 팽이야, 너도 힘들지? 어릴 때 앞다리가 두 번이나 골절된 팽이. 아직 철심을 제거하지 못했대요.
0: 잘못하면 또 부러질까봐 심하게 할 수도 없고. 8개월 전에도 병원 가서 전신마취 해가지고 털을 싹 다 밀은 거지, 다. 점점 마취해서 깨어나는 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느려지는 거야. 그전에는 거기서 다 깨갖고 왔는데, 이제 점점, 그래서 겁이 나갖고 이제 못 시키겠는 거야.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 정신적으로.
0: 순간적으로 갑자기 돌변하기도 하고 막. 내가 옆에 살짝 걸어만 가도 나한테 덤벼서 물라 그러고.
4: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팽이 기분도 풀어줄 겸 산책을 나온 가족들.
2: 팽이야, 산책 나니까 너무 좋지. 바다 보니까 너무 좋지. 아유, 물 봐. 아유.
4: 산책할 땐 예민 모드 해제. 아유,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이러죠? 산책이 싫은가 본데요? 아유, 럭키야, 왜? 걷기 싫은 거야?
0: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걷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 울타리 안에 놀이터에서는 잘 걸어 다니니까 목줄만 해놓으면 이렇게 안 걷네. 일로와, 럭키.
4: 접착제로 붙인 듯 모래사장과 한 몸이 된 럭키. 너 아빠한테 안기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집에선 어떨까요?
2: 럭키, 일로와. 럭키야, 일로와. 아, 이쁘지? 자꾸 도망가. 오지도 않고.
7: 처음부터 그랬어요?
0: 처음엔 좀 덜 했는데, 산책 한번 시키려고 하네스 채우고 가려니까 끌고, 안 가려니까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2: 그 뒤로.
0: 그 뒤로.
2: 이렇게 사람을 또 경계하더라고요. 또.
4: 럭키와 형제들은 동네 어르신이 키우던 아이들인데요. 비좁은 닭장안이 세상의 전부였답니다.
9: 제가 옆에 사는데 와서.
4: 열악한 환경을 본 지금의 보호자가 어르신을 설득해서 아픈 아이들부터 구조했는데요. 제일

0: 아픈 손가락이 바로 럭키랍니다.
1: 이리와, 럭키. 어머, 이제 똥 질질 싸. 나 미치겠다.
2: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어디, 어디. 잡았어. 가자. 가자. 가자. 천천히. 그래, 천천히 갈게. 이렇게 천천히. 가자. 그렇지, 가자.
0: 견사 박 세상이 무서운 걸까요? 펜션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네요.
1: 가자. 럭키, 가자. 산책 가자. 안 돼. 싫어. 세어 갖고 좀 밀어줘봐. 응. 밀어줘봐. 좀 밀어. 밀어줘. 응. 걷게. 응. 응. 가자. 가자. 밀어줘. 어, 그렇지. 그렇지. 가자. 밀어줘.
3: 아니, 주저앉잖아.
1: 아니, 좀 더 해봐.
3: 안 돼. 안 돼.
1: 응. 가자. 응. 그렇지.
3: 이게 그린 거냐?
1: 거, 이게. 거. 응. 걸어. 아이고, 잘한다.
3: 가, 가.
0: 더 넓은 세상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어 구조한 아이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3: 그러게. 럭키.
0: 어휴, 떠는 것 좀 봐. 럭키야, 그렇게 무서워?
1: 럭키, 아유, 더 주저앉네, 더 주저앉네.
3: 럭키, 럭키.
4: 안 간다니까요.
5: 안 돼, 하지 마, 이거 제발 하지 마.
6: 아, 이게 목줄을 어렸을 때 안 차본 애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적응하는 시간이 어렸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길어집니다. 그걸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내심이 없어요, 우리가. 럭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산책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무서워할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보호자들이 점점 멀어지는 과정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0: 럭키. 간식을 주면 움직일까요?
3: 럭키.
0: 럭키야, 먹어봐. 어?
3: 럭키, 간식.
1: 간식도 안 먹네.
3: 간식도 안 먹어. 일단 간식.
7: 원래 간식은 잘 먹어요?
3: 먹어. 처음에는 환장하고 먹었잖아.
0: 엄마, 아빠 마음 좀 알아주라.
1: 엄마,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다가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안 줘. 마음 안 주면 괜찮은데 산책을 해야지 살지.
7: 근데 그때 왜 이렇게 강제로 좀 강압적으로 하지?
1: 나 그러면 갈 줄 알았지. 전에도 그렇게 해서 간 애들이 있거든. 안 가다가도 내가 몇 번 끌으니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갔는데 얘는 안 됐지.
3: 아예 안 끝까지야.
1: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7: 그게 아마 럭키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어.
1: 그 트라우마가 뭐. 그 미치겠어. 내가 속상해 죽겠는 거야. 아.
0: 어떻게 해야 럭키의 마음이 열릴까요? 럭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한편 마당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여긴 뭐죠?
3: 여기가 견사예요. 강아지 집하고 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에어컨도 달아놓고 히터도 달아놓고 여기 전기장판도 깔아놓고.
0: 와, 냉난방에 소파까지 완벽한데요.
7: 누구 제안이었어요?
1: 제가 저달라 했어요.
3: 그러니까 짓는 거, 어차피 짓는 거 그냥 아주
1: 그래서 크게. 아니, 지금도 아쉬운 게 그 당시에는 애들이 한 세네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요만하게 진 거야. 근데 애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좀 뒤져봐요. 그래갖고 좀 아쉬워. 이렇게 애들이 늘어날지 몰랐지.
8: 놀다가 지치면 여기서 쉬어요.
0: 분주했던 하루가 지나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이면
1: 자, 가자!
0: 실내로 입장하는 아이들. 저녁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매일 고기를 준비하신대요.
1: 쟤네 먹는 것마다 배부르고 안 먹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게 되고 자식을 다 키워놨으니까 또 이제 늦둥이 키우는 거지 뭐.
0: 노령견 아이들 고기는 더 잘게 썰고요.
9: 에이, 알았어.
0: 다른 아이들은 습식도 섞어주신대요.
1: 이제 기다려, 앉아. 앉아. 야.
0: 배고플까봐 마음이 급해진 아니, 엄마.
1: 이렇게 또 기다려. 어머, 큰일 났다. 노란 거. 아, 얘 잠깐, 얘 바뀌었어. 아유, 나 누구 앉은 거야? 응. 이거 봐, 안 돼. 어디 갔어? 아유, 잡아줘. 여보, 아유, 쟤 왜 안 들어와?
0: 바로 달려온 남편.
7: 혼자 주면 뭐가 문제예요?
1: 누가 먹었는지 모르잖아. 한 사람이 다 먹었잖아, 지금. 고기만 싹 먹고 빠졌으면 누가 먹냐, 그걸.
3: 오케이.
1: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0: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 아이들. 맛있게 먹어.

0: 어디야?
1: 어디 일로 와.
2: 어? 못 보던 얼굴이 등장했네요.
0: 어, 얘는요. 우리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해갖고 거실에서 그냥 함께 지내요.
1: 이게 차 타고 같이 가는데 무슨 검은 비닐봉다리가 도로에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이처럼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강아지인 거. 일단 내려서 버스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차에다 싣고서 이제 와가지고 병원부터 갔지. 검진하니까는 자궁 축농증이 이제 완전히 말기가 돼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가지고 하루라도 늦게 왔으면 터져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0: 번식장.
1: 번식장에서 키웠던 애기기도 같기도 하고.
0: 얘 배 보면은.
1: 애 새끼도.
0: 새끼 한 몇 마리 낳았다고
1: 한 두 번 정도 난 것 같아.
3: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구조 당시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부부의 보살핌 덕에 다 회복했답니다.
1: 넓게
0: 깔고. 자, 소파에 자고 여기서 자고 그래요.
3: 세상에, 고양이 식구도 있었네요. 아유, 귀여워. 각자 좋아하는 자리를 차지한 아이들.
4: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3: 얘들아, 모두 좋은 꿈 꾸렴. 다음 날 아침.
0: 큰일났다.
3: 팽이의 묵은 때를 벗기기로 했는데요.
1: 뿌려.
0: 아, 여기까지만 할게. 엄마 손으로. 아, 깜짝이.
3: 역시 쉽지 않네요.
0: 이런 걸 입양을 해야 처음에.
1: 아이. 알았어.
0: 알았어.
3: 어우, 튀어 나갈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겠는데요.
0: 자기야, 뒤로 돌려와봐. 그래요.
1: 자. 아, 시원하다. 여기 흙이야, 흙. 뒤에.
0: 왜? 왜 흙 있어?
1: 몰라. 반신욕했다.
3: 괜찮으신 거죠? 털 말리는 건 괜찮을까요? 어, 팽이야. 너 왜 이렇게 얌전해?
0: 팽이야. 여기 자면 털 좀 제 밀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유.
3: 목욕할 때도 좀만 참아주지.
1: 훈련소도 한번 교정 한번 시키려고 갔었는데 그때 조금 교정이 되는 듯 하다가 좀 며칠 지나니까 또 안 되더라고.
0: 여러 가지 책을 사갖고 엄청 집에서 봤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쟤를 한번 그렇게 훈련을 시켜보려고. 아유, 안 되더라고. 못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3: 마취 없이는 관리가 힘든 팽이. 마취 후 회복도 점점 힘든 상황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목줄 산책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럭키.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설세, 도와주실 거죠? 한 지붕 두 문제겸. 팽이와 럭키의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5: 안녕하세요.
6: 고생하셨습니다. 오신
5: 분. 아, 네. 아유, 노래 들이구나.
7: 팽이가 안 보이네요.
0: 네, 방에 있어요. 지금.
5: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0: 네.
5: 네.
4: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5: 아는 아이를 키우게 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0: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5: 네.
0: 또 제가 구조한 애들도 있고, 저기 보호소에서.
5: 다 유기견? 유기네, 네. 다 유기견?
0: 네.
3: 설쌤, 팽이 여기 있어요. 얼른 와보세요.
8: 겁도 많고, 오케이.
5: 네, 지금 팽이랑 럭키가 문제인 거죠?
0: 네.
5: 럭키는 딱 봐도 소심해.
0: 쟤는 제가 목줄을 한번 해고 나서부터, 나한테 곁을 안 줘. 전혀 안 그랬는데.
5: 팽이도 마찬가지고 럭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억지로 하면 망해요.
0: 그거 봐.
5: 이게 뭔가 하나 한번 억지로 하면 얘는 이유를 모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미용도 그렇고 이런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름이 왜 팽이에요?
0: 돌아와서 놈이 왜부터 지 꼬리도 막 물그렸어.
5: 이게 아마 이럴 거예요. 꼬리 보고 아 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그럴 거예요.
0: 에이, 맞아요.
5: 진단명으로는 지금 부분 발작이랑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CSPS라는 게 있어요. 감각처리 민감증. 개의 감각처리 민감증이에요. 얘는 우리가 닿는 이런 이 정도의 감각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쓰다듬

0: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자극이
1: 느껴지는
0: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용하거나 이럴 때 못 참겠는 거예요.
1: 맞아요.
2: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교육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건강 검진에서는 어때요? 뭐 피검사나 이런 거에서는
3: 괜찮아요.
0: 그러면 먼저 해볼게. 마취까지 가지 말고 원래 항불안제를 먹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감각을 좀 낮춰주고 안전한 약으로 그런 감각을 조금 둔감화 시켜주고 약간은 진정을 시키고 불안을 낮춰줘서 그 상태에서 제가 영상 봤더니 두 분이 조금 연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4: 행이야, 불안해? 괜찮을 거야. 불안을 낮추는 약을 준비한 설세.
0: 꺼주고 얘는 가로 놓을 거예요.
1: 네.
0: 좀 버무려 주세요. 이게 너무 이 약이 좀 써요. 그래서 이걸 버무려서.
4: 입맛이 까다롭다는 팽이. 과연 약이 섞인 사료를 먹을까요? 팽이야, 왜 그래?
0: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남들 죽인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숨기는 행동.
3: 남은 죽이 싫고?
0: 네, 근데 지금 먹고 싶은 컨디션이 아니야. 얘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4: 30분 넘게 지켜봤지만 계속 사료를 숨기는 팽이. 어떡하죠?
0: 우선은 럭키는 지금 줄을 너무 싫어하죠?
3: 네.
0: 줄 하면 안 걷는 거죠?
3: 아, 제가 주저앉아버려.
0: 주저앉아버린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제가 반응 한 번만 우선 볼 거거든요. 가장 짧은 줄로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가장 짧고 가벼운 줄로. 이거 걸어서 목에다가 걸어서 이거 그냥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1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에 내려놓고 걸어다니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익숙해지고 나서 우리가 줄을 손에다 들기 시작해야 돼요.
3: 럭키야.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긴장했어요.
3: 럭키 일로 와.
0: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연습. 칭찬해 주시고.
3: 아이고.
0: 안 먹어도 괜찮아요.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3: 럭키 일로 와.
0: 그렇지, 긴장해도. 이게 연습이야, 이게. 그렇지, 좋아. 네. 옳지. 얘가 지금 처음부터 짧은 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얘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처음에 산책줄 연습을 할 때 절대 짧은 줄로 연습을 하면 안 되고 긴 줄로 약간 자유를 주면서 해야 돼요. 딱 제가 잡은 대로 잡으세요. 여기 하고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하세요. 아버님 또 가보세요.
3: 럭키.
0: 당겨지는 느낌 지금 최대한 안 나게 할 거예요.
3: 럭키. 럭키.
0: 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그렇죠. 아, 조금 긴장 푸셔도 돼요. 너무 로봇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약간 로봇 같아요.
3: 긴장은 얘가 해야지, 장신이. 일로
0: 와. 잘 하면서 따라가세요.
3: 럭키. 아이뻐. 아유.
0: 자, 이제 또 하나를 해볼 건데 뭐 할 거냐면 이제 약간 당겨지는 느낌도 같이 줘볼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세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만 잡아당기면서 간식 주는 거예요. 럭키. 럭키.
3: 럭키.
0: 럭키. 럭키.
4: 어, 이게 된다고요?
0: 그냥. 그러니까 당겨지는 느낌만 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님이 뒷걸음질 치면서 앞에서 잡아당기는 연습.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3: 럭키.
0: 천천히, 당겨지지 않게. 그렇죠, 발 맞춰서.
3: 럭키. 럭키.
0: 어, 여기 있다. 간식 주고.
4: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0: 그렇지. 네. 천천히 아직 당기지 마세요. 세게. 그 줄이 느슨해 있어야 돼 항상. 줄이 항상 느슨하게. 옳지, 옳지, 옳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겨지는 걸 싫어해요. 그거에 대한
1: 그러네.
0: 배움이 전혀 없어요. 아기 때 많이 했던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당겨짐에 대해서 배워요. 느껴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얘는 닭장 안에만 있던 애잖아요.
1: 맞아. 이렇게.
0: 그렇지. 좋아요.
1: 맨날 해려네.
0: 맨날 조금씩이라도. 안 되면 줄이라도 연결해놓고 너 혼자 놀으라고.
1: 어.
0: 예전에는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1: 우리가 이제 방금 무조건 잡아당기기로 했어.
0: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줄을 접하는 아이들은 줄이 달려있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당기는 거에는 너무 싫어해요. 저라도 싫어하겠어요. 1단계가 줄 달고 돌아다니기예요. 그리고 2단계가 줄을 길게 하고 내가 줄이 당겨지지 않게 잡고 따라다니기예요. 3단계가 앞에서 살짝 당겼을 때 간식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2: 이렇게 차근차근히 너무 빠르게 생각하지

0: 말고 최소 한 달. 최소 한 달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럭키가 겁 많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봤던 곳에 불안한데 방금 나오자마자 냄새도 맡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즐거운 경험을 쌓아봐야 돼요.
1: 럭키야, 잘했어. 앞으로도 잘해보자. 한편 두 시간을 더 버틴 끝에 겨우 약을 먹기 시작한 팽이.
0: 팽이 미용 조금 불안 낮춰줄 수 있는 약을 먹었거든요. 오늘 되게 우선 낮게 약하게 먹었는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내 칼라부터 한번 좀 씌워볼게요.
1: 이번엔 좀 순조롭겠죠? 어우, 깜짝이야.
2: 가긴
3: 아니,
2: 뭔가.
3: 아니, 할 수 있어. 나 갔는다고 내가 안심을 했어. 미안.
0: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아예 자는 게 아니에요. 불안만 살짝 낮춰놓고 그 전보다 편하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1: 팽이 반응부터 봐야겠죠?
0: 자, 조금 너무 싫어 한번 빼주고요. 이거 밑으로. 아니.
3: 이걸 안 해놔요.
0: 그리고 살짝 이렇게만.
3: 아이고 잘하네 우리 팽이.
0: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나 죽겠는데 막 앞에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랑 딱 타이밍이 맞을수록 좋아요. 옳지. 그래서 강도를 처음엔 가장 약하게. 그렇지. 옳지. 옳지. 자, 싫어하죠? 지금 딱 두 번 가니까 싫어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도, 이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애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결정돼요. 이럴 때는 다시 한 번으로 가는 거예요.
1: 한 번은 괜찮지?
0: 옳지. 지금 자기는 한 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지. 아니야, 이제 싫은 거야. 이런 거를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정신연령이 사람으로 보면 3-4살이에요. 3-4살에 지금 자기가 불편한 것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잘 참고 싫어하는 거를 막 꼭 참고 있자 이런 거를 너무 바라면 안 돼요.
1: 미용할 때도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팬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미용은 어떻게 하죠?
0: 바로 깎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진동부터 느껴야 돼요. 이러면서 칭찬해. 봐봐요. 지금 싫어하죠, 벌써? 이거부터 좋아져야 돼요.
3: 맞아, 그걸 거부하는데.
0: 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냥 그날 한번 어떻게 하고 끝. 우리 그 뒤로 할 때마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차근차근히 좋아지는데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교육도 되지만 너무 억지로 해서 얘가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 정도의 경험.
1: 한 번은 참는 팽이.
0: 옳지. 자, 지금 이런 것들 미세하게 보는 거예요. 옳지. 차분하게. 옳지. 딱 세 번, 두 번까지 참아. 근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는 경험을 심어줘야 돼요.
1: 진동과 소음이 있는 이발기는 어떨까요?
0: 그래도 잘 참고 있어요. 아주 잘 참고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차근차근 좋아져.
3: 오, 참았어.
1: 빗질은 두 번까지만 참아준 팽이. 어, 잘 참네요.
0: 클리퍼가 낫겠는데? 빗질보다?
1: 아유, 기특해라.
0: 지금 좋아요. 지금 잘 참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닦겠어. 닦겠어.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우리가 미용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런 반응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요.
3: 그날은?
0: 네.
3: 목욕도 날리시는데 목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해 죽겠어.
0: 목욕은 근데 봤더니 우선 지금 샤워기 안 쓰시죠? 샤워기 쓰셨어요 그동안?
3: 네.
0: 감각처리 거민증 있는 애들 샤워기 쓰면 안 돼요.
3: 아 그래요?
0: 네, 그 수압과 소리에 예민해요.
4: 아, 그럼 그냥 바가지로 떠.
0: 바가지로. 네, 저기 전 바가지가 있어서. 바가지로 머리는 가장 마지막에 두고 뒤에서 그냥 찬방찬방. 그리고 미리 비눗물 희석 많이 해서 많이 헹구지 않게.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목욕 가능하거든요.
3: 아, 그래요?
0: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잘하신 건 드라이룸이에요. 말리는 게 제일 어려울 텐데. 네, 드라이룸 쓰세요. 이런 아이들은 드라이룸 써야 돼요.
3: 거기 가서 가만히 있어요.
0: 그러니까요.
4: 더 자.
0: 우리 럭키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근차근히 해주면 럭키 바깥에서 산책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팽이가

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 때문에 찾아놨기는 했지만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면서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미용은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1: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덕분에 또 희망이 좀 보였어요.
2: 네.
1: 뭐 아이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다 바뀔 것 같아. 보내는 대로 와서 애들 또 구조해서 또 케어해서 또 좋은 가정으로 정말 그렇게 보내는 게 제 지금 꿈이고 삶이에요.
3: 너무 멋진 마음입니다, 네. 진짜.
0: 관심 있는 분들 네. 계신다면 네. 꼭 네, 새나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4: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 가정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5: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5: 아우, 이 까만 아이는 누구예요?
6: 네, 우리 절의 깜순이에요.
5: 제가 만나러 온 백구는 아니네요.
6: 아, 해초요?
5: 해초는 지금 어디 있어요?
6: 해초는 스님하고 저기 산에 올라갔어요.
5: 아, 어느 쪽 산이에요?
6: 저기 위에 저희 산밭에 있는 산.
5: 한참 올라갑니까?
6: 예, 좀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4: 날도 더운데 이 산을 오른다고요?
5: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4: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설마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7: 오, 저 오렌지색 저 뭐지? 저기 뭐 희한한...
4: 어, 뭔가 보이는데 저게 뭐죠?
7: 텐트인가? 아닌데? 해먹인가?
5: 안녕하세요.
4: 네가 해초구나. 반가워.
5: 아, 스님 이렇게 저 뒤통수에 인사를.
2: 아니, 반려견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8: 저는 이렇게 놀아요.
2: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8: 요가, 플라잉 요가 박쥐 자세 하고 있어요.
2: 아, 박쥐요?
8: 네. 이도 요가 좀 할래? 요가 좀 해놔.
5: 자, 올라가자.
4: 와, 공중에서 요가하는 스님은 처음 보네요.
5: 오, 또.
4: 아이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 한두 해 수련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 너무 멋있죠? 매일 보고 또 봐도 신기해요.
9: 해초는 거의 껌딱지라고 보면 됩니다. 6살인데 자기 엄마가 그 호구, 얼룩 진돗개인데 자기 엄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7번째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유를 사가지고 제가 우유미개가 키웠죠.
4: 해초의 엄마인 문수가 절에 들어와 새끼들을 낳았는데요. 막내였던 해초에게 젖도 주지 않았대요.
9: 크다 보니까 오로지 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저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0: 해초야 가자.
11: 네, 스님. 제가 안내할게요.
4: 스님이 수행을 끝내고 산을 돌아보실 때도 수행비서처럼 동행하는 해초. 어? 해초야, 왜 그래?
5: 해초가 저렇게 가장 멈추는 거는 스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9: 기다리는 겁니다. 예, 제가 가야지만 갑니다.
4: 와, 스님 속도에 딱 맞추네요.
5: 어?
4: 여기서 뭐해?
9: 해초. 으쌰. 으쌰.
11: 스님,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실까요?
5: 이 산 자체가 스님한테는 수련장이네요.
9: 뭐 놀이터죠, 놀이터. 해초야. 사만뿌리 물어.
5: 뭘 캐신 겁니까?
9: 아, 시삼이라 해가지고 시럽과 뿌리 넣은 삼삼이에요.
5: 산삼이요?
9: 예. 새끼삼인데 이게... 3년 됐어, 3년. 3년 됐는데도 요밖에 안 커요. 자연 속에서 크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큰 삼이에요. 네. 해초야, 자, 먹어.
4: 어, 어휴, 쓸 텐데?
5: 에, 해초가 삼을 먹어요?
9: 예. 널 따라다니면서 일하면서 옆에서 주스 먹다 먹게 잘 먹어요.
4: 너도 귀한 걸 알아보는 거니? 스님이 산에 뿌린 씨앗이 곳곳에 자라나면서 산 전체가 산양산 밭이 된 건데요.
9: 올라와 있어.
11: 산행사

0: 참을 캘 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1: 아니, 또 뿌리가 연하고 작기 때문에 손으로 파는 거지.
2: 앉아, 앉아. 먹을게요. 자, 해초야, 삼 먹을래? 삼 먹고 건강해야 돼.
0: 또 먹는 거야? 야, 보고 또 봐도 신기하네. 해초야, 꼭꼭 씹어 먹어.
2: 먹어. 맛있냐? 오, 맛있다.
3: 많이 먹으면 몇 뿌리나 먹어요?
2: 아, 주면 주는 대로 먹는데 한 30뿌리도 먹어요.
3: 에? 30뿌리요?
2: 네.
4: 그러면 해초는 언제부터 이렇게 삼을 먹었을까요?
2: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3: 6년 가까이 삼을 먹은 거예요?
2: 그렇죠.
3: 와. 그래서 이렇게 토실한가요?
2: 예, 벽이 없어요. 일단은 뭐 감기, 뭐 잔잔한 병, 피부병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3: 와. 예. 해초짱. 부럽다. 개부럽다.
2: 한번 드셔보세요.
3: 아, 저요?
2: 네.
3: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2: 예,
3: 먹으면 돼요?
2: 털어뿌리고 잡으면 돼. 니도 같이 하기 물어.
0: 와, 등산한 보람이 있네요. 어, 맛이 어때요?
3: 아니, 쓴맛이 있는데요?
2: 예. 지금은
3: 아, 이제 이 쓴맛을 해초가 이렇게 즐겨한다는 거예요?
2: 예.
3: 와. 아니,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아... 쓴맛도 참고 먹겠는데.
2: 네.
3: 아, 근데 해초는 이 맛도.
0: 이 정도는 기본이죠.
3: 기운이 난다. 너도 기운이 나니?
0: 설쌤, 보고 계시죠?
5: 행복하겠어. 응? 이런 산에서 이렇게 줄 풀려서 놀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아니 근데 사람도 이거 생으로 씹어서 먹으면 쓰지 않나? 애들 쓴맛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인삼 자체는 강아지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실제로 이 사포닌을 먹었을 때 면역력도 좀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뭐 더 연구 결과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사포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흥분 각성도 좀 유발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이걸 먹었을 때 약간의 흥분 각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이나 좀 너무 흥분이 많은 개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흥분 각성과 연관된 게 심혈관계 질환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기력까지 보충하고 거처로 돌아가는 길. 해초가 제작진도 챙기네요. 해초야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러지? 스님 옆을 막아서며 돌변한 해초. 어, 저거 뱀인가요?
2: 근데 옆에 보니까 뱀이 왔어요. 뱀. 뱀이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흔들어 머리를. 막 흔들어 반도가리가 딱 나버려. 뱀이 죽었죠.
3: 독사는 아니었겠죠?
2: 아, 독사 많아요.
3: 아, 그래요? 독사네요?
2: 예. 예. 까치 독사 많고 또 너구리도 한 번씩 잡아와요. 너구리 잡아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있어요. 너구리가 깨가 얼마나 많냐 하면 죽은 척이에요. 죽은 척 해가지고 딱 나락하면 목에서 딱 나요. 물고 있다가. 놓으면은 딱 바위에 얹어가지고 빨리 집에 도망가. 뭐 금방 도망가요. 가자 해초야. 가자.
0: 위기의 순간마다 스님을 지켜준 해초. 스님 너무 든든하시겠다. 신나게 놀고 뱀까지 잡았으니 지칠만도 한데 끄떡 없는 해초.
2: 해초야 하도 묵자.
0: 네? 아이스크림이요?
2: 하도 묵자 하도 줄게.
0: 야호 신난다. 빨리 주세요 빨리. 어머어머 이거 하루 이틀 먹어본 게 아닌데요. 해초야 천천히 먹어야지.
2: 넌 날씬 하도가 제일이다.
0: 어이 단맛에 아주 푹 빠졌네요. 아우 양이 너무 적어요. 더 주실 거죠?
3: 그러니까 스님 드시는 거 다 그냥 해초 주셨네요.
2: 거의 다 내 거 빼뜨려 먹는다고 보면 돼요. 빵도 먹다 보면 지금 버텁 먹고 빨리 달래요. 쳐다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0: 오후의 첫 일과는 텃밭 관리.
2: 가자, 여기 앉아 놀아.
6: 스님 옆에 있을래요?
0: 텃밭으로 모인 사찰 친구들. 깜순이는 해초의 친누나래요.
7: 해초와 깜순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2: 아, 제가 지었어요. 해초는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해초를 지었고요. 늘 염불할 때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지었고, 얘는 옆에 있질 않아요. 풀어놓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에서도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이에요, 암순이는.
0: 어. 두 분이 밭농사까지 하시려니 힘이 많이 드시겠어요.
8: 저희 이제 도반 스님들이 해초 보고서 그 옹호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신장님 같다고, 하얀색 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스님이 안 보이면 해초가 보면 해초 이 바라보는 방향에 스님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항상 스님을 지켜주는 거 하니까 이제 우리 화엄 신장님처럼.
0: 점심 공양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아이들 점심은 돼지 등뼈.
9: 그래, 이 맛이야.
0: 해초는 안 먹는데요.
2: 먹어, 왜 안 먹어?
0: 폭식 중인 깜순이와 달리 입맛이 없어 보이는 해초.
8: 안 먹은 스님이 뭐 해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나? 아마 얘는 빵 먹을래, 고기 먹을래 하면 빵 먹을걸요?
2: 앉아. 이거 줄까? 이거 줄까?
0: 세상에, 진짜?
2: 자, 뭐라.
0: 고기보다 빵이 좋다고?
8: 스님들은 빵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입맛이 좀 비슷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닮은 꼴이 많다. 그래서 전생에 혹시 스님의 부하는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
0: 이건 무슨 소리죠?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스님이 다 만드신대요.
2: 비가 오면 피할 자리도 있어야 되고, 더우면 그늘이 있어야 되고.
0: 오늘의 과제는 해초를 위한 그늘막 제작.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해초야, 그렇게 좋아?
6: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2: 잘 됐습니다.
0: 스님을 따라다니는 해초 맞춤형 그늘막이네요. 해초 집까지 놓으니까 더 근사하죠?
8: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산이니까, 그러면 얘는, 해초는 계속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2: 그래, 여기서 이제 움막처럼 해가지고, 예, 이동식 움막. 예.
0: 해초야, 스님 마음 알지? 이제 비 맞지 말자.
2: 가자, 해초야. 가자.
0: 또 산에 올라가세요?
2: 야간에 비박하면서 기도하러 가요. 명상도 하고.
10: 해초도 같이요?
2: 예, 늘 같이 다녀요.
0: 산중 명상은 해초와 스님 둘만의 시간이랍니다.
11: 요즘 이제 강아지들과 캠핑이나 산에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데,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우는 SFTS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예방약을 꾸준히 먹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피제도 뿌리고 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살인 진드기의 위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좀만 더 힘내세요. 다 왔어요.
2: 아야야야.
10: 그건 뭐예요?
2: 사탕이에요.
10: 드시려고요?
2: 아니요. 네? 해초 주려고.
10: 해초 사탕도 먹어요?
2: 예.
0: 에? 어떻게 먹어요?
2: 고생한 데까지.
0: 자연의 기운에 의지해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 늘 해초가 함께 한대요.
2: 자, 3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옵니다. 예.
10: 그렇게 자주 올라오세요?
2: 예, 예.
10: 그때마다 해초가 늘 똑같이
2: 늘 똑같이 올라옵니다.
0: 해가 저물고 나면 정신 집중이 더 잘 된대요. 스님이 새벽 4시까지 명상과 기도를 하는 동안 항상 옆을 지키는 해초. 어휴, 너무너무 듬직하다야.
2: 계룡산, 뭐 지리산, 태백산 할 것 없이 명산은 가가지고 비박을 많이 하죠.

0: 혹시 그때 비바 가실 때 해초 없을 때와
1: 그때는
0: 지금 할 때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그때는 이제 신경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외부적으로 뽀지락뽀지락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해초가 있으니까 해초가 알아서 다 하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집중해서 명상을 오랫동안 할 수 있죠.
2: 해초야, 지금처럼 스님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1: 자유롭게 많이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늘 같이 기도하고 또 도반처럼 해가지고 친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민 폭발견 팽이는 꾸준히 미용 연습 중이고요. 산책 거북견 럭키는 180도 달라졌어요. 목줄 적응 후 마당 밖으로 진출. 산책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만 지내던 오디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생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디야, 언니 오빠랑 사이좋게 잘 지내렴.

0: 안녕하세요. 해병대 김서방입니다.
1: 요 닭은 닭개자 써서 개병대. 저 개는 개병대.
2: 다 그냥 적극적이에요.
1: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묶여 살았으면.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보,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

0: 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중식집 메뉴에도 없는 중화요리의 끝판왕. 여경래 셰프에게 배워보자. 여경래 대가의 노하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공개한다. 간짜장과 물짜장의 매력이 고루 섞인 진시황 짜장부터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불고기, 중화풍으로 대변신. 중식의 만능 소스 굴소스로 맛을 낸 중화풍 불고기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1: 야, 셰프님, 남녀노소 좋아하는 요리가 이 짜장면인데요. 오늘 이름부터 확 끌리는 진시황 짜장이에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이거는 사실 전통 오리지널 짜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2: 오늘의 짜장면의 그 재료들 보기에는 삼겹살하고 표고버섯 두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1: 오, 재료도 다른 때와는 색다르고 양념도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2: 네, 단짠의 원주가 짜장면인데요.
1: 네.
2: 춘장의 씁쓸한 맛을 잡아주는 게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필요하고요.
1: 예.
2: 춘장과 황두장, 두반장, 굴소스, 간장으로 맛을 낼 예정입니다.
1: 사실 이 짜장면은 어떤 식으로 해도 반가운 요리지만 이 진시황 짜장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셰프님?
2: 네, 이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 삼겹살을 재준비했는데 이거를 갈아 낼 예정이고요.
1: 자,
2: 여기
1: 갈아내고.
2: 그다음에 두부 이렇게 쓸어놨는데 이건 기름에 한번 튀길 것이고요.
1: 예.
2: 오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는 고명이라서
1: 네.
2: 준비만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잘게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보인 게 이 삼겹살이에요. 원래들 이 짜장면에 삼겹살이 들어가나요?
2: 야,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고기를 사용합니다.
1: 네.
2: 삼겹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 좋아하는 거라서 이걸로 제가 삼겹살로 절충해서 좀 갈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렇게 갈아주셨는데 삼겹살이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죠?
2: 예, 그래서 약간 단가가 높긴 하지만
1: 예.
2: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집에 있는 돼지고기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돼지고기 삼겹살 갈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거 손질해 볼까요, 셰프님?
2: 자, 일단 썰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썰어서
1: 예.
2: 그 다음에 한번 튀기고 튀기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들.
1: 요거는
2: 밑동 부분 잘라내시고요.
1: 네.
2: 이것도 자잘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버섯도 이 짜장면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버섯 들어간 짜장면 먹어봤었는데.
2: 아, 그래요?
1: 예, 예.
2: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자잘하게 썰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썰고 나면은 저기 두부를 기름에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1: 두부를 또 기름에 튀기고. 사실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짜장면 먹는 날은 뭔가 이렇게 뭔가 즐거운 날이거든요. 예전에 짜장면 언제 먹었어요? 뭔가 졸업앨범 찍을 때라든가 생일이라든가.
2: 아, 저는 그건 안 해봤고,
1: 예.
2: 15살부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
1: 정말 지겹도록 드셨구나.
2: 아, 1년 내내. 지금 거의 50년 먹었습니다.
1: 근데 50년 동안 드셔도 질리지 않는 이 짜장면의 매력 뭔가요?
2: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밥으로 먹은 거죠.
1: 아.
2: 그러다 보니까.

0: 그리고 예? 집어넣어갖고 예. 이쪽으로 옮길까요?
1: 자, 근데 진짜 셰프님 이 짜장면에 두부찌개에서 넣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0: 예, 식감도 예. 좋고요. 어차피 춘장은 다 콩으로 만든 거라서 예. 예, 지금은 그 밀가루 같은 것도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1: 이 중식은 또 이제 불 앞에서 할 때 굉장히 또 느낌이 살잖아요. 네. 분위기도 있고.
0: 근데 저는 이제 중식을 처음에 입문할 때는 예. 이 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중식은 파트가 예. 불판 예. 바닥에서 막 지지고 볶고는 불쇼 하는 것처럼 그 불판이라는 게 있고요. 예. 칼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칼로 칼판. 하는 거.
1: 예.
0: 그래서 옛날에는 칼판 주방장도 있었거든요.
1: 예.
0: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칼판 주방장이었었기 때문에 예. 칼판 주방장을 지향을 했었었는데
1: 예.
0: 오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텔레비에서 중식을 소개할 때 프라이팬에 하는 그런 셰프들만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확 이렇게 하는. 그렇죠. 예. 확실히 콩은 정말 고소함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끝판왕.
0: 끝판왕. 오늘 이 짜장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흔하게 먹는 그런 짜장면이 약간 네. 단맛이 센데 설탕은 조금만 넣을 것이고 춘장의 원래 춘장이나 그런 장의 원래 맛을 예. 10분 살려서 만들 거라서 예. 한번 기대해 보세요.
1: 셰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 일반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점이 또 궁금해요.
0: 그래서 사실은 짜장면의 정의를 먼저 내린다면 짜장면 무슨 뜻이에요?
1: 짜장 까만색인데 맛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정의.
0: 네, 그거 좀 웃겨. 짜장면이라는 건 원래 중국 발음이고 중국 발음은 짜. 짜장면. 그래서 짜라는 거는 튀기다.
1: 예?
0: 장을 튀겨서 만든 국수 요리.
1: 아, 그래요?
0: 기름을, 예. 기름에다가 춘장을 넣어갖고
1: 튀기듯이.
0: 튀기면은 약간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런 볶은 춘장이 나와가지고 예. 안 해도 되는데.
1: 간짜장하고 일반 짜장
0: 간짜장에는 마를 건자를 써가지고 간, 짜장. 그래서 물을 안 넣고 마르게 볶은 거를 간짜장이라 합니다.
1: 아주 배직하게. 그쵸?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0: 된 것 같고요. 예. 여기다 놓을게요.
1: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름을 한번 걸른 다음에.
0: 예, 이쪽에다 해주시고, 이 기름을 예. 써서.
1: 다시 써서. 요거 이제 채 좀 펼쳐놔도 돼요?
0: 네, 그냥 그 상태로 써도 됩니다.
1: 이렇게 놔도 되나요?
0: 고기부터 다 네. 갈아놓은 거 다 집어넣고.

0: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고 반 스푼.
1: 아, 고기에다가 밑간으로 간장을
0: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삼겹살이고 고기다 돼지고기다 보니까 예. 그 약간 조리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 생강만 중추.
1: 예, 생강만.
0: 생강을 조금 넣을게요.
1: 혹시나 뭐를 누리네를 잡기 위해서. 네. 자, 이거 다 드릴까요?
0: 안에 많아요. 아,
1: 조금만. 살짝만.
0: 오케이.
1: 네, 살짝만.
0: 자, 여기 네. 광에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짜장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아, 셰프님 이렇게 또 MC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0: 네. 이게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1: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0: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네.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도록 할 것인데요.
1: 고기가 다 익었어요.
0: 그 다음에 이거 그 쓸어 놓은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1: 예. 그 다음에 대파도 있고.
0: 해주시면 이제 다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쓸어 놓은 대파.
1: 예. 차례차례 넣어볼게요. 네.
0: 그 다음에 마늘도 넣을게요.
1: 마늘 넣을까요? 셰프님 마늘 얼마큼 넣을까요?
0: 예. 반만 넣어주세요.
1: 반만요. 자, 반만 넣어볼게요.
0: 불은 네. 최고 센 상태로 틀어주시면 되고요.
1: 아, 센 불에서 네. 뭐든.
0: 이건 천면장이라는 거고요.
1: 천면장이요?
0: 천면, 약간 달콤한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저희가 알기 쉽게, 뭐, 예를 들면 두반장은 고추장 맛이 살짝 나잖아요. 네. 천면장은 어떤
0: 맛이? 춘장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춘장 같은.
0: 황두장, 콩으로 만든 거.
1: 아, 황두장은 또 뭐예요?
0: 황두.

0: 천면장은 이제 첨이라는 건 약간 달다는 뜻이고요.
1: 예?
0: 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밀가루 같은 그런 경우고 약간 그 달은
1: 아 달콤한 약간 단맛이 나는
0: 그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주 고소함이 대단할 것 같은데.
0: 좀 전에 튀겨놓은 예. 두부도 넣었어요.
1: 선생님 이 상태에서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1: 예.
0: 소스를 더 내기 위해서
1: 네.
0: 살짝 끓여야 됩니다.
1: 이 상태에서 아 진짜 저희가 짜장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 먹는 이 진지황 짜장도 굉장히 맛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단맛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조금 네, 있는 그렇죠.
0: 짜장면에 온 들어갈 수 있죠.
1: 예?
0: 노추라는 건데요. 색깔을 좀는
1: 노추요?
0: 노추 색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 안에 설탕을 좀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1: 약간.
0: 네, 설탕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끓였다가 이제 전분을 예. 풀어주시면 돼요.
1: 전분이요?
0: 이것도 전분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예. 넣으면서 젖어주시고요.
1: 돌려가면서.
0: 전분 한번 넣어주실래요?
1: 한번 더 넣을까요? 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 반만 더 주세요.
1: 반만 더 넣을까요? 자.
0: 네.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1: 이야.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0: 장을 위에다 붓게요.
1: 네. 와.
0: 원래 오리지널은 예. 국수 이만큼이고 장이 더 찌고요.
1: 원래는요?
0: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반만 덮어줄게요.
1: 아, 그래도 간이 맞는 거죠?
0: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명을 자기가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오이를 많이 넣으니까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고수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임의로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1: 취향에 따라?
0: 취향에 따라.
1: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진시황 짜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진시황 짜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해 잘게 다지고 대파도 다져주세요. 그런 다음 식용유를 두른 팬에 두부를 넣어 튀겨줍니다. 다시 식용유를 두른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진간장,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표고버섯,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천면장, 황두장, 두반장, 춘장, 굴소스,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튀긴 두부를 넣어 볶아주세요. 물, 노추, 설탕을 넣어 끓이다가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때 전분물을 나눠서 빙 둘러 넣어야 소스가 뭉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삶은 중화면 위에 짜장 소스를 얹고 오이를 올리면 진시황 짜장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집에서 만들기 쉬운 게 불고기지만 요리 초보에게는 이 양념장부터 불 조절까지 은근 함정이 많은 요리예요. 일단 오늘 요리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그 몽골리안 비프
1: 네.
0: 소고기였었으네 쉽게 말해서 한 중국식 불고기입니다.
1: 오.
0: 밥하고 잘 어울리는 집밥 요리입니다. 돼지고기 안심을 준비했고요.
1: 네.
0: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1: 네.
0: 양념으로는 간장하고 굴소스로 아주 간단하게 맛을 낼 예정입니다.
1: 네, 간장 양념만 하지 않고 굴소스의 감칠맛을 더해 색다른 소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경래 셰프님만의 맛있는 레시피 지금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지금 좀 재료들이 뭐 대단하게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0: 네,
1: 굉장히 간단한데요.
0: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이거는 이제 고기는 제가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했고요.
1: 네.
0: 돼지고기 안심은 그냥 돼지고기 고기 중에서 살짝 좀 비싸긴 하지만
1: 네.
0: 이게 접근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다음에 이제 재료 부재료를 보게 되면 양파라든지 대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통마늘 사용해서 다질 예정인데
1: 네.
0: 그냥 마늘 다진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사실 이 중식에 양파는 빠질 수 없죠, 셰프님.
0: 네.
1: 저도 항상 짜장면 시키면 양파 좀 많이 갖다 달라고. 아,
0: 생 양파를 좋아하시는군요.
1: 예. 잘 어울려요.
0: 불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제 고기는 제일 끝에 썰도록 할 것이고요.
1: 네.
0: 이런 채소들을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할 건데요. 이거를 톡 쳐서 기절.
1: 예.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0: 절반 또 갈라주시고 굵은 거는 한 번 더 칼로 그어주세요. 그냥 밀어 썰기로. 저도 이렇게 쓸 줄 알거든요.
1: 예.
0: 근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어 썰기.
1: 아, 이렇게 썰 줄 아시지만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0: 제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1: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는데
0: 자, 이 상태로 예. 한쪽에다 저 조그만 거 주셔도
1: 될까요?
0: 네. 담아주시고
1: 네.
0: 여기 마늘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늘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진 걸 쓰시게 되면 이런 수고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 예.
0: 이거를 퍼포먼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명 꽉 하실 것 같은데.
0: 예, 꽝꽝꽝. 그 사실은 예. 원래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1: 예.
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면팔방으로 막 튀기 때문에
1: 예.
0: 보통은 이렇게 칼로 한번 아, 살짝 눌러서
1: 지그시.
0: 예. 으깨는 거죠.
1: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렇죠, 셰프님?
0: 근데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특히 방송 같은 날에 빵빵빵빵 하면 재밌잖아요.
1: 예.
0: 근데 끝나고 나면 치우는 것도 쉽지 않죠.
1: 맞아요.
0: 살짝만 으깬 상태에서 살짝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잘지는 않게.
0: 네, 이렇게 해서 파하고 마늘 같이 담을게요.
1: 그럴까요?
0: 이렇게.
1: 자, 이렇게 해서
0: 또 한번 닦을.
1: 예.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봤습니다.
0: 자, 칼.
1: 예.
0: 칼.
1: 닦고.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 고기를.
1: 잠깐만요. 드릴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얇게 편을 썹니다.
1: 편 썰듯이 안심을.
0: 네.
1: 그 안심도 굉장히 또 부드러운데 근데 불고기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씹는 식감이 있게 각자 다르게 요리하시잖아요. 고기 부위도 다르게 사용하시고.
0: 근데 이 그 돼지고기 안심은
1: 예.
0: 그냥 그 부드러운 자체이기 때문에
1: 예.
0: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 좀 무난합니다.
1: 맞아요.
0: 가격도 좀 무난하고 이런 식으로
1: 네.
0: 해서 볼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또 중화풍 불고기예요.
0: 네. 그다음에 여기 수저로
1: 예.
0: 간장은 살짝 묻힐 수 있을 정도로.
1: 묻힐 수 있을 정도로만.
0: 네.
1: 고기 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0: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 스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놓으시면 예. 되겠고요.
1: 자, 재료가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0: 후춧가루.
1: 이 후춧가루를 넣고 또.
0: 그 다음에 물도 조금 넣을게요. 물을 그럴까요? 넣는 건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요.
1: 근데 고기 버무릴 때 물 넣는 거는 좀 새로워요, 셰프님.
0: 네, 중식에서는 많이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 물 넣어서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0: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재울 때도 이렇게 많이 재웁니다.
1: 물을 넣어서
0: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 마늘
1: 예.
0: 통째로 생파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1: 파도 지금 넣어요?
0: 네, 파도 넣을 거예요. 아이,
1: 좀 이따가
0: 양파 이렇게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주세요.
1: 자, 파 넣, 양파 넣어볼까요?
0: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 묻히게 하고
1: 예.
0: 팬에다가 기름을 좀 넣을게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으러 가보겠습니다.
0: 불
1: 켜서
0: 이거 기름 맞죠?
1: 맞습니다. 아 그래도 또 기름은 또 넉넉하게 둘러주네요.
0: 네, 한 두 스푼 정도 넣은 것 같아요.
1: 예,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0: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오. 이 과정은 이제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미리

0: 그렇죠. 너무 두껍지 않게.
1: 네, 그래서 양팔이든지 네. 고기라든지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는 있고 저기는 안 있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0: 물론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고기와 함께 들어가는 이 채소들이 들어가서 맛을 더해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영양분들도 많이 채워준다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재료도 아까 파라든지 양파 예. 같은 것도 속 부분, 예. 약간 그 부분들이 훨씬 식감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0: 네.
1: 재료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파 겉면에 쓸 때
0: 예.
1: 그것까지 넣게 되면 거기는 가끔 말라가지고 질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0: 아, 이게 또 한 끗 차이구나.
1: 약간 그런 재료 같은 것도
0: 예.
1: 잘 조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기름 한 방울 또 넣을 거예요.
0: 참기름 한 방울. 아, 되게 촉촉하게 익혀주시네요, 셰프님.
1: 그래서 밥하고도 좋고 그냥 먹어도 이 안에 즙 같은 게 있으니까 또 훨씬 맛있을 거예요.
0: 양파도 근데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1: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익는 것 같고 완성 접시 하나만 주시면.
0: 그럴까요? 참기름도 준비했고요.
1: 참기름은 중식에서는 참기름이라는 역할은 고소함이지만 예. 또 한 가지는 윤기 나는 역할이라서 이렇게 하고 삥 둘러주는 거예요.
0: 윤기 나게 삥 둘러주신.
1: 그죠?
0: 이야. 근데 오늘 만들어진 이 중화풍 불고기는 뭔가 다르게 촉촉한 부분도 있고.
1: 네. 보통은 중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높게 싸주시는 거예요.
0: 높게. 선생님, 간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또 은근하게 부드럽고 촉촉한 것 같아요.
1: 네, 만약에 밥하고 드신다 생각되면 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상태로 딱 간만 맞게 되면 네.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되게 담백하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2: 중화풍 불고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얇게 채 썰고 대파는 잘게 다진 뒤 마늘을 으깨주세요. 돼지고기는 얇게 편 썰어줍니다. 돼지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고기 양념을 할 때 물을 함께 버무리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마늘, 대파,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어 달군 뒤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특제 소스와 닭고기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닭고기 짜장볶음부터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는 마늘 돼지고기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4: 아, 다리가 안 빠져!
5: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블록 찔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야!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1: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2: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0: 난 블록 질라. 삼이 이보다 블록이 많네. 삼이 이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삼이 좋아. 야!
2: 날 잡아먹어!
0: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3: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4: 우리 나타났어.
5: 우리 아자가자. 호독호독
6: 씹어 먹으려고 해.
2: 어서 도망쳐.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7: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2: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이리 한보다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잠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3: 어디에 숨지?
1: 여기 동굴이야.
3: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3: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0: 가지마, 바보.
2: 괴물이 나타났어.
1: 잡아먹을 뻔했어.
3: 진짜 블록을 먹으려고 해.
8: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한 번만 돼.
1: 좋겠다.
3: 좋아.
0: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3: 둘 다 똑같지롱.
0: 4는 4랑 같아.
3: 이젠 못 잡아먹겠지?
0: 안 잡아먹거든, 바보.
8: 뭐?
0: 난 같이 놀고 싶다고.
8: 같이 놀자고?
0: 5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5랑 같이 놀래.
8: 뭐?
1: 나도!
0: 넘버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9: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어떡하지?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고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사, 아사, 이라!

엄마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여기 내 손 잡아. 잡았다. 어이라.

저 상품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 상품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이것 좀 잠깐. 알았어.

0: 모두의 힘을 모아라!
1: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어?
2: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파동.
1: 뭐야? 지금 장난해? 슈퍼민스가 내 스타 코어를 훔쳐갔다고!
3: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1: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3: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거의 다 됐어.
1: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0: 이게 무슨 일이지?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본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화면을 띄울게. 저건 골든보이잖아.
2: 하필 이렇게 중요한 때에?
0: 그러게, 우주본부 재가동까지 얼마나 남았어? 아직 80%야. 시간이 더 필요해.
1: 우리가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0: 좋아, 가자 슈퍼익스.

0: 어? 슈퍼윙스?
1: 스타코어를 너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0: 날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골든 로봇 변신!

0: 우린 절대 못 빠져나가, 골든 부이!
1: 잘했어, 얘들아!
2: 으아! 고깃대처럼 성가시게구네! 그래도 이건 못 당할걸? 역시 내 계획대로야.
3: 됐어! 월드 우주 본부 재가동 준비 완료!
4: 월드 우주 로봇 변신!

다크워?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야,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코어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 골든 로봇 플리보드! 지금 이 기회야. 골든 로봇 태성 펀치 발사!
2: 와! 어쩌지? 월드 우주 로봇이 안 움직여.
0: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3: 주변으로 모여 공간 리더 액션!
0: 예, 성가신 녀석들 저리 비켜!
4: 하! 그럴 순 없지! 하!
2: 그만 포기해!
1: 섀도우 스피드!
0: 으아, 정말 귀찮게 구네.
1: 이봐, 골든보이! 나 여기 있지롱! 구조형 루프!
5: 홀로 올가미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풀어! 어? 뭐야? 벌써? 어떡해?
1: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0: 에? 하하!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0: 등보이 스타코어에서 손대!
1: 지금 당장 멈춰! 안 그럼 모두가 위험해져!
2: 싫어! 스타코어는 내 거야!

0: 하늘의 누나, 우주영, 다친 데는 없어?
1: 우린 괜찮아.
0: 어? 이게 뭐지? 스타코어?
2: 응? 저게 뭐지?
3: 어?
0: 우와!
2: 응?

0: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어.
1: 좋아. 그럼 우리의 다음 임무는? 아, 잠깐. 임무가 뭐였지?
2: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3: 왔어.
4: 어서 가자.
2: 모두 출동 준비.
5: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5: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2: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6: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최고의 배달왕.
1: 이번에 대결을 펼칠 장소는 바로 청두 판다 보호구역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판다가 철을 먹는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사실 판다는 죽순을 좋아하죠. 오늘 대결에서는 죽순으로 만든 이 만두 도시락을 배달하게 될 거예요. 판다들이 좋아하겠죠? 예. 만두 도시락 각 100개씩이에요. 더 빨리 배달한 쪽이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0: 당연하지.
2: 난 늘 준비 완료야.
1: 준비 출발!
3: 우와, 대나무 숲이 빽빽하네.
2: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3: 어?
1: 아, 호기! 골든보이가 훨씬 앞서고 있어!
3: 안 돼! 좀 더 서둘러야 해! 안 돼! 도시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포기 안 해! 여기 받아.
1: 안 돼. 계속 이런 식이면 두 번째 대결에서도 호기가 질 거야.
2: 아, 이렇게 따분할 수가. 잠이나 한숨 잘까?
4: 이대로는 못 이겨. 골든보이가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호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3: 어? 업그레이드라고?
4: 그래, 맞아. 하늘이 누나가 이걸 준비해줬잖아.

0: 고기 받아!
1: 와! 알았어! 고마워, 맥스! 이제 가보자! 고기! 섀도우 스피드!

0: 여러분, 이거 받아.
1: 두 번째 배달 대결의 승자는 바로 호기.
0: 야호! 봤지? 너만 숨겨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2: 말도 안 돼.
1: 해냈어, 호기.
0: 난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샤오준.
2: 치, 너무 우쭐대지 마. 잠깐 방심한 것뿐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지지 않아. 1대1 동점이 됐네.
1: 그렇다면 다음 대결의 승자가 진정한 배달왕이 되겠군요. 이제 마지막 대결은 만리장성 배달 경주입니다. 성벽위에서는 음식을 배달하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든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대결은 스피드 대결입니다. 경비 아저씨의 점심을 먼저 배달하는 쪽이 승자예요. 준비.
2: 난 절대 안 줘.
1: 출발.
2: 자, 가자. 나 먼저 간다.
0: 스피드는 날 못 따라오지.
2: 제법인데.
0: 너도 별로 나쁘진 않아.
2: 그냥 둘 순 없지. 가라, 다크 골든 주막.
0: 안 돼. 거기 섀도우 스피드.
2: 해봤자 날 못 이겨. 다크 골든 주먹 맥시멈 파워. 승리는 내 거야.
1: 포기하지 마, 호기.
0: 난 절대 지지 않아.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0: 왜 속도를 줄이는 거지?
1: 어이쿠.
2: 점심 배달 왔습니다.
0: 어? 맞다, 배달. 안 돼.
2: 여기 만두 도시락이요.
1: 고맙다. 이야, 아직 따뜻하네.
3: 드디어 대결의 승자가 가려졌군요. 진정한 배달왕은 바로 슈퍼익스 호기입니다.
0: 말도 안 돼. 내가 졌다고? 골든 AI가 난 무적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나 받아.
4: 뭐야? 만두가 다 망가졌잖아. 봤지, 골든보이? 넌 진짜 배달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
0: 뭐? 그래서 진짜 배달이 대체 뭔데 그래?
3: 배달은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0: 그런 걸 누가 신경 써? 난 이 승부 인정 못해. 우리 다시 대결해.
5: 골든보이, 대결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후퇴하세요.
0: 에치,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보자고!
2: 어?
3: 탈빵, 너! 넌 역시 우주 최고의 배달 비행기야, 호기.
2: 다 같이 해낸 거야. 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6: 그래, 맞아.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 임명하려고 해, 샤오준.
3: 슈퍼윙스 홍보대사라고? 내가? 정말?
2: 당연하지. 그리고 모든 홍보대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 바로 슈퍼윙스 볼이야. 이 슈퍼윙스 볼에는 각 나라의 특별한 힘이 담겨있어. 전 세계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 월드 우주본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받아. 슈퍼 인스볼 준비 완료.
3: 어? 이건 만두 먹는 판다랑 만리장성이잖아.

0: 엔진이 다시 작동해.
1: 아, 다행이다.
0: 이제 만두를 제때 배달할 수 있겠어. 잘 됐다.
2: 어? 어? 무슨 일이지?
3: 후기! 긴급 상황이야. 우주 폭풍 때문에 히말라야 전체가 거대한 폭설에 파묻히고 있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2: 뭐? 알았어, 아리. 지금 바로 갈게. 잘 있어, 샤오준. 다음에 또 보자.
0: 안녕, 후기. 다음에 만나.
2: 맥스, 최고 속도로 가자.
4: 나만 믿어.
0: 잘 가.
4: 다음 목적지 히말라야로 출발.
3: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 후기한테 지원을 요청했어. 올 때까지 힘을 합쳐보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봉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1: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봉규민이 날 배신했어.
2: 봉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3: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4: 어, 사랑친구! 어서 와! 어서! 어서!
0: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치.
4: 역시 사랑에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원래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어?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4: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5: 한번 계신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0: 여러분, 한몽개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개쌤 최고.
2: 아유, 뭔 이 정도를 가지고.
1: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3: 너네 한몽개쌤 너무 믿지 마.
1: 응? 그게 무슨 딱따거리 같은 소리야?
3: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5: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몽개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6: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3: 당해봐라.
6: 가득 담았어요.
0: 두구두구두.
1: 대박.
0: 뭘 담았다고요?
6: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똥?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이가 또 마법을?
3: 헐, 생일상에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놀리는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몽개쌤 진짜 못됐다, 그치?
6: 오, 아니야.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1: 진짜 웃기다. 한몽개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가 같다. 오, 맛있어.
3: 진짜?
1: 맛있다고?
3: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어? 선생님 최고.
6: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3: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아, 또 아, 지지.
1: 야, 노사랑, 너랑 태평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 오늘 좀 못됐다.
3: 뭐? 내가 못됐다고? 한몽개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7: 아이고, 꼴잼미지.
8: 어떠십니까, 조그마왕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7: 아이고, 칭찬하기. 이제 암흑보석이 제 발로 굴러겨울 시간이지.
8: 네, 지금 상태라면 노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7: 당장 잡아 오라지.
9: 넷, 조그마왕님, 찍찍 마법!

0: 나도.
1: 사랑해.
2: 사랑해.
3: 사랑해.
4: 역시 아무 보석으로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어. 그럼 아빠랑 언니도?
5: 어머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1: 이건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6: 내 이름 너무 싫어.
1: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하면 얻는 거야.
7: 그런 보석 있지.
8: 아무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5: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9: 생각해주는 척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8: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
9: 너 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아무 보석은 쓸모가 없지.
5: 에이, 아무 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9: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5: 따로 있지.
8: 아, 안 사요.
5: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9: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8: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9: 그건 바로 암흑 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5: 안 될걸?
9: 안 되지.
5: 절대 안 되네.
9: 그치?
5: 위험해. 안 돼.
8: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10: 찍찍 마법
9: 지하본부로 출발!
11: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12: 번개.
11: 네, 번개 대장님.
13: 번개맨, 암흑 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11: 네? 암흑 보석이 사라져요? 그럼
13: 암흑 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11: 예? 안 돼. 사랑아!

0: 아버지, 이 엘리베이터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뭐, 지금 나 흉내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포털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4: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0: 암흑포털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5: 뭐? 꼬린내?
0: 이런데 무슨 사람 모사기 있다는 거야? 나 속인 거죠? 번개미냥 똑같아.
1: 아니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
6: 어서 오지.
1: 다녀왔습니다, 조그마왕님.
0: 조그마왕?
1: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6: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됐지.
0: 햄스터가 말도 안 해?
6: 어떻게 감히?
0: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6: 역시 보통이 아니네. 박사.
7: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6: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지.
8: 우와, 진짜 있네.
6: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7: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9: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경계면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7: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은 조그마.
0: 아, 줘. 빨리 줘.
6: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암흑 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같이

0: 사람아! 또 사람!
1: 제발 미사라,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암흑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2: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우와!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0: 아, 사랑 보석 때문에?
3: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2: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4: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0: 그거 가짜야, 가짜.
2: 가짜?
3: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0: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4: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6: 가짜였지롱, 가짜였지롱, 가짜였지롱.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그게 한 번개 쌤이 아니었다니.
7: 박사, 암흑보석을 이 검에 당장 띄워.
8: 예.
3: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8: 맞지, 맞지?
7: 그랬지. 박사, 난 빠져.
3: 좋았어.
8: 잠깐만.
3: 왜 이렇게 안 들어?
2: 빨리 기운한 게.
8: 잠깐만요.
7: 야구 초사감으로 얄미운 번개맨도 물리치고 온 우주를 정복할지.
2: 뭐 물리치고 뭘 정복해? 그건 안 되지. 저 다시 내놔. 암흑보석 내 거야.
3: 저도 뺏는 게 어딨지.
8: 잠깐만.
2: 내 보석.

0: 더위 팔기.
1: 봄 햇살 너무 좋아.
2: 어? 나비다. 어? 이야.
1: 봄아, 이리 와. 앉아.
2: 응, 잡아.
1: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기분 좋아.
3: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어?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4: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3: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미음, 어, 기역, 먹, 기근,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6: 대왕별님,
7: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8: 어서 출동하자. 좋아.
6: 좋아.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2: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9: 자음아, 모음아. 왜 그래?
2: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6: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2: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6: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8: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2: 더위? 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10: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 세계로 가서 더위 글자를 찾아요.
6: 좋아.
1: 자음, 모음.

0: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아, 어?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1: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2: 어? 하늘에 해를 봐. 아,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3: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다.

0: 여기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1: 땀이 피오듯이 나와. 아, 아이고, 아이고. 고장 난 건가? 아, 부이.
2: 숨 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
0: 장마.
3: 장마, 정신 차려.
0: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1: 아, 계곡?
4: 오늘은 절대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아, 그렇지, 개벽. 개벽?
2: 자음아, 정신이 좀 들어?
5: 좀 괜찮아진 것 같아.
1: 여긴 좀 난민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상했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2: 더위를 어떻게 팔아?
1: 더위도 팔거든.
6: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2: 정말요?
6: 응. 설날이 지나고.
7: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3: 개벽아!
7: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1: 왜?
7: 친구가 대답하면.
3: 네, 더위 살아.
7: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1: 자음아.
3: 내 더위 살아.
7: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2: 우와, 그런 풍습이 있다니.
5: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나도.
1: 나도.
0: 나도.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2: 어떻게요?
0: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1: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0: 자음아, 모험아,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2: 자음 마법진,
8: 모험 마법진.
0: 비읍, 오, 보. 밀, 으, 미음, 름.
6: 디귿, 아, 밀, 달.
9: 보름달.
0: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거야.
1: 천지!
2: 천지!
0: 왜 그러지?
3: 지금이야!
4: 내가 이 사람!
0: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더위를 판 거야?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3: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5: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0: 어는 내가 쓸게. 헛! 촛! 흉망치로, 어? 우리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흉망치! 대륙봉!
1: 합치!
0: 우와, 이가 맞나? 우리!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이응, 위, 위! 더 위!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할아버지!
6: 오, 그래, 자음이 모음이.
5: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6: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7: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5: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끄떡 없어.
6: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5: 그런 게 있어요.
6: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더위!
6: 더위!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 정말 아이 허마 같이 해.
1: 싫어. 내가 먼저 할 거야.
0: 아 정말
1: 내가 먼저 해야지.
0: 아이 정말
1: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0: 내가 먼저 지롱.
2: 야 그 무슨 카드인 줄 알고.
0: 아이 몰라 뭐든 재밌겠지.
3: 시간을 달리는 미국 독립전쟁 이야기. 1774년.
4: 보여줬다! 갑시다!
5: 여기 어디야?
6: 안녕하세요!
5: 얘까지 왜 같이 있니? 니들 누구야?
1: 전 영희인데요.
0: 전 승환인데요.
5: 우린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왔는데.
0: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시간을 달려?
0: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간다.
5: 야! 우와, 일곱 칸이다! 우와! 아니,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끝까지 가?
0: 아니,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도 있어요.
3: 우와!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국은 이 사건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은 뭘까요?
0: 어? 독립전쟁? 미국이 어디에서 독립을 해요?
5: 영국한테서. 우린 원래 나라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오. 영국이 북아메리카 동부 바닷가 쪽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영국인 중에 돈을 벌려는 상인과 모험가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식민지가 13개가 됐지.
0: 어? 그럼 미국엔 원래 사람이 안 살았어요?
8: 아니지. 원래 살던 사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지.
5: 거기다가 프랑스랑 네덜란드 같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까지 있었다니까? 영토 때문에 전쟁까지 났었어.
9: 원주민이랑 프랑스랑 같은 편.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랑 영국이 편먹고 전쟁을 두 년이나 했는데 영국이 이겼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영국 왕 조지 3세가 글쎄.
10: 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서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네.
11: 빚도 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본국인데 식민지는 내라면 내야죠. 고!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5: 우리 식민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그냥 세금을 내라는 거야.
0: 영국에서 설탕 사려면 세금 내!
12: 뭐? 아니 설탕값에 세금을 더 내라고? 아니 그러면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13: 그쵸. 아니 비싸다고 설탕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영국 놈들 식민지에서 돈 뜯어가라고 아주 작정을 했네.
12: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 종이로 뭐 만들려면 세금 내! 설탕법에 인지세까지 그냥 자꾸 세금에 관한 법을 만들지 뭐야.
2: 신문을 만드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그럼 말도 안 돼.
0: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난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했어.
2: 제품! 사지 말자! 사지 말자!
14: 사지 말자! 사지 말자!
2: 식민지 대표 없이 정한 세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0: 시위가 심각해지니까 그냥 결국 영국에서 인지세를 폐지했어. 근데 다른 법을 또 만든 거야.
15: 다른 세금은 다 취소할 테니까 대신에 홍차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것만 사다 먹어. 알았지?
0: 영국은 세금을 더 내게 하려고 영국 소유의 동인도 회사의 차만 수입해서 먹으라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홍차를 싸게 들여와 팔던 사람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지.
16: 사자.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우리한테

0: 뜯어갈 겁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자, 이 영국 국왕에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2: 보여줍시다.
0: 갑시다. 갑시다.
2: 세뮤얼. 세뮤얼.
3: 화가 난 사람들은 보스턴 항구로 달려갔지. 그리고는
0: 이 훔쳐만 먹으라고.
4: 그럴 수도 없지. 싹 다 버려.
3: 동인도 회사 배에 있던 풍차를 3시간 동안 바다에 던져버렸어. 바로 이 사건이 보스턴 사사건이야.
0: 영국만은 보고 있지.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3: 보스턴 사사건 때문에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를 했어. 대영제국의 반항을 해? 반란이죠. 바다에 버린 홍차값 다 물어내라고 해. 반항하는 것들 다 잡아가고! 군대를 앞세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보스턴 항구를 폐쇄시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해.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지만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식민지 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 회의를 열었지만
5: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물러나선 안 됩니다.
6: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보스턴 항구부터 열어달라고 합시다.
0: 아니 사과라니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군대를 모집합시다.
7: 아, 군대라니요. 그건 반역입니다. 엄연히 영국의 왕은 우리의 왕이요.
8: 그래요. 홍차값 물어주고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왕한테 부탁합시다.
5: 아, 답답하구만. 싸워야 하는데.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시오.
3: 영국의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팽팽하게 나뉘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뒤 렉싱턴에서 민병대와 영국군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말았던 거지.
9: 정답!
10: 네, 미국을 독립전쟁으로 이끄는 이 사건은
9: 보스턴 차사건!
10: 정답 맞습니다!
5: 잘했어! 아, 근데 어떻게 홍차 때문에 전쟁이 나요?
3: 사람들이 즐겨 마신 홍차에 세금을 왕창 매기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했지.
10: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1: 이번엔 내가 여섯 칸.
5: 이야. 우와.
3: 좀만 더 가지.
11: 에이,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와! 전쟁터로 날아온 이것 때문에 대륙군의 사기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사기가 높아지면 치킨?
10: 땡! 틀렸기 때문에 벌칙으로 뒤로 두 칸 이동합니다.
5: 죄송해요.
3: 또 틀리기 전에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엔 정식군인이 없었어. 응? 그리고 또 모두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
5: 봐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4: 옳소. 군대를 만들고 싸워서 독립해야 합니다.
12: 나 독립을 왜 합니까? 영국 식민지로 있는 게 더 나아요.
0: 아니, 지금 영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말아요?
12: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린 정식 군대도 없고 총 있는 사람들이 영국군과 싸우고 있으니.
13: 독립은 무리고 당장 영국군을 물리칠 군대라도 만들까요?
3: 이렇게 대륙군이 만들어졌고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이 됐어.
5: 우리는 식민지의 정식 군대인 대륙군이다. 영국군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싸우자!

0: 하지만 영국군에 비해서 실력도 부족하고 꼭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도 없었어. 그래서 계속 전투해서 지고 있었지. 그러다 1776년 1월에 상식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 이 책은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
1: 이 책을 보니까 독립해야겠더라고요.
2: 맞아요. 우리만 죽어라 이라고. 돈은 영국 다 가져가고요.

0: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결국
1: 독립합시다! 그럽시다!
0: 식민지연합 대표들도 독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 그럼 선언서부터 만듭시다.
3: 그럽시다.
4: 좋습니다.
5: 좋았어!
0: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하지.
6: 제군들, 우린 이제 미합중국의 독립군입니다! 우와!
7: 이 전쟁에서 이기면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미합중국의 독립이다!
8: 자, 독립 가자!
0: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도와줘서 미국은 결국 전쟁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0: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
1: 우리 살리라! 영국 만세!
0: 아, 정답!
2: 네, 대륙군의 사기를 높인 이것은
1: 독립선언서!
2: 정답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된답니다. 아~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3: 우와, 많이, 많이 가. 우와, 우와.
2: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야!
4: 문이 열렸다!
5: 가자! 갈게!
6: 아저씨! 뒤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주고 가세요.
4: 다음에도 또 올게. 안녕.
7: 물 또와, 물 또와.
5: 아, 오, 아우, 아, 이거 왜 이렇게 많니?
7: 아, 조심해.
5: 아우, 안녕.
2: 친구들, 아쉽겠지만 오늘 어땠나요?
5: 재밌었어요.
2: 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쭉쭉쭉.
8: 아,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9: 어? 여기 조지 워싱턴 카드 있다.
8: 어? 그러네.
9: 자. 어?
8: 어? 왜 안 되지?
10: 하루에 여러 번은 안 되나?
11: 영길아, 승원아, 내려와. 저녁 먹자.
12: 네.
13: 저녁밥 먹어야지.
12: 아니, 같이 가. 같이 가, 형아. 아, 형아, 같이 가. 이럴 때만 빨라.

0: 아, 신난다. 아, 빨리 와.
1: 아, 같이 가, 형아. 형아, 오늘은 누구 해볼까? 글쎄.
2: 어, 콜럼버스다.
0: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사람인데?
1: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0: 글쎄.
1: 형아, 그럼 오늘 콜럼버스 해보자.
0: 좋아.
3: 시간을 달리는 콜럼버스 이야기.

0: 1492년.
1: 아니, 선생님! 아니, 다시! 누구야?
2: 안녕하세요. 전 영길이고요.
3: 전 승환이에요. 어.
1: 아니 우리가 배 타고 육지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거긴가? 아니 설마요. 여기가
0: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시간을 달려?
4: 우리가?
3: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되는 거네.
0: 네. 어.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어.
0: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 제가 먼저 할게요.
3: 자, 자!
2: 다섯 칸이다!
1: 좀 많이 좀 던지지.
2: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요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0: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만 찾으면 부자가 되겠지? 꼭 동방을 찾고 말겠어.
0: 콜럼버스가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 새로운 바닷길을 왜 찾아요?
1: 그러면 그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 잘 들어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추랑 향신료는 인도가 있는 동방에서 많이 나거든? 근데 동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사올 수가 없어서 엄청 비쌌어.
6: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 부자가 될 거야.
7: 예, 배야.
1: 특히 유럽의 가장 서쪽에 있던 포르투갈은 새 바닷길을 찾고 있었지. 그때 포르투갈에 살고 있던 선원 콜럼버스도 새 바닷길을 찾고 있었어.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동방이 나올 텐데.
8: 형, 그렇게 쉬우면 사람들이 벌써 갔다가 왔겠지.
1: 아니야, 사람들은 애초에 서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이 책에 분명히 이렇게 써있다고.
8: 봐봐.
1: 그동안 콜럼버스는 동방으로 가는 새 바닷길을 찾으려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중에서도 중국을 다녀온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 견문록을 그냥 달달 외울 정도였지.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만 찾으면 부자가 되겠지? 꼭 동방을 찾고 말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콜럼버스는
2: 야! 드디어 지도를 찾았다!
1: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구하게 된 거야. 이거 봐. 아, 바로 돌려내요. 이거 봐봐. 아, 여기 리스본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 지팡이가 있어. 더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있고 그 위에 카타이가 있어.
8: 대박! 어, 그럼 형 말대로 서쪽으로 가도 인도로 갈 수 있네?
1: 토스카넬리같이 유명한 지리학자가 만든 지도니까 정확할 거야. 이 지도를 보고 서쪽으로 항해해봐야겠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게 그려진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보고 확신을 한 콜럼버스는 동방으로 가는 새 바닷길로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지.
2: 아, 정답!
0: 네, 콜럼버스가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 토스카넬리의 지도!
0: 네, 정답 맞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보고 이상했죠? 저때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도 토스카넬리도 유럽의 서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9: 아, 그래서 지도가 그렇게 이상했구나.
0: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겠습니다.

0: 가볼까요?
1: 아니 보너스가 이렇게나 많이 갔어?
2: 저희 잘했어?
3: 잘했어!
0: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려면 주사위를 흥 던져 주세요.
4: 이번엔 제가
1: 화이팅! 화이팅!
0: 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에스파냐로 갈 거야. 가서 나 놓친 거 후회하게 만들겠어. 콜럼버스가 새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5: 지도도 있고 길도 아는데 왜 도움을 받아요?
1: 아이 그게 지도만 있다고 되나? 새 바닷길을 찾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
6: 그렇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왕을 찾아가 후원을 해달라고 했어.
7: 인도를 두 달 만에 갈 수 있다고?
6: 네, 서쪽 바다로 가면 길도 빠르니까요.
8: 아무리 서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9: 대야, 가지고 온 정보가 다 틀려옵니다.
6: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7: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니라잖나. 그리고 우린 이미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1: 사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길을 이미 찾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6: 아니 왜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갑니까? 서쪽으로 하면 길도 빠르다니까요. 서쪽으로 하면 인도가 나옵니다.
10: 대하, 아무래도 사기꾼과 싸웁니다.
7: 여봐라, 이분 나가시면 된다.
1: 대하! 포르투갈은 콜럼버스를 호황된 사기꾼으로 보고 거절했지.
6: 에이씨, 감히 날 무시해? 내가 인도 먼저 갔다 와서 다 후회하게 만들겠어.
11: 형, 안 된 거야?
6: 에스파냐로 갈 거야. 가서 나 놓친 거 후회하게 만들겠어.
11: 에스파냐?
1: 하지만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에스파냐로 가기로 했어.
12: 어떻게 동방으로 간다는 거지?
6: 동방으로 간다고 해서 동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11: 아니, 동방으로 갈 때 동쪽으로 가지 서쪽으로 가나?
13: 이 사람이 이 사람이
6: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12: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6: 맞습니다. 육로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동쪽에는 수많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인도를 도착하면 저를 인도를 다스리는 총독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오는 금과 향신을 판매한 수익금의 10%를 저에게 주십시오.
12: 뭐라? 그렇게는 못하겠소.
6: 이 정도 조건이면 좋은 조건입니다.
1: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가 너무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어. 그런데 이사벨 1세의 생각이 바뀐 거야.
14: 건방지게 자기한테 뭘 해달라 말아야.
15: 그러니까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대요. 욕심도 많아.
14: 내 말이.
6: 잠깐만. 우리한테 거절당했다고 프랑스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거기다가 성공까지 한다면. 안 돼, 안 돼. 저자를 빨리 붙잡아야 돼. 여봐라.
16: 대야.
6: 정말입니까?
12: 그래.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네. 근데 문제가 있어.
6: 문제요?
12: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나?
6: 아, 그럼요. 그럼요. 1년이면 끝나겠지.
1: 하지만 에스파냐의 전쟁은 6년이 지나서 끝났고 콜럼버스는 6년을 기다리게 됐지. 그런데
6: 이게 뭡니까?
12: 전쟁을 치르느라 나라에 돈이 없네. 이건 내가 가진 전 재산일세. 인도로 가는 백기를 꼭 좀 찾아오게.
6: 대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 좀 들어와야 돼. 와야 돼.
1: 이사벨 1세의 후원으로 콜럼버스는 1492년 배 세척을 가지고 인도로 가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지. 고향을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해안가에 도착을 했고.
2: 야, 힘들다!
1: 그곳이 새로운 대륙인 줄 모르고 인도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콜럼버스가 인도는 찾아가지 못했지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3: 이제 우리는 바다로 갑니다.
1: 후원을 했던 에스파냐는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해상 강국이 되지.
4: 아, 정답!
3: 콜럼버스가 항해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4: 이사벨 1세!
3: 정답입니다. 그동안 유럽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인도라고 생각했던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을 인디오, 인디언이라고 불렀었죠.
5: 아,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하는구나.
3: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열렸다!
13: 얘들아, 잘 있어.
2: 간다!
1: 안녕.
3: 네, 오늘 어땠나요?
4: 재밌었어요.
3: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11년 뒤 이탈리아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임을 밝혀냈고 신대륙은 그 사실을 밝혀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쭉.
5: 와, 근데 콜럼버스가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인 걸 알았으면 콜럼버스 대륙이 될 뻔했네.
3: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이사벨 1세가 콜럼버스한테 투자했다니 진짜 재밌다.
5: 맞아 맞아.
16: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2: 저녁밥 먹어.
5: 같이
3: 가. 형아, 아니 같이 가. 같이 가.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먼 우주로 날아가 임무를 마친 탐사선은 어떻게 될까요?
1: 소위 행성 보호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탐사선을 방치해서 위성 같은 곳에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 미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행성이나 위성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우주조약이 존재합니다.
0: 태양계 탐사 임무를 마친 탐사선의 운명,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우주 탐사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탐사선의 수명이 끝나는 순간이 오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전설의 카시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제트 추진 연구소의 직원들은 그 느낌을 잘 안다고 합니다. 카시니호는 토성 궤도에 안착한 최초의 탐사선. 이 탐사선이 아득한 우주 너머에서 활약해준 덕분에 토성의 고리와 위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원래 토성 궤도에 4년간 머무는 게 목표였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눈부신 성과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1: 2005년에 엔켈라두스라는 이름의 위성을 지나갔는데 그냥 얼음 덩어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얼음 증기가 솟구치는 걸 발견했죠. 그때부터 카시니호의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2: 엔켈라두스는 지름이 약 500km에 불과한 작은 얼음 덩어리이고 지각 활동 같은 건 없는 죽은 위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간헐천이 있고 거기서 얼음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죠. 꽁꽁 언 위성의 지각이 왜 활동적일까? 그래서 그 얼음 증기 기둥 위로 날아가서 엔켈라두스에서 내뿜는 증기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0: 엔켈라두스와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뒤에도 카시니오는 무려 9년을 더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연료 공급 부족으로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고 말았는데요. 탐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카시니오를 토성으로 밀어서 제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죠. 토성 대기에서 자연스럽게 태워버리려던 것. 그냥 엔켈라두스나 타이탄에 충돌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1: 소위 행성 보호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탐사선을 함부로 아무 위성에나 충돌시켰다가 자칫 우리 미생물을 남기기라도 하면 큰일이거든요. 나중에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2: 지질적으로 덜 활동적이고 과학적으로 덜 흥미로운 위성에 그냥 충돌시킬까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더 나았어요. 시속 1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토성의 대기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불타며 증발해버려서 멀리 지구에서 온 탐사선이 행여 엔켈라두스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0: 토성의 궤도에서 13년을 활약한 끝에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죠.
3: Flight director system complete. Everything is normal.
4: Copy.
0: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관제 센터를 지키며 카시니오의 장렬한 최후를 지켜봤습니다.
1: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5: 왜 그랬을까요?
1: 글쎄요. 아마도 함께한 시간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솔직히 저는 웬만한 친지나 동료보다 카시니호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무려 20년 동안 항상 일주일 내내 24시간 대기 상태였죠. 그쯤 되면 아무리 탐사선이라도 정이 들게 돼 있어요.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정이.
3: It looks like we're going to start accumulating thruster on time.
0: 카시니호는 계획대로 토성의 대기로 향했습니다.
3: Transition to high rate mode. We're going to start seeing thruster on time accumulating very quickly. We are in the atmosphere.
6: Roughly 1 minute to loss of signal. 30 seconds.
3: Spacecraft has just crossed 10 degrees north latitude.
6: Crossed our zero time.
0: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고 마침내 더는 버틸 수 없는 속도에 이르자 카시니오가 증발했죠.
3: Okay, we call loss of signal, loss of X-band. So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spacecraft.
0: 카시니오의 신호가 끊겼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그때 뭐랄까 착 가라앉아 버렸죠. 통신팀에서 신호가 끊겼다고 전해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로 끝났구나 싶었어요. 탐사선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줘야 했어요.
3: I'm going to call this the end of mission. Project manager off the net.
2: 마음의 준비를 하곤 있었지만 어쨌든 기분이 묘했어요. 우리 제트추진연구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애착도 애정도 아주 크거든요. 탐사선은 우리의 일부나 다름없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통째로 쏟아부으니까요. 우리는 탐사선과 함께 비행하고 탐사선이 느끼는 대로 느끼죠. 탐사선이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아요. 저도 언젠가 카시니호처럼 떠나고 싶어요. 기나긴 여정 끝에 일생 동안을 끝까지 과학을 위해 헌신하다가 자기 방식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멋지죠?
0: 네? 멋지네요. 곧이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4: 완벽한 무균 상태에서 탐사선을 조립하거나 발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0: 우주 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인간이 보낸 탐사선으로 인해 다른 행성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화성과 그 너머까지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다른 행성이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로 가서 미 항공우주국의 행성보호 담당자이자 우주생물학자인 리사 프레스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머나먼 우주로 탐사선을 내보낼 때 보통 다른 국가와도 협력을 하게 되죠. 고려해야 할 점이 많겠죠. 미 항공우주국이 단독으로 태양계를 탐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사항에선 서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4: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에겐 의무가 있습니다. 우주조약이라는 국제조약을 지킬 의무요. 우주조약에서 정해놓은 조항을 지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행성이나 위성 등에 절대로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거죠.
0: 우주엔 우리뿐일까요? 이는 여전히 미스터리이고 그래서 실수로라도 지구의 미생물을 다른 행성으로 보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크고 복잡한 탐사선에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미처 없애지 못한 일부 미생물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데요.
4: 완벽한 무균 상태에서 탐사선을 조립하거나 발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0: 그동안 미 항공우주국에서 화성으로 보낸 탐사 로봇은 넷.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은 피했다고 합니다.
4: 우리는 화성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를 특별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액체가 존재할 만큼 따뜻한 지역이나 짠물, 즉 소금기가 있는 물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표면, 또는 표면 가까운 몇몇 지역이 그 범주에 속하죠.
0: 미 항공우주국에서 준비 중인 또 다른 탐사 로봇은 마스 2020호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 장비 중 하나인 모마가 자리한 곳이 이곳 고다드 비행센터. 보호실에서 보호 중이죠. 우리는 행성 보호 엔지니어인 에린 랄림의 도움을 받아 부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리사와 저도 돕기로 했죠. 안으로 들어가려면 보호복을 겹겹이 입어야 했는데요. 준비 끝!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멸균 면봉을 멸균 증류수에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면봉으로 표면을 긁어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샘플을 채취할 때는 동일한 표면을 3번 이상 문질러야 해요.
0: 만약 불순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부품을 처음부터 다시 소독하나요? 어떻게 하세요?
1: 그건 부품이 얼마나 깨끗한지, 불순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달려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닦을 때도 많아요.
0: 채취한 샘플을 연구실로 보내면 미생물을 따로 분리해 배양 접시에서 배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배양은 총 72시간에 걸쳐 이뤄지죠. 이를 분석해 부품에 어떤 미생물이 붙어있는지 알아냅니다. 화성으로 보낼 탐사선을 조립하는 작업엔 두 팀 간의 호흡이 필수입니다. 탐사선을 제작한 엔지니어와 혹시 있을지 모를 외계 생물체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생물학자 팀이 함께 움직여야 하죠. 미지의 세계 탐사가 계속되는 한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곧이어 소형 인공위성은 대부분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4: 지구 저궤도에선 위성이 대기의 저항을 받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지구 궤도로 끌려들어와서 대기를 통과하는 중에 불타는 알루미늄 덩어리가 되어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0: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소형 위성을 쏘아올리는 시대죠. 하지만 이런 위성은 몇 달간 저궤도에 머물다가 대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하늘에서 환하게 반짝이는 작은 점으로 짧은 임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형 위성이 좀 더 오래 활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곳 보스턴에 자리한 한 회사에서 그 가능성을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나탈리아 베일리는 소형 인공위성용 신형 엔진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 경영하고 있습니다. 소형 위성에 특화된 제품이라는데요.
4: 화학 연료를 쓰는 로켓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소형 위성을 싣기엔 너무 커요. 그렇다고 작은 위성 하나 쏘자고 우주선용 이온 엔진을 작은 크기로 줄일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형 인공위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기 엔진을 개발한 겁니다.
0: 화학 연료 엔진과 달리 이온 엔진은 자기장을 활용해 이온을 분사하고 추진력을 얻어 움직입니다. 왜 전기 엔진이 소형 위성에 더 적합한가요?
4: 현재 수많은 소형 위성이 돌고 있는 지구 저궤도에선 어느 정도 대기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위성이 결국 다시 지구의 대기권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죠.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불타는 알루미늄 덩어리가 되어 사라져요. 따로 추진 장치가 없으면 기껏해야 석 달쯤 버티지만 엔진을 장착하면 길게는 3년까지도 활동할 수 있어요.
0: 고마워요. 우리는 이온 엔진 조립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보호복 착용은 필수죠.
4: 자, 여기가 바로 우리의 마법의 테이블이에요.
0: 우와, 그게 로켓 추진 장치인가요?
4: 이건 추진칩이고 이 밑에 따로 추진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달아야 해요.
0: 정말로 흥미로운 게 이게 일종의 엔진인데요. 크기가 동전보다도 작아요. 보통 우주선이나 탐사선을 쏘아올리는 로켓 엔진 같은 걸 보면 진짜 엄청나게 크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작을 수 있다는 건 완전히 혁명적이에요. 소형 인공위성의 입장에선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네요.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때 중력을 이겨내려면 아직도 전통적인 로켓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주로 나가면 여기서 제작한 추진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죠.
4: 자, 여기에 우리가 만든 하드웨어를 모아놨어요. 우리 보물이죠.
0: 나탈리아는 우리에게 다음 6개월간 특정 위성들에 장착하게 될 추진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4: 시작부터 완성까지 2주 정도요.
0: 정말요? 소형 위성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통신은 물론이고 우리 지구의 건강 상태도 점검할 수 있죠.
5: 내부에 아주 작은 TV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0: 드루 월머는 미중력 상태에서의 액체의 성질을 연구하는 전문가죠. 칩에 장착한 노즐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추진력을 실험을 통해 직접 보여줬는데요.
5: 이게 추진연료가 들어있는 금속 바늘이고 이건 디지털 현미경입니다. 자, 전압을 천천히 올려볼게요.
0: 여길 보면 되나요?
5: 네, 맞습니다.
0: 아, 뭔가 보이는데요?
5: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죠? 로켓에 장착되어 있다면 추진력이...
0: 아마도 인공위성이 아래로 움직이겠네요.
5: 네. 방금 보신 건 방사체 하나가 작동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생산 중인 제품엔 칩 하나에 500개씩 장착됩니다.
0: 네.
5: 지금 이건 칩 4개짜리지만 우리 시스템은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큰 인공위성용 제품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게 324개짜리도 제작할 수가 있어요.
0: 굉장하네요. 이렇게 멋진 장치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멋져요. 소형 인공위성 쪽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5: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곧이어 최초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과 그 업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7: 위성 에우루파의 지하에 바다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0: 그리고 이 탐사선도 최후를 맞이하는데
7: 갈릴레오 호를 그냥 두면 언젠가 에우루파에 충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0: 목성은 현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과 그 주위를 도는 약 80개의 위성은 그 자체로 다른 우주 하나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죠. 1989년 아틀란티스 호가 지구 저궤도로 날아올랐습니다. 아틀란티스 호의 화물칸에서 나와 먼 길을 떠나게 된 탐사선 갈릴레오 호의 임무는 목성 탐사. 그 전에 탐사선 보이저 호가 목성을 스쳐 지나갔었는데 그때 대단히 흥미로운 위성을 발견한 적이 있죠. 이름은 에우로파.
1: 갈릴레오 호 이전에 보이저 호가 에우로파의 사진을 보내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접 이미지가 아니었죠. 그것만으론 최근에 지질적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이 좀 애매했거든요.
0: 갈릴레오 호는 약 8년간 목성에 머물렀죠. 그렇게 궤도를 도는 동안 관찰한 위성 중에 에우로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에우로파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 에우로파 지하에 바다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0: 와.
1: 확신이 없었는데 갈릴레오 호의 자력계, 즉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치가 보내온 자료를 통해 바다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에우로파 내부에 전기가 통하는 뭔가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혹시 그게 소금기가 있는 바다가 아닐까 추정하게 된 거죠.
0: 이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갈릴레오 호가 임무를 다하는 순간이 왔을 때를 위해 마련해둔 종료 계획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1: 그냥 목성의 궤도에 놔두려고 했었는데 에우로파에 충돌할 수도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0: 결국 갈릴레오 호는 목성을 향해 돌진하게 되죠. 누가 결정하나요? 탐사선의 수명이 다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을지, 궤도에 그냥 남겨둘 건지, 행성에 충돌시킬지, 위성에 충돌시킬지 등을 어떻게 결정하죠?
1: 보통은 미 항공우주국과 해당 탐사선 프로젝트 팀이 대화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성보호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요. 마지막으로 궤도를 돌 때 각도를 약간 수정해서 목성으로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일단 목성으로 진입하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면서 탐사선이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0: 갈릴레오 호는 활동하는 동안 목성의 주요 위성의 상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엔 활화산이 여러 존재하는 2호도 있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와 크레이터로 표면이 어지러운 칼리스토, 얼음으로 뒤덮인 에우로파도 포함됩니다.
1: 우리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갈릴레오 호는 수명을 다했지만 그래도 축하할 이유는 충분했죠.
0: 갈릴레오 호의 성과에 힘입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에우로파 클리퍼호는 에우로파를 목표로 날아가 이 얼음 위성이 지닌 미스터리를 파헤칠 예정입니다.
1: 에우로파에 정말로 바다가 존재하는 게 맞을까? 생명체 탄생의 조건을 충족할까? 바다의 구성 성분은 뭘까?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을까? 다음으로 진행하게 될 에우로파 클리퍼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꼭 해답을 찾고 싶은 질문들이죠.
0: 곧이어 최근 목성으로 간 탐사선의 임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이런 거대 행성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엿볼 기회니까 무척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0: 2016년, 주노라는 이름의 탐사선이 목성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호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으로 이름을 올렸죠.
1: 주노호는 목성의 극지방을 탐사한 최초의 탐사선이자 목성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대 행성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엿볼 기회니까 무척 기대가 되죠.
0: 그러나 갈릴레오 호처럼 주노호도 수명이 다하면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1: 우리가 추진 장치를 작동시켜서 목성 쪽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면 목성에 삼켜져서 소멸되고 말겠죠. 만에 하나 목성의 위성 중 하나에 떨어지는 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곳의 생명체를 탐사할 때 우리가 실수로 남긴 미생물과 마주치면 곤란하니까요.
0: 과연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이는 인류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데요. 만약 외계 행성이나 위성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도 발견한다면 우주를 보는 시각에 혁신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태양계 곳곳으로 탐사선을 내보낼 때 신중을 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지구의 미생물로 외계 행성이나 위성을 오염시키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에밀리 캘런드렐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시작되는 곳 산청, 한방 휴양지, 동의보감촌과 홍합꽃 활짝 핀 꽃밭에서 그리고 뜨거운 참숯담화의 열기와 금수암의 건강밥상 앞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여정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약초의 고장이자 한의학의 성지인 산청 힐링 여행지를 찾아가는 그 두 번째 여행은 전국 최초의 한의학 박물관이 있는 동의보감촌에서 시작합니다. 천여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 그 동쪽 왕산과 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의보감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체험시설입니다. 2007년 개관한 한의학 박물관을 비롯해 한방테마공원, 한방기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산청 엑스포 상설 전시관인 엑스포 주재관에선 노화와 건강 관련 전시를 진행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1: 저는 산청구 문화관광 해설사 성순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보신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례 위치한 동의보감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알아주는 쉽게 말하면 힐링의 대표적인 장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전시에는 약초의 기원부터 세계 속 불로초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로 장생을 향한 인류의 꿈과 노력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뿐 아니라 세계 전통 의학 전시를 통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저도 따라가서 체질 검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동의보감촌은 매년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호응이 좋은 공진단 만들기. 먼저 녹용, 당귀 등을 곱게 갈아 꿀을 넣어 반죽한 공진단은 동그랗게 만들어주는데요. 정성 가득 손으로 빚은 공진단은 이제 금박을 씌울 예정. 공진단에 금박을 입히는 건 사양의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약효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중국 황실에서 황제의 명약이라 불렸던 공진단.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체험일까요? 온돌 방에 편안히 누워 배꼽 왕뜸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배꼽에 뜸을 놔 온몸에 따스한 기운을 넣어주고 호흡을 통해 불순물을 빼주는 곳인데요. 동의보감의 장수 비법으로 소개된 뜸이랍니다.
2: 자, 내 몸에 탁한 기운, 후궁 기운 내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 아팠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잘 안 풀렸던 거 오늘 지리산에 다 버리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요.
0: 따뜻해진 몸과 함께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어느 순간 다들 잠들어 버렸네요.
3: 따뜻해지고 잠이 솔솔 왔고요. 네, 몸이 이렇게 뭉친데요. 풀려서 상쾌해졌습니다. 네.
1: 앞에 보시면 계단이 90개가 됩니다. 계단 하나 늘리시면 수명이 4초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수명 좀 늘리시면 한 6분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늘리시면은
0: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있던 체험객들 앞에 아찔한 다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약 30m 높이의 상공에 떠있는 동의보감촌의 랜드마크 무릉교입니다. 이곳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출렁다리인데요.
4: 아, 출렁거리는데 무섭진 않으세요?
5: 아, 재밌고 좋네요.
4: 재밌으세요?
5: 예, 신납니다.
4: 무서우세요?
6: 아, 네?
4: 거의 꼭 잡고 내려오시는.
6: 아, 조금.
4: 조금 무서웠어요. 네네.

0: 근데 경치는 엄청 좋죠.
1: 네, 멋져요. 멋져, 최고.
2: 다행히 풍경 보는 맛에 무서움도 있고 무릉교를 무사히 건넙니다. 무릉교를 지나 도착한 한방 기체험장엔 신비한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귀감석입니다. 땅의 기운을 전해준다는 특별한 돌이라죠.
3: 대한민국에서 기가 제일 좋은 장소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기체험장인데 기라는 건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이 기혈순환인데 기가 잘 돌아야만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기 받고 사실 좋은 일이 생기셔가지고 다시 저희들 와서 설명하시면 많거든요. 실제로 그냥 받아보십시오.
2: 무게가 약 130톤이나 되는 이 바위는 황매산에서 가져온 것이라는데 소원을 이뤄준다는 전설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4: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비는 거죠.
3: 목이 된 걸 무사히 따로 제가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5: 사실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좀 했으면 늦게까지 이 부모 곁을 안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좀 우리 집안의 좋은 기운으로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런 길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엑스포를 했다는 거 사실 몰랐는데 다양한 약초 체험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2: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뽑은 명당에 있다는 동의보감촌. 이곳에서 각종 한방 체험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겨갑니다. 약초의 고장 산청, 그 명성대로 이곳에 자생하는 천여 가지의 약초는 효능이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산청의 대표적인 약초가 있습니다. 여름에 만개하는 꽃들이 이곳 들판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를 오가며 한창 꽃을 수확하는 중입니다. 6월 중순 꽃잎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 꽃을 따서 말리는 것이죠.
4: 어머니, 이게 무슨 꽃이에요?
6: 아, 이게 홍합꽃입니다. 산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고 이 홍합꽃이 이 꽃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화장품 연지곤지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차 허브차 애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팔반 미인 꽃이 알고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2: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홍화는 예로부터 꽃은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색을 내는 데 썼고 홍화씨는 기름을 짜거나 가루를 내 먹었답니다.
6: 너무너무 예쁘지. 홍합꽃에 예쁘가지 채가지고 가시 진료도 아픈지도 모르고.
2: 신라시대 이전부터 재배해온 홍화는 동의보감에도 혈액순환과 뼈 건강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4: 뭐 음식도 해먹나요?
6: 예, 이 홍합꽃차로 물 우려가지고 홍합수제비, 홍합칼국수, 홍합밥 다양하게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홍합물로 이제 우려내는 거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노랗게 물이 우려나와요.
2: 홍합꽃뿐 아니라 씨도 가루를 내서 다양한 음식에 활용한답니다.
7: 홍합씨로는 된장찌개도 해먹고 샐러드도 해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꽃뿐만 아니라 열매, 홍화, 이 전체 다 먹는 거예요, 이거는.
2: 그야말로 이로운 꽃이라 할 만하네요.
7: 홍화꽃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2: 붉은 홍화는 지리산의 토양과 청정의 자연이 키워낸 이곳의 보물입니다. 홍화꽃은 식재료로 어떻게 이용될까요?
8: 언니야, 우리야, 홍화 먹어. 봐봐, 홍화꽃 떴어. 많이 따왔다.
9: 많이 땄네.
2: 홍화 재배지인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홍화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면포에 잘 말린 홍화꽃을 담아 뜨거운 물 속에서 우려내는데요. 한참이 지나면 이렇게 노란 꽃물이 만들어지죠. 홍화꽃물은 이 집 음식에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랍니다.
10: 홍합물을 우려서

0: 고사리, 오가피, 보고버섯, 들매나물, 시나물, 엄나물, 또 홍화물로도 무를 볶아서 홍화나물.
1: 특히 엄나물, 들매나물 등 지리산이 키운 산나물들은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 맛이 더 기대되는데요. 내친김에 약초 산채 전까지 준비하는 조인장. 여기에도 물론 반죽에 홍합곡물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쌉싸름한 여주가 듬뿍 들어가 톡톡한 맛을 선보이죠.
0: 쓰여지면은 홍합곡물을 하니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넣어요.
1: 한 끼라도 건강하게 차리고 싶은 마음에 약초 산채전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환상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곳 밥상 밥으로 멀리서 온 손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2: 산채 비빔밥. 이게 타파가 되어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3: 드셔보신 거 어떠세요? 어떤 게?
1: 말이 필요 없는 맛. 밥이 아니고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산청의 힐링 명소.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뿌연 연기가 날아옵니다. 어이? 무슨 연기일까요? 알고 보니 숯줄 굽고 있었네요. 이곳은 판통가마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참숯을 만드는 곳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가마 앞에서 숯을 꺼내고 있는데요. 이 시뻘건 불덩어리는 1300도까지 올라가는 가마 속에서 참나무가 꼬박 일주일간 인고의 시간을 견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불덩이는 꼬박 하루 동안 차갑게 식혀야 숯이 된다네요. 일은 거대지만 잘 구워진 숯을 보면 뿌듯하다는 숯가마 주인장.
4: 오늘 숯 정말 좋은 거 잘 나와요. 육안으로 볼 적에 부스러기가 아니고 길다란 장대가 나오고 숯 색깔이 붉은 빛이 아닌 은빛으로 변하면 정말 좋은 숯이에요. 계란가마에서 나온 숯하고 전통식 숯가마에서 나온 거하고 숯이 열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거든요. 강도가 높고 열량이 높기 때문에 2에 3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1: 이곳에서 생산된 참숯은 인근 음식점으로 팔리는데요. 가마에서 숯을 거의 다 꺼낼 때쯤 하나둘 가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섭씨 1300도 가마 앞에서 불을 쬐려는 거였네요. 숯 꺼내는 작업이 끝나자 가마 앞은 찜질 마니아들이 점령, 땀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0: 가마에 들어가서 땀을 좀 빼고 아니면 불을 쥐고 그러면 체지방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프던가 안 아프고 피곤도 확 풀리고 근육 뭉친 것도 잘 풀리고 아토피 피부 있는 사람 정말 정말 좋아요.
1: 그런데 숯 빼는 날에 하는 행사가 남아있답니다. 바로 삼겹살 파티입니다. 숯을 꺼내던 부삽에 삼겹살을 차곡차곡 올려서 가마로 직행. 잔열이 남아있는 가마 안에서 삼겹살을 굽는데요. 잔열이라고는 하지만 불이 얼마나 센지 3초도 안 돼 가마에서 삽을 꺼냈지만 이미 삼겹살이 거의 다 익어서 나왔습니다.

0: 기름기는 쫙 빠지고 참숯 향이 골고루 밴 삼겹살이 한상 차려지는데요. 자, 이제부터 삼겹살 파티 시작해 볼까요? 숙감 앞에서 땀 쏙 빼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고 쉬우.
1: 여기가 기가 막히다고 그냥 그 아주 막 그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2박 3일 그 목표로 여기 왔습니다. 가족들하고요.
2: 여기 우연찮게 원래 국밥 먹으러 왔다가 여기 옆에서 이렇게 자연산 찜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오늘 와보게 됐어요. 그냥 낭만 그 자체.
3: 아, 낭만 그 자체. 진짜 낭만 그 자체.
2: 요즘 이렇게 즐길 곳이 없잖아요. 네. 산 중턱에서 이렇게 깎아서 바로 뒤에서 통나무 배우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 하니까 이거 자체 어떻게 보면 진짜 낭만 그 자체.
1: 그렇죠. 파이팅!
4: 파이팅!
1: 아, 좋아.
5: 와. 죽인다, 죽여.
3: 맞다.
2: 서울 천둥 간다.
0: 산천 여행에 추억 하나 보냅니다. 산천군 금서면에 가면 금수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온 세상에 화평을 기원하는 사찰 음식으로 알려진 곳이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이 작은 암자엔 사찰 음식의 명장 대한스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절 한편엔 대한스님의 단지들도 있는데요. 각종 청과 발효액, 된장, 고추장이 이 장독들에 담겨있답니다. 때되면 열매와 약초 등을 채취해서 직접 담근 것들인데요. 모두 다 정성과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것들이랍니다.
6: 이게 뭔가요?
7: 아, 저희가 사찰 음식은 이제 양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청을 담아요.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오가페 열매로 만든 청이에요. 저희가 뭐 사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채취해서 담은 거라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한 15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타서 희석했을 때 단맛이 거의 없어요.
0: 이 장독엔 또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을까요? 올해 묵은 시간장입니다.
7: 시간장을 제가 출가한 자리에 해인사 국이라며요. 저희 도스님이 장을 많이 담으시는 분이거든요.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간장을 얻어다가 이제 종자처럼 장 담을 때 넣어요. 그게 이제 총 합치면 이제 70년 된 간장이 되는 거죠.
0: 이야, 애지중지할 만하죠. 30여 년 동안 사찰 음식을 연구하고 알려온 대한 스님. 스님의 밥상 원칙 하나는 모든 식재료는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직접 농사지어 쓴다는 것입니다.
7: 너희들이 엄청 붙어있네. 너희들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그래도 나도 먹어야겠다, 야. 그물 채소가 됐네. 그래도 농약 친 것보다 나으니까 샐러드 했는데 넣어야지. 초토화 됐어요. 노른 녀석이 여기 두 마리 사는데 맨날 며칠 와서 다 뜯어먹어서 흔적이 없어요. 그래 이제 모종을 새로 했는데 내일 따야 되겠다 하면 오늘 다 먹어치워요.
0: 스님 옆에는 8년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우는 제자 건우 씨가 늘 함께합니다. 지금 따는 건 뭔가요? 그냥 나뭇잎 같은데 이것도 먹는 겁니까?
7: 이거는 참죽나무인데요. 이게 나무 순을 따먹는 우리나라 전래 식재료죠.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을 부쳐 먹어도 좋아하고 무쳐 먹어도 좋아하고 또 첫순 나올 때는 생절이기로 먹어요. 자연환경에서 돌보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애들은요. 저항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좋죠. 얼마나 예뻐요. 반짝반짝하잖아요.
0: 요 반짝반짝한 식재료들로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 먼저 대한스님은 방아잎으로 방아 장독을 만듭니다. 자, 스님의 원칙 두 번째. 음식은 다듬는 것부터 정성껏 시작해 모든 과정을 온 마음을 다해 임할 때 온전한 밥상이 나온답니다. 다음은 건우 씨가 참죽나무의 어린

0: 즉 가죽나무를 이용해 요리를 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건우 씨는 금수암에서 대한 스님의 사찰 음식을 접하고 그 매력에 퐁당 빠졌네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대한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퓨전 사찰 음식을 개발하는 중이죠. 파스타 면에 향이 독특한 가죽 나물로 만든 소스를 넣어 익히면 우리네 나물과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가 결합한 퓨전 음식이 탄생하는 것이죠. 낯선 듯 익숙한 조합,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태안 스님의 연잎밥 정식부터 얇게 자른 오이에 땅콩 소스를 넣어 만 오이 땅콩 탑 등으로 구성된 전체 요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잘 먹었습니다. 이제 메인 음식이 나올 차례인데요. 바로 연잎밥 정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신 음식들, 그 속에서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만찬입니다. 이런 밥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1: 밥이 따뜻하고 맛있어요. 향이 좋아요.
0: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는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 제가 다 배부릅니다. 자, 연잎밥 정식에 이어 퓨전 이탈리아 요리들이 나왔는데요. 금수암에서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의 세계입니다.
2: 어느 게 맛있어요?
1: 피자는 치즈랑 토마토 소스랑 오이소스 맛있고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랑 면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0: 행복을 만드는 스님의 밥상.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가죽나물 페스토라 해가지고 진짜 애들이 이것도 저도 잘 먹고 애들도 너무 잘 먹고 원래는 피자 파스타는 애들 먹고 연잎밥 저희 먹으려고 했는데 연잎밥 반찬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하나씩 막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 하는데 뭐 콩고기인지도 모르고 잘 먹어요 애들이.
0: 몸과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주는 곳, 이곳은 산청이었습니다.
4: 아이고 좋네. 시원하니 이거.
5: 지오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도 즐거운데 좋아하면 더 좋아요. 좋아하는 걸 능가하는 것은 낙이라.

사집 가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었던 기억. 네, 너무, 너무 막 벅차고 또 색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소중한 무대니까 소중하게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입니다.
1: 어떤 공연을 하고 싶냐고 하셔가지고 막상 정하려고 보니까 뺄 노래가 없어가지고 제작진 분들과 미팅을 할때 혹시 한 20곡 해도 되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들여졌을까요? 다음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방금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은 제가 2011년에 대학가요제에서 광탈했던 노래입니다. 그래도 본선은 진출했습니다. 본선은 진출했고, 약간, 아무튼, 네. 그, 정말, 사실 그 대학가요제 당일에 너무 부르기 싫었던 어떤 영역의 퀄리티의 노래였는데요. 15년 만에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아주 저는 맞아요. 제가 2011년에 이 정도 열광을 원하고서 내가 여기에 나오면 이렇게 될줄 알았어.
1: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인기가 진짜 많아지고 싶다.
0: 많아지고 싶었어.
1: 이유는 모르겠어. 실패했어. 그 당시에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 음악을 할까?

제가 10년 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제 입장에선 굉장히 소중한 곡이지만 너무 아쉬운 앨범이었어서 음악을 내렸을 때 진짜 너무 잘 만들고 싶다. 내가 언젠간 진짜 정말 정말 잘 만들어서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집을 내고 지금 0집을 낼까 하다가 아 근데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아직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2집을 내고 그리고 지금 0집을 낼까? 아 그래도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어떤 음악을 그래도 한 번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딱 3집을 내고 박성이라는 앨범을 내고 아, 다음에는 0집을 내는 게 맞겠다. 이걸 해야 방구석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억지스럽게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완성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집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노래들을 그냥 0집으로 카운팅하겠다 이렇게 애칭처럼 불렀었고 그냥 음원 사이트에 올리기만 했던 친구들이라서 이제는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이 친구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또 이 노래들이 머물 집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네 번째 정규 앨범 0집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0: 제가 영집이라는 앨범을 낼 때 무얼 훔치지만 낼까?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 모든 노래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까? 이제 저울질을 혼자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또 파트 2에서는 제가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여전히 시도하고 가고 싶은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 이 모든 것을 다 담는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더 영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고 어디가 시작도 아니고 어디가 과정도 아니고 어디가 끝도 아닌 하나의 영이라는 0, 1, 2, 3, 0이라는 하나의 원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승민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살아온 어떤 이 시간과 마음의 어떤 굴곡과 궤적을 잘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잘 담아낸다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음악인으로서 진짜 한 곡 가지고서 무덤에 들어간다 하면은 아마 다리 참 예쁘다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곡인데 그리고 옆에 폭포 하나 놔두고 그리고 묘비명의 역성 하나 써주고 그리고 헌화하는데 무얼 훔치지 써주고 어쨌든 제가 참 아끼는 곡인데 이것도 제가 썼지만 너무 담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삶을 살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참 예쁘다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일어났다가 애매하게 앉으시는 걸 보고 한 복씩만 더 신날 거리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는 일어나실 줄 모르고 지금은

무대를 거듭하면서 공연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져서 아, 이 공연을 하면서 살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에 몰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어쨌든 방에서 시작해서 방 문을 열고 나가서 들려드리고 또 누군가의 방에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밖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결국 내 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음악을 한다는 거고 저는 제가 음악을 하는 계속 방구석 음악인이지 않을까.

0: 1집을 내고 공감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사실 어떤 4년 후가 펼쳐질지 정말 몰랐었는데 이런 4년 후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공연을 거듭하고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이렇게 나 홀로 훌쩍 떠났다 오고 싶다는 생각 하실 때 있으신가요?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책 읽고 산책하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종종 그런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파격적으로 단순해지는 만족감은 어떤 여행보다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이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베르 까미 결혼여름이라는 에세이집에 나오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에는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법이다. 인생에는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기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족 속의 고독. 아마 이번 여행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장소는요. 조지아 스테판츠민다 산골마을이고요. 여기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 홀로 마주하는 이로운 고독입니다. 우선 조지아라는 나라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북쪽으로는 거대한 코카서스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부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공식 명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조지아를 처음 방문했던 거는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행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였죠. 저는 당시에 1년이 넘는 긴 여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긴 여행에 지쳐있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행을 하다가 카메라 가방을 통째로 도둑맞았거든요.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이 시내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였는데요. 잠시 햄버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받아서 돌아오는 사이에 누가 카메라 가방을 돌고 이렇게 가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나랑 같은 카메라 가방 쓰시네? 하고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카메라도 굉장히 비싼 거여서 눈물이 났는데요. 그보다는 역시 몇 주일치 사진이 날아간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여행을 왜 하고 있지 하는 고민을 자주 하고 있던 때라서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좀 지내다 와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어디로 갔냐면요. 조지아 북쪽 코카서스 산맥 카즈베기 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스테판츠민다라는 마을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관광화가 진행되어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제대로 된 호텔도 하나밖에 없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조용하고 느린 마을이었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한 계절을 보내기로 한 거죠. 물론 숙소를 예약하고 간 건 아니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한텐 뭐가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번역 어플을 켜가지고 동네방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찾아낸 집이 마을 가장 외곽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집이었는데요. 그 옆에 절벽에 있는 큰 협곡도 있었어요. 역시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주인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마을이 보통 여행객들이 와도 한 3, 4일 지내다가 이렇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3, 4달을 지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방 하나만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별채로 쓰고 있는 건물 하나를 전체를 다 빌리는 거였죠. 그래도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요. 문 열고 나오면 이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 정면에는 해발 5,000m가 넘는 카즈베기 산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저는 이 집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게 됩니다. 산골 마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항상 새벽에 수탉 울음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은 마을 여기저기서 우려대기 때문에 뭐 알람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수탉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간단히 달리러 나갔습니다. 그 무렵 산속엔 아무런 차소리, 사람 소리도 없고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소, 말, 당나귀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이 카즈베기 산 정상의 만년설이 원래는 푸른빛이었다가 햇빛을 받으면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럼 그거 이제 보고 들어와서 다시 샤워하면서 손빨래를 하는 거죠. 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이 냄비를 하나 들고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한 노부부가 하시는 식당에서 받아다 먹었습니다. 물론 돈은 들였는데요. 이게 그날그날 되는 요리가 맨날 바뀌는 데다가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이게 마치 공양받는 스님이 된 기분입니다. 또 제가 마침 이 산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머리도 파르스름하게 밀어버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꾸벅이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진짜 스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밖에서 보냈던 제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하루가 굉장히 평화롭긴 한데요. 따분하고 길었습니다. 이게 집에 와이파이도 없으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살았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은 그 산 속에서는 이제 제가 따라가야 하는 사회의 속도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세상이 흘러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지낸다면은 당연히 제가 산 속에서 세 달 넘는 시간을 홀로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거는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두 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 집에 방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한 이 정도 되는 작은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방이죠. 저는 산속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대부분을 이 방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데 보냈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그 방에서 썼던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또 다음 여행에 대한 계획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산속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심지어는 뭐 동네 강아지들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산골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요. 혼자서 이 공책을 채워나가면서 다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행만 계속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경험만 쌓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이걸 내 경험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디까지 이해했고 뭐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확신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행가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뭐 사실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살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좋은 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끔이라도 내가 내 삶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건 대학생 시절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은 아무래도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일 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원은 당연히 다녔고요. 바둑, 수영, 피아노, 미술 학원도 다니고 또 학생들 보면은 막 음악 시간에 장구, 실기 시험 이런 것도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행평가도 가끔씩 학원에 가서 미리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을 네다섯 개씩 다닌다고 해서 뭐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학원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역시 좋은 대학교에 가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결국 이뤄냈습니다. 카이스트. 고등학교 3학년인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은 학교였죠. 여전히 그 합격 소식을 듣게 된 날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아직도 그때만큼 온 가족이 다 같이 행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죠. 아, 이제 끝났다. 근데 이게 어떤 나쁜 뜻은 전혀 아니고요. 나는 이제 명문대학교 학생이 될 테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희망찬 기대를 품고 20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 기대가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터라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내 친구의 친구의 일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이 현실 밖에 떠났다 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 멈추는 일에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마 산속에서의 시간도 이때와 비슷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시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산속으로 돌아오자면은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커다란 카즈베기 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 산 중턱에 있는 언덕 꼭대기 위에는요,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게르게티 삼위일체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주말이 되면은 항상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지아를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엄청나게 멋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곳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요, 오후 5시쯤 되면 전부 투어버스를 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서만 오롯이 이 경치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밤이 되면은 또 만년설 위로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혼자 보내면서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산골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결국 외로움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외로움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아, 이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주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보내는 시선 아니면 TV나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듣게 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 속에서는 애초에 그런 바람 자체가 불지 않으니까 조금 덜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이 모든 소리에서 떠나서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고요한 시간을 견뎌낼수록 더 단단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다시 산속에서 빠져나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홀로 보낸 저는요, 이제 다시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였고요. 그만큼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 정들었던 산골 생활을 최대한 근사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 뭐였냐면요,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조지아 서쪽 끝에 바툼이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화물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기로 한 거예요. 뭔가 이 흑해 건너면서 끝내는 게 낭만적이잖아요. 물론 이 화물선을 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흑해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화물선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당연히 유람선도 아니기 때문에 승객 터미널이라든지 뭐 매표소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항구에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낸 끝에 결국 화물선을 탔습니다. 총 항해 시간은 60시간. 당연히 배에 있는 동안 인터넷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속에서 3개월을 보내고 온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겠죠. 오히려 바다 위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화물선이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제외한 승객들이 전부 화물차 기사분들이라는 거죠. 풍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객실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갑판은 늘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흑해의 긴 수평선만 보였고요. 마치 내가 이 배의 선장이라도 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여행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산속에서 웅크려서 지내고 있던 제가 다시 대양으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특히 아름다운 거는요, 바다 위로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이에요.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강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족 속의 고독이라는 게 저한테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은 이렇게 흑해 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베르 까미의 말을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림자 없는 태양은 없으며 밤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역시 인간의 삶이라는 건 밝은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에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요, 빛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어둠 속을 통과했던 여행,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봉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을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금 본위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문제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정책은 철회되고 금본위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 준비금을 충분히 못

갇혀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저항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본 이제와 긴축 통화 정책이 반복되는 불안과 금융 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 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 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 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 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에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 유출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이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농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급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회라 하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볼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933년 대공황이 최악일 때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고 약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도 일자리도 희망도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죠. 결국 대공황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 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 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 원칙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 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를 번졌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위험을 잡아내고 대응하려고 했죠. 헤지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제 등록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 은행들에겐 위험한 투자 제한과 자본 기준 강화가 도입됐죠. 국제무대에선 바젤3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얽혀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관세를 걸면서 무역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대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더 많이

0: 세계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그 증명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5: 영어.
4: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5: 17점, 수학.
4: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5: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4: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5: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4: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4: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5: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5: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4: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기상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취재해 보도하고 있는 KBS 기상전문기자 신방실입니다. 실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9월까지 길어진 열대야는 전국 평균 24.5일에 달하며 예상대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3,7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30명 이상 나왔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으니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기후위기는 쉬지 않고 태풍이나 해일, 홍수 등과 같은 다양한 재난으로 나타나 많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9월 말 미국에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남동부를 중심으로 200명 넘게 사망하고 6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헐린의 피해 상황을 보고 2005년 카트리나를 넘어 최근 10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헐린의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인 2주 만에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허리케인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허리케인의 연속 상륙으로 미국은 말 그대로 초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유럽의 상황은 어떨까요? 비슷한 시기 폭풍 보리스가 유럽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폭우에 체코는 댐이 터지면서 성서에나 나올

법한 대홍수가 났습니다. 폴란드에선 교량이 무너지고 차와 주택이 파손되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은 매년 가을에 발생했는데 이게 왜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헐린이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을 지났을 때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2도 정도나 높았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강력한 허리케인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고수온 해역을 통과한 경우 강도가 최대 35% 증가하고 강수량도 최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동반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헐린도 처음 발생했을 땐 허리케인 등급 중 가장 낮은 1등급 정도로 예측했었는데요. 뜨거운 멕시코만을 지나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4등급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허리케인 밀턴 역시 10시간 만에 기압이 50헥토파스칼이나 급 강하하면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발달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던 기상예보사가 두려움에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풍 보리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9월 들어 유럽 상공엔 북극의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밀려왔는데요. 원래 지구엔 제트기류라는 강한 공기의 흐름이 북쪽의 찬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남쪽의 더운 공기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져 찬 공기가 남쪽으로 둑이 터진 것처럼 밀려온 겁니다. 북극발 찬 공기가 여름에 뜨겁게 데워진 지중해와 북해를 지나며 이례적으로 강한 폭풍으로 발달하고 말았는데요. 그게 바로 폭풍 보리스였습니다. 지금은 폭풍과 허리케인의 피해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생긴 재해와 재난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난민은 홍수나 태풍, 산불 같은 단발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점진적인 기후변화로 아예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브라질 남부에선 최근 몇 주 동안 폭우와 홍수가 지속되는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잦아서 주민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리 지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나마 같은 카리브해에 있는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거리 곳곳이 바닷물에 잠기는 바람에 섬 주민 1,300여 명이 본토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으로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약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분쟁이나 정치적 박해로 인한 이주민의 숫자인 2천만 명보다 많습니다.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많다는 거죠.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후 난민의 수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 걸로 보이는데요. IOM은 오는 2050년 전 세계 기후 난민이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8명 가운데 1명이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한국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2023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KBS의 기상전문기자로 일하며 재난의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매해 폭우와 태풍,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중입니다. 2022년 8월 8일 밤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비상 관측 이후 가장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침수 대응책이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상도동에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고 올해도 반지하 침수 사례가 다수 신고되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2023년 여름 오송에선 폭우로 미호강의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지나던 차량 17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었죠. 오송 지하

차도 사고는 부산에서 있었던 초량 제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부산 지역에 호우가 쏟아졌을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고립돼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였죠. 당시 유가족을 만나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라는 기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것만이 유가족의 상처를 아물게 할 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3년 만에 비극이 반복된 겁니다. 기후재난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또 심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후재난 시대에 생존하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후재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며 교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엔 마운트 엘버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잦아졌습니다. 매년 폭우로 홍수가 나서 무리 주변 교회까지 흘러넘치는 큰 피해가 발생하곤 했죠. 하지만 최근 이 도시는 홍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2016년에 시작된 생태 복원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과거 이곳은 하천 주변을 덮은 콘크리트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홍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하천가에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원래 자연 형태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울 쪽에는 양배추와 갈대, 양치류, 습지 식물이 무성하게 조성됐습니다. 이후 이곳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스펀지처럼 빗물을 흡수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공원 양쪽으로는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곳으로 물이 밀려오고 공공주택들은 침수되지 않도록 설계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뉴욕시 한 학교의 운동장입니다. 2022년 여름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 지역의 한 중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운동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른바 빗물을 저장하는 운동장. 이 운동장은 기존 아스팔트로 덮여 있던 공간을 잔디밭으로 바꿨고요. 운동장 주변 땅은 투수성 포장도로,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아스팔트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그 아래엔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모래를 깐 겁니다. 이 운동장이 도시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싶지만 잔디밭으로 만든 운동장과 투수성 포장도로는 비가 오면 빗물 약 9,400톤을 흡수합니다. 학교와 주변 주택단지의 침수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양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향후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잠자던 집도 익숙한 산책로와 지하터널도 더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당장 기후위기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도 다른 도시들처럼 기후재난을 막아낼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재난에 대한 대비는 지나칠수록 좋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노년층 기도 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여성에 대한 인식인데요. 여왕 문제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왕. 왜 여왕 문제를 따지냐면 여왕들이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정식으로 왕위를 이어받고 정확하게 왕권을 행사했는가 아니면 억지로 여왕이 됐는가 정상적으로 왕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자기 권력을 행사했다면 그 사회는 아, 여자가 왕이 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런 사회일 것이고 여왕이 억지로 되거나 또 권력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사회는 아직 여자에게 국가의 최고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셈이에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신라의 여왕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맨 처음에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 편견 없는 관찰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신라의 여왕을 알아보려면 세계의 여왕을 알아봐야죠.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는 누가 최초의 여왕이냐, 인류 역사에 누가 최초의 여왕이냐를 잘 판정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여왕이었다더라,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세계사에서 최초의 여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하트셉슛 여왕이에요. BC 1500년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클레오파트라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있었던 것은 BC 50년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혁허세 시대예요. 딱 박혁허세 시대에 이집트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왕을 했어요. 여왕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수이코라는 일왕이 여자였었어요. 언제냐면 대략 600년대니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있었죠. 우리 을지무덕 장군이 사수작전도 물리친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세 분의 왕들은 어떻게 왕이 됐고 왕권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한 것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트셉스트라는 사람은 세계 최초의 여왕이지만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에는 규정이 있어요. 여성은 파라오가 될수 없다. 남자만 파라오가 될수 있다. 남자만 왕이 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투트모세 2세예요. 빨리 죽었어요. 요절을 했어요. 그럼 왕위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 아들한테 가야죠. 의붓 아들이에요. 투트모스 3세가 파라오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투트모스 3세가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트셉수트가 일단 엄마잖아요, 그죠? 섭정을 했어요. 섭정을 하면서 공동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누구에게도 하트셉수트에게 왕위를 준 적이 없어요. 실제 자기가 거의 왕위를 찬탈한 셈이죠. 이러한 콤플렉스도 있었나 봐요. 이집트는 남자만 파라오가 될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트셉수트는 평소에 남자 옷을 입었어요. 남장을 하고 인조 수염을 달았대요. 이것이 하트셉수트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도 똑같아요.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했어요. 남동생과 결혼했어요. 왜? 얘가 파라오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공동으로 통치했어요. 공동 파라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동생이 있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14세예요. 동생이 왜 청수씨가 자꾸 권력을 탐해? 하고 몰아냈어요. 퇴위됐어요.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물러났어요. 그때 만난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로마의 실력자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시저와 만났어요. 그래서 시저의 도움으로 다시 여왕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수익호 여왕이 이제 역사상 세 번째 여왕이에요.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여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수익호 여왕도 이복 오빠 비다스 왕과 결혼했어요. 이복 오빠지만 오빠예요. 오빠랑 결혼했어요. 그러자 비다스 왕이 죽는 일이 나요. 그러니까 두 개의 권력 세력이 생겨요, 일본에. 이들이 엄청나게 싸우다가, 아, 이러지 말자. 하고 타협안으로 누가 왕을 할까 하다가, 이 스위코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후였으니까 시키자. 근데 왕은 됐어요. 여왕이 됐어요. 되는데, 되고 난 다음에 성덕태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국사에도 좀 나와요. 이 사람이 스위코가 왕이 된그 다음에 섭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은 모든 권력은 쇼도쿠 태자, 성덕 태자가 다 실행해요. 그러니까 수익호 여왕은 큰일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세 사람의 여왕 말씀드렸죠. 첫째, 혼인 과정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남동생과 결혼하고, 네, 또 남동생과 결혼하고, 이복 오빠와 결혼해요. 그리고 권력을 정식으로 인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 사람은. 그러면 인류 역사상 정통적으로 왕위를 이어받고 왕권을 자기 권위 왕권을 다 행사한 최초의 여왕이 누구냐? 그럼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은 제대로 이어받고 제대로 왕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세계에서 두 번째 왕권을 정식으로 인계받고 왕권을 행사한 여왕이 누군지 아세요? 진덕여왕이에요. 세 번째 여왕이 누구냐? 진성여왕이에요. 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정말 그러냐? 삼국사기를 봐야 알겠죠? 삼국사기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덕여왕. 선덕왕이, 선덕여왕인데 여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록에서는 다 선덕왕, 진덕왕, 진성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저는 혹시 여러분이 혼란이 올까봐 여자를 붙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삼국사기에는 선덕왕이에요.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덕만이며 진평왕의 맏딸이다. 어머니는 김씨 마야 부인이다. 여러분 삼국사기를 보면 반드시 모계도 밝혀놨어요. 기록에 있는 한 모계를 생략한 적은 절대 없어요. 모계도 반드시 밝혀요.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고

고 명민했다.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고 명민하면 왕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잡고 싶으면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고 명민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 진평왕이 별세했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덕만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성조 황후라는 칭호를 올렸다. 백성들이 올렸어요. 이거를 어떤 역사학자들은 아, 이거 화백표의에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봐요.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올렸다. 그러니까 전왕이 유언을 그렇게 했고, 백성들이 다 좋아서 올렸다. 정식으로 신라의 왕위를 이어받은 경우입니다. 진덕여왕의 등극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진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승만이며 진평왕의 동복 아우인 갈문왕 국반이 딸이다. 어머니는 박씨 월명분이다. 승마는 자태가 곱고 아름다웠으며 키가 일곱자였었고 팔을 느리고 있으면 그 길이가 무릎을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끝에가 문제예요. 팔을 느리고 있으면 팔 길이가 무릎을 덮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한번 써보세요. 정말 팔이 무릎 덮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왜? 고귀한 사람이에요. 이 귀절의 의미를 잘못하면 까먹고 넘어가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신기하게 팔이 길면 덕이 있고 명민하고 지혜롭고 훌륭하다는 말이 있어요. 팔이 길면. 한번 보실까요? 자,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석가모니예요. 소남사에 있는 부처님 불교의 불탱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부처님 손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기가 발이에요. 그 무릎이 이쯤 있겠죠? 정말 길어요, 안 길어요? 그럼 이 사진은 과장된 그림일까요? 정말 기록에 의해서 그린 것일까요? 부처님이 신체 특징을 써놓은 문서가 있어요, 다큐멘트. 거기 보면 손이 무릎보다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이 길다는 것은 덕성, 지혜, 이런 거의 상징이에요, 동양에서는. 그 인식을 가지고 봐야 진덕여왕은 팔을 느리고 있으면 그 길이가 무릎을 넘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훌륭하다. 훌륭하다. 왕노릇하고도 남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아주 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진성여왕이에요. 자, 여름어울 왕이 병이 들자 시중준흥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병이 위급하니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불행히 뒤울 이을 자식은 없으나 누이 동생 진성여왕을 말합니다. 누이 동생은 천성이 명민하고 체격이 남자와 같으니 그대들이 선덕왕과 진덕왕의 옛일을 본받아 그녀를 왕위에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선덕왕과 진덕왕의 옛일을 본받아 선덕여왕 정치 잘했다. 국가 최고 권력 행사 잘했다. 진덕여왕 권력 행사 잘했다. 여자가 무슨 문제냐? 구의를 본받아서 일을 진행하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성여왕도 정식으로 왕위 계승이 됐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있어요. 신라의 세분 여왕 다음에는 여왕이 한 분도 없어요. 왜 없게 됐을까요? 이거에 대한 견해와 주장들이 있어요. 그 견해와 주장들의 상당수는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여왕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팩트 체크, 한번 사실인가 아닌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체크하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객관적 진실,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을 하자 했죠. 그러니까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편견 없이 관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유교 문화권 때문에 이 나라에 여왕이 없는가?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여왕들이 마구 나왔나요? 불교 문화권에서는 마구 나왔나요? 한번 봅시다.
조계종 종

종원이 있어요. 거기에 종원, 조계종의 헌법이에요. 종원은 헌법에 보면 불교의 대표자를 종정이라 그래요. 종정의 자격이 나와요. 제6장에 보면 종정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하고 행해가, 행해는 인식, 사고, 상태, 예, 이런 것들이 원만한 비구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비구는 남자 스님이에요. 그렇죠? 여성 스님은 비구니라 하죠. 여성 스님은 종정 못 되게 돼 있어요. 비구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남성 스님만 될수 있도록 종헌에 규정이 돼 있어요. 언제 종헌인지 아세요? 2020년. 2020년 오늘날의 종헌에도 이래요. 그다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원로회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은 다 해요. 원로회의의 구성을 보면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납 45년, 연령 70세, 법계 대종사급의 원로 비구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여자 스님은 안 돼요. 비구니 안 돼요. 원로회의 위원회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의 불교의 종원도 신도들은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구성원들, 힘을 행사하는 권력이든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여성들은 다 배제하고 있어요. 오늘날 종원이 그래요. 기독교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 주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자라는 운동이 맹렬히 일어나서 아주 빠른 교단에서는 1955년쯤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안 줘요. 무슨 여자가 목사야? 이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목사는 안 된다니까요? 안 평등하다니까요? 이게 언제 얘기냐? 오늘 얘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천주교 볼까요? 천주교는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 1024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소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좀 이상하지요? 예,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성은 사제서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신도는 평등해요. 헌금 낼 때도 평등해요. 그러나 사제직은 안 돼요. 여성은 안 돼요. 21세기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21세기에. 동방정교회라고 있죠? 여긴 딱 부러지게 돼 있어요. 남자만 사제가 된다. 예, 정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이슬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각 종교가, 세계적인 대표적인 종교가 오늘날 다 이래요. 그런데 왜 유교 문화권 때문에 안 됐다 그래요?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래요. 저는 공자맹자님이 하늘나라에서 되게 억울해할 것 같아요. 맹자가 이제 공자님보다 한 100년 아래니까 가서 일렀을 것 같아요. 공자 선생님,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여성들이 대우 못 받는 걸 전부 우리 책임이래요. 선생님 글쎄, 선생님하고 제 책임이래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는데 저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책임이래요.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종교 말고 정치 세계를 봅시다. 정치 세계는 왜 중요하냐면 권력이 존재해서 중요해요. 그렇죠? 권력이 존재하죠. 레이디 퍼스트가 서양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줄 때 쓰나요? 남자의 권력을 나눠줄 때 레이디 퍼스트 하나요? 문 열어줄 때만 씁니다. 권력을 나눠줄 때 정말 쓰느냐 안 쓰느냐? 레이디가 먼저 권력을 가져라. 절대 아닙니다. 자,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 편견 없는 관찰을 해봅시다. 보시면 이래요. 민주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상징이 뭐예요?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옛날 말로 하면 백성들이 왕을 뽑는 거예요. 야, 우리 백성들이 왕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정말 뽑을 수 있을까? 도장 찍으면 돼. 오, 정말 그래? 뽑아보자. 하고 정말 백성들이 왕을 뽑아버린 게 미국이에요. 1789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789년에 미국에서 투표를 하면서 남자만 했어요. 여성에게는 투표권 안 줬어요. 1870년에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여성에게는 안 줬어요. 그래도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1920년이에요. 1920 빼기 1789 해보세요. 131년이 지나고서 여성이 투표권을 얻었어요. 투쟁 끝에, 그냥이 아니고 투쟁 끝에. 130년이면 보통 역사에서는 30년을 한 세대로 잡아요. 4세대가 흘러갔어요.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주면서도 여자에게는 안 줬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네들의 의식은 어땠을까? 빨리빨리 감잡으세요. 영국 봅시다. 영국은요, 그때까지 투표권이 없었어요. 영국 여성은. 영국 여성들도 맹렬히 싸웠어요. 정말 처절하게 싸웠어요. 여성도 참정권을 달라, 투표권을 달라 하고 싸운 대표 여성은 왕 조지 세련 왕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말과 부딪혀서 생명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 딸이 다시 여성연합을 만들어서 여권을 위해서, 여성 참정권, 투표권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영국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게 1928년이에요. 미국보다 8년 늦습니다. 이때까지 프랑스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프랑스가 위대한 시민혁명 난 거 아시죠? 자유, 평등, 박애 기억하십니까? 그런 프랑스가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안 줬다고요. 프랑스에서도 구제라고 하는 여인이 대표가 돼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달라, 투표권을 달라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 구즈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을 혁명대가 잡아갔어요. 야, 너 왜 여성 참정권 투표권 운동해? 단두대에 끌어올라갔어요. 단두대에서 처형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죄를 범했음?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남성만의 평등을 위한 혁명 정신의 방해가 되었으므로 처형한다. 이거예요. 남성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온 자유평등 박애는 남성만의 것인데 왜 여성이 되드냐. 그러므로 처형한다고 처형했어요. 남성만의 평등을 위한 혁명정신의 저해가 되므로 처형한다 그랬어요. 이 구질한 여성은 그랬어요. 너희들 남성들이 나를 단두대에 끌어올릴 수 있다면 프랑스 여성들이 국회에 갈 수 있어야 된다. 니들이 내 목을 칠 수 있다면 여성도 투표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해서요. 프랑스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남성이 투표권 가진 것보다 1세기 늦어요. 1세기. 1944년에 가졌어요. 행사를 한 건 1945년일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 뭐 생각나세요? 하얀 알프스, 푸른 초원, 평화의 도시, 영세 중립국. 스위스는 1971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이게 유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편견 없는 자료예요. 편견 없는 관찰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보실래요? 2015년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었어요. 2015년에. 거짓말 같죠? 엊그저께잖아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뭐냐? 가정 내의 남성이 허락하는 한 투표할 수 있어요. 가족 내의 남자가 허락을 해야만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성이 허락이 있어야만 투표를 하는데 그나마도 2015년에 투표권을 얻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래요. 이게 뭐야? 남존여비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인류 전체의 문제였구나. 동의하십니까? 아, 이게 인류 전체의 문제였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자가 동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결론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기록은, 상사기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가느냐 한번 볼까요? 여권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줘요. 새롭게 해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줬어요. 잘못하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의식을 바로 잡아주는 훌륭한 기록을 남겨줬어요. 그 상사 읽을 때 한자 한자를 천천히 봐야 돼요. 소설 보듯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한자 한자 보고 세계사 속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보면 아주 반짝이는 것들이 드러나요. 저는 여왕의 이러한 기록을 보고 아, 이랬구나. 과거에 그저 3대 여왕 이름만 외웠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우리 역사 기록을 찬찬히, 천천히 세계사 속에서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5: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6: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7: 어쩌라고?
6: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는 차이 난다는데?
7: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6: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7: 덕분에 살았다, 야.
6: 밥 한번 사.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그 학점에 대한 질문만 들어오면은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약점에 걸려서 자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면접에 약한 분들 중에는 대체로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감이 이미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면접을 수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다. 저는 평범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7년간 군인으로 복무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면접관으로 가정을 해서 물어봤죠. 왜 군인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경찰을 지원을 하죠? 왜 쭉 하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면접자는 당황한 거예요. 그건 제 의지는 아니었고요. 승진 면접에서 떨어져서 전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자신이 승진 면접에 떨어졌다는 그 아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면접관은 그 사람이 전역을 왜 했는지 물론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왜 경찰이 되고 싶은지예요. 왜 지원했냐라는 그 물음에 자신의 지원 동기만 밝히면 돼요. 맞습니다. 저는 7년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복무를 하면서 방호와 보안 업무에 특출나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됐고요. 그게 바로 경찰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왜 경찰이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지원 동기는 통과해서 성공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자꾸만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제가 면접관처럼 물어봤어요. 학점이 낮네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랬죠. 면접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면접관이 학점이 낮을 때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를 겨냥했다,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압박 질문에 나오면 어떡하냐, 또는 그런 압박 질문이 꼬리를 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압박 질문 없습니다. 압박 질문이라고 느끼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완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으면 묻지 않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주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세계 기아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아동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당신이 누군지,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고 자신 있게 밝히면 돼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요. 토익 990점 만점이고 학점도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프로필이 좋은데 자꾸 면접에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990점 맞았어요? 점수가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을 하면은요 면접관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네, 다른 회사 지원하나 보다. 실제로 면접자는 그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점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990점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요 6개월 동안은 거의 2시간만 잤고요 토익 공부를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를 통해서 얻었던 건 아, 나란 사람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고요. 이룬 성과에서 어떤 걸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계학 교실의 강건욱 교수입니다. 저는 내과 및 해계학과 전문의로서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방사선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의료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사선이 과연 무엇이고 방사선은 왜 무섭고 또 방사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사선은 입자의 흐름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태양광 또 이런 빛 이런 것들도 다 방사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사선이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전리 방사선을 일컫습니다. 전리 방사선이란 무엇이냐면 빛이나 입자가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그걸 이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이온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물에서는 산소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생체는 다 산소, 물로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라디칼이 생기면 DNA가 파괴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방사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파선은 입자이고요. 커다란 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이를 뚫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체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 에너지가 우리 체내에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암 치료에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마선이나 엑스선은 우리 몸을 이제 투과하게 되고 콘크리트나 납정도가 돼야지만 자폐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몸을 투과하기 때문에 우리 몸 영상을 얻을 때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방사능은 과연 방사선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물질, 이런 거를 이제 방사능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방사능 물질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점 방사선이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더 이상 방사능을 띠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물질마다 다 반감기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초만 지나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수억 년이 지나도 반밖에 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사능 요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갑상선 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도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던 방사능 물질 중에 하나죠. 요드 131은 반감기가 8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8일 정도가 지나면 반으로 줄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80일 정도가 지난다. 예를 들어서 10반감기가 지난다. 그러면 2의 10승분의 1로 줄게 됩니다. 대략 1000분의 1 정도로 줄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의 다른 방사능에 비해서, 자연 방사능에 비해서 더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방사능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사능이라 그러면 왜 무서울까? 이 보면 결국은 우리 몸을 파괴한다. 또 암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원리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이 우리 몸

몸에 들어오면 물을 이온화시키고 그 산소 라디칼이 결국은 DNA를 손상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들어가면 내 백내장이 생기고 또 피부에 많이 쪼이게 되면 피부 화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태아에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기형이 유발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방사선이 우리 몸에 받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방사선을 적게 받았다. 그랬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상대적으로 DNA 손상이 적거나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DNA 손상이 아주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교정하지 못하면 거기서 세포가 죽거나 아니면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론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에 대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DNA의 변화는 다시 또 후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아주 미량의 방사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런 것들은 핵무기의 폭발에 의한, 즉 핵실험에 의해서 이 냉전 시대 때 유물입니다. 사실 핵폭발은 방사능을 많이 쏟아져 나와서 피폭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폭발력이 워낙 강해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폭발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가 즉사를 했는데요. 방사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폭발의 위력과 화상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냉전 시대 때는 서로 미국과 소련이 사실 서로 공포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종의 정치적 유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영화화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고질라라든지 헐크라든지 이런 영화에서는 항상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공포의 괴물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항상 원인을 찾으면 방사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늘 동식물의 기형들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방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돌연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냥 있을 수 있고 그게 교정이 안 되면 기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방사선은 어느 정도 양이 위험할까요? 우리 주변에도 자연적으로 다 방사선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학적 경험이나 의학적 경험에서 밝혀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존자 5만여 명 정도를 쭉 추정을 했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한 50년 이상 쭉 이후에 사시면서 나중엔 70대, 80대 이렇게 이제 장수를 하시게 되면서 같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살았지만 그때 당시에 방사선을 받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있었던 분들 대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정말 이분들이 70, 80대 넘어서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방사능을 많이 받은 분들은 더암 발생률이 높았고요. 적게 받은 분들은 그만큼 낮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받은 분부터 암 발생이 나타났냐 하면 100mSv라는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100mSv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 방사선이 한 5mSv 정도, 1년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한 10년 살면 한 50mSv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CT가 보통 한번 촬영할 때한 10mSv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CT를 한 10장 정도를 받아야지만 100mSv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0mSv를 받았을 때는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면 대략 한0.5% 정도에서 암 발생이 추가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암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 한 평생을 살면, 한30% 정도의 인구가 암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담배일 수도 있고, 짠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할 수도 있고, 미세먼지에 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냥 우리 몸에 암 유전자, 가족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런 원인 말고 추가로 0.5%가 더 생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30% 암 발생 확률이 생기면 100mSv 받으면 평생 30.5% 정도의 확률이 생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를 50년간 5만여 명 추적했을 때 백혈병이 한 100명 정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대장암, 위암들이 850명 정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보면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더 생겼다.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암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원폭 피해자들이 이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가 다 대도시로 다 이루어졌고요. 이 방사능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고, 그 일부 낙진에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해봤을 때, 유산이라든지, 사산이라든지, 뭐 방사선에 도열염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한 건도 없었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선량 한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100mSv 정도가 되면 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얘기 드렸죠. 저희와 같이 방사선을 작업 종사자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배지를 차고 다니면서 방사선 양을 측정을 하죠. 그럴 경우에 1년에 50mSv를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5년간에 걸쳐서 100mSv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인들은 사실 배지를 차고 다니지도 않고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1mSv를 1년에 넘지 않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주변의 자연 방사선은 얼마나 많을까요?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mSv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살고 있으면서도 1년간 5mSv를 받는데 법적 선량 한도는 초과하는 것이죠. 1mSv를 넘어버리니까. 여기서 1mSv라는 것은 인공방사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을 5mSv를 받는다면 인공방사선 1mSv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용량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은 안전하고 인공방사선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몸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그게 인식을 할수 있지만 실제 신체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방사선이나 인공방사선이나 방사선 양이 문제인 것이죠. 양이 높다면 자연방사선도 위험할 수 있고요. 양이 낮으면 인공방사선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5mSv 정도를 1년에 받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나라마다 또는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자연방사선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시게 되면 방사선이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서울 지역은 그보다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화강암에 그 우라늄 함량이 높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라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입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지역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화강암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나라는 심지어 10mSv 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이란 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200mSv 연간 이렇게 많이 방사선을 자연방사선이 높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역적 차이에 의해서 방사선 차이에 의해서 200mSv까지는 그 지역에서 암 발생이 더 증가했다라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자연방사선 중에서는 가장 또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라돈입니다. 이 라돈 침대 사건 아시죠? 라돈이 침대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위험하다고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많은 침대들을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돈은 침대에서만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 콘크리트라든지 땅이라든지 토양에 있는 이런 우라늄, 토륨 이런 것에서 이 라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대를 폐기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집에 라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집에 있는 라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제 침대에 라돈 양을 측정을 했을 때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10mSv였고요. 적게 나온 데는 2mSv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초과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돈은 과연 안전한가? 그럼 라돈은 우리가 호흡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폐암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2차 대전 때 광부들한테서 폐암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을 때 그게 결국 라돈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광산을 굉장히 환기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라돈도 환기를 적극적으로 하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전국에 라돈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산악 지역, 즉 화강암이 많은 지역에 주로 굉장히 높게 분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단위로서 이게 개별적으로 검출할 때도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창을 굉장히 닫아놓는다든지 이럴 때는 라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데가 굉장히 유럽 안에서도 라돈이 높은데 그 이유는 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돈 침대 사건 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 우리 집 애가 이제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어린이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흡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라돈의 영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흡연을 하면 대량의 미세먼지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럼 라돈은 왜 위험한가 하면 라돈 자체는 가스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하고 흡입을 하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을 내뱉으면 그냥 나가죠. 그럼 왜 그러면 미세먼지랑 달라붙었을 때 위험한가 하면 얘가 폴로늄으로 바뀌게 되는데 폴로늄은 굉장히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고요. 얘는 미세먼지의 중금속 형태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폐에 흡착돼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평생 그 폴로늄이 폐에 방사능을 계속 내기 때문에 결국은 암에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흡연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흡연 때문에도 폐암이 걸릴 수 있지만 라돈 농도가 높으면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 담배 피시는 남편분 걱정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ICRP라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여기서는 라돈에 대해서 이 가정에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미터 세제곱, 입방미터 안에 600베크렐 정도가 넘어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라돈을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는 땅에서 스며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라돈이 위험하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베크렐까지도 이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에서 라돈을 측정했을 때 300이 넘어가면 그것은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측정해 봤더니 150 정도더라고요. 그게 환기를 안 했을 때 이제 150이고요. 저희가 환기를 해버리면 한 2, 30 정도로 아주 낮아집니다. 이 라돈에 대한 것은 자연방사선이라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른 인공방사선에 비해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폐암을 발생시키니까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라돈에 대한 저감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인공방사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라돈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0만 원짜리 라돈 측정기를 사서 측정할 수도 있지만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그 측정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측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기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땅에서 스며올라오면 차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라돈 자체는 자연방사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방사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방사선을 우리가 이제 방사능 물질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극미량도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몸에 계속 축적돼서 평생 동안 우리 몸에서 방사능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분은 배설이 되죠. 예를 들어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물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가 지나면 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세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180일 정도 지나면 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아주 미량이 들어오게 되면 중금속처럼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배설돼서 몇달 또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또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중금속처럼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 스트론튬이 하나의 예인데요. 스트론튬은 우리 칼슘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물질이고요. 들어오게 되면 체내에서 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미량이지만 쌓이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에서 이 세슘을 섭취를 많이 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지역 주민 2만 1000명에 대해서 전신 방사선 검사를 했더니 4명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왜 높게 나왔는지를 이제 열심히 찾았죠. 그랬더니 선반에서 자연산 버섯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연산 버섯은 바로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오염된 지역에서 캐냈던 것들이고요. 특히 버섯이라는 것이 이 세슘, 또 칼륨, 이런 것들을 잘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에 비하면 세슘이 굉장히 높았고요. 버섯 1kg에 14만 베크렐이라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네 분을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측정을 해봤더니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20일 정도 지나면 우리가 반으로 주는구나, 라는 것이 그전에도 알려져 있었는데, 후쿠시마에서 주민들한테서도 이게 밝혀졌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이 세슘은 다 빠져나오고 납니다. 그럼 과연 이 정도의 세슘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았던 분이 신체 전체에서 2만 베크렐 정도가 나왔거든요. 보통 우리 성인 몸에도 세슘은 아니지만 자연방사능 칼륨 40이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한 4천 베크렐 정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러면 한 5배, 6배 정도를 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양은 연간 0.8mSv에 해당합니다. 0.8mSv는 자연방사선 우리가 평상시 받는 5mSv에 비하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사실은 세슘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상당히 높았지만 이분도 특별히 더 위험하진 않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수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로 죽은 사람 중에서는 방사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피난이라든지 또 쓰나미와 관련돼서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61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원인은 그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요양병원이었는데요. 이 요양병원에서는 너무 원자를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긴급 대피 지역이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침상에 그냥 누워 계시고 일어나기도 거동도 불편하고 어떤 분은 호흡기 달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시키다 보니까 한분한 분을 어떤 응급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냥 일반 버스를 보내서 그 버스에 다 태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도 이분들 이렇게 하면 정말 돌아가실 텐데를 알면서 그치만 본인도 무섭고 또, 빨리 긴급 대피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다 태우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km 이상을 이동을 하면서 거의 뭐, 열몇 시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죠.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피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매뉴얼에서는 사실 이럴 때도 옥내 대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면 요양병원 안에서 계시면서 창을 다 닫고 문도 닫고 해서 밀폐를 하면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면 사실은 방사능이라는 게 일종의 낙진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확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사라져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를 해놓으면 실내는 거의 방사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사능이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한 분씩, 한두 분씩 이렇게 응급차로 대피를 시켰으면 되는 거였었죠. 그리고 방사능이 또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나서 암이 걸릴 수 있다.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 보면 나중에 암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에서는 또 갑상선, 특히 소아갑상선암이 훨씬 더 증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소아갑상선암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아들을 대상으로 이 초음파 검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2011년 3월에 처음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그해 10월부터 검진을 했는데 소아 갑상선암이 급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쿠시마 사고가

바로 영향을 준 거냐? 그렇게 봐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 검진을 해봤죠.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소아 갑상선암이 급증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갑상선암이라는 것은 소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있는데요. 이 갑상선암의 특징은 평생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3mm, 5mm 이렇게 막 아주 조그만 것들 상태에서 검진을 하면 발견은 되는데요. 이게 자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진을 하면 발견이 되고 검진 안 하면 모르고 평생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 검진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캠페인이었죠. 왜냐하면 갑상선암 검진으로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배가 증가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검진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술을 굳이 받을 필요 없는 분까지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것이죠. 후쿠시마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방사능을 측정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위험한지, 이 지역에 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죠. 본인들이 이런 배지를 차고 다니면서, 어떤 지역에 방사능이 더 높고, 어떤 지역에 방사능이 낮은지, 또는 거기서 키운 농작물들을, 특히 양파 같은 것을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또 방사능을 측정해서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처음에 1, 2년간은 방사능이 높았지만인 것 마저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방사능이 거의 자연 방사능 수준까지로 떨어진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공포로서 여전히 남는데요. 최근에 환경 다큐멘터리에서 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사실은 거기에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그 토양을 다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일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노인분도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배지를 차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피폭을 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1년에 6mSv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언젠가는 백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또 암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과 없이 방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아, 이 정도 받으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1년간 살면서 5mSv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방사선이 특히 일본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일본은 보통 한 2mSv 정도 받는다면 우리는 5mSv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6mSv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게 되면 쓸데없는 공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사실은 운스케어라는 유엔 기관이 평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할까? 방사능 피폭이. 그렇지만 실제로 체르노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염 정도도 낮고, 그리고 실제로 이 주민들의 피폭을 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피폭 갖고는 어떤 건강상 영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충격하고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이 생겼죠. 강제 대피를 했었고, 생계가 유실되기도 하고, 또 특히 이런 낙인 효과, 나는 피폭을 받았다, 공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강에 또 굉장히 유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죠. 근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바로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초미에 관심을 가졌고, 이게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가.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에서 방사능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이 정도의 거리에서는 측정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위해하진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여러 학교들이 비가 올때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봤죠. 측정을 했더니 측정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0.1 또는 1 밀리베크렐, 이 얘기는 뭐냐면 1000분의 1 베크렐 정도가 측정이 됐는데요. 이 물질은 이 평상시에 중국발 황사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그거보다도 더 적은 수치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처리, 방류를 하겠다. 그 일본이 이제 올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큰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사실 그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 태평양에 희석이 돼가지고 골고루 분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희석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후쿠시마에 알프스라는 그 처리수가 생기기 전에 한 1, 2년간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다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 해역은 문제가 없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어서 이 공공기관에서 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서도 다 측정을 했을 때 전혀 우리나라는 자연 그대로 나오는 방사능 물질 이상의 측정이 안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수가 돈다고 하면 그때보다도 더 적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측정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류를 했을 때 결국은 이것에 대한 공포는 누구한테 그러면 손해를 올 것인가? 우리 어민들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 우리나라 수산물도 기피를 하겠죠. 거기에 대한 손해는 어민들만 보는 것은 아니고 생선이라든지 해산물 같이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원을 섭취하지 않는 우리들도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닷속에서는 사실은 자연 방사능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 있고요. 우라늄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삼중수소라든지 후쿠시마에서 나온 세슘에 비하면 몇십만 배나 더 많은 그런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다에 다 희석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인공방사선을 피하려다가, 즉, 극미량이 들어있는 수산물을 먹지 않다가 오히려 다른 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기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즉, 학교에 급식에 수산물을 넣지 않고 닭고기만 먹게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소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암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군 발암물질이라 그래서 방사능하고 마찬가지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이 가공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산물, 해산물 이런 것들을 피하고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이 대략 한 20% 더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포로 무서워서 방사능을, 극미량의 방사능을 피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하면 암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방사선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의료 방사선이죠. 엑스레이를 이용해나 CT를 이용해서 우리를 진단하기도 하고요. 또 감마선 또는 뭐 알파 입자라든지 베타 입자 이런 걸 통해서 또 암을 치료로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식품의 조사를 해서 식품을 멸균을 하기도 하고 의료용품을 멸균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도체를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방사선은 비파괴 검사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선산업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의 날개 같은데 어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죠. 파괴를 하지 않고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흠이 있는지 어디를 수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데요. 갑상선 암 환자한테 방사능 요도를 주면 이걸 가지고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어떤 분들은 폐에도 전이가 있고 뼈에도 전이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에 가장 많이 나왔던

방사능 요드 131을 캡슐 형태로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방사능 미사일처럼 갑상선 부위, 갑상선 암 부위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다른 데 부작용은 별로 없이 암만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방사선 미사일 치료라는 것은 어떤 미사일처럼 암을 표적을 하는 물질이 있고요. 거기에는 방사선을 달아서 얘가 가서 결국은 미사일처럼 터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진 별명인데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암으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췌장에 발생된 굉장히 희귀암인 신경내분비 종양이었습니다. 이 신경내분비 종양은 표적이 잘 알려져 있었고요. 그것은 독일 스위스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09년에 이 스위스에서 이 임상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 약이 출시가 국내에서도 돼서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은 암을 파괴하면서도 동시에 이 빛을 내니까요. 감마선을 내는 것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암을 찾아가는 부위가 어딘지를 매 환자 환자마다 이 환자한테는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즉 약의 위치를 전신을 촬영해서 볼수 있는 일종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명한 명을 정밀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라피, 치료, 그 다음에 다이그노시스, 진단, 이두 가지 말을 붙여서 세라노스틱스라는 말을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받는 방사선은 대부분 자연 방사선인데, 인공 방사선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의료 방사선입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잘 차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다음에는 그 주변에서도 별로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 방사선은 이제 CT를 촬영할 수도 있고 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양의 방사선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CT를 찍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PET CT를 찍는 것은 안전한가?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때도 가장 저설량으로 방사선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흉부 엑스선, 우리가 뭐 결핵을 진단하다든지 폐암을 진단하든지 할 때는 0.1mSv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연 방사선 5mSv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흉부 CT, 저설량 흉부 CT로서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2mSv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자연 방사선보다도 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고설량의 약간, 한 중간 정도의 설량을 받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CT, 복부 CT라든지 아니면 PET CT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는 위험성이 뭐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젊은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이런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이제 50대 이상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아는 굉장히 방사선에 약하다. 특히 어린이도 약하고 태아도 약하다는 것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임신한 임신부가 만약에 방사선 피폭을 받으면 태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배가 아파서 CT를 찍었더니 나중에 봤더니 임신을 했더라. 그러면 당장 의사한테 물어보죠. 내가 이렇게 CT를, 난뭐 임신한 건 이제 알았는데 유산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의사들이 같이 걱정해 줍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방사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의사는 사실은 소수입니다. 많은 일반적인 의사들은 방사선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신부도 걱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인공유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CT를 찍는 거는 한 10mSv 많이 받아야 20mSv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전혀 기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었냐 하면 체르노빌 사고 때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에 있는 방사능 낙진이 일부 독일로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독일에서 당시에 인공유산들이 굉장히 흔했는데요. 그것은

0: 대우는다.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조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박사선이 암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한 가지가 일으키기도 하고 치료도 할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방사선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뭐 의과대학생이 될 때는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방사선을 아주 세게 주면 암이 죽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가 죽는 것이죠. 암 발생은 적은 양의 방사선에서도 발생은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DNA가 파괴가 됐을 때 그것은 항상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다 암에 걸려서 다 죽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을 하게 되고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산소 라디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산소 라디칼이 다시 DNA 파괴하고 그걸 DNA 파괴한 것을 다리 우리 몸이 교정하고 교정한 것 중에 또 일부는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암세포를 다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대부분 암이 없죠. 나이가 많이 드셔서 70, 80대 암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정이 되지 않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암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방사선이 적게 들어왔을 때 암 세포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방사선을 줘서 일시적으로 포커스를 딱 줘서 그 부분만 죽이게 되면 또 암을 또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표적을 잘하면 암 치료가 되는 것이고 표적이 아니고 전신에 일반적으로 퍼져서 받게 되면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암의 하나의 예를 들면 갑상선암을 치료로 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암 생존율 통계를 내는데요. 이 10년 생존율이 100.8%입니다. 100%가 넘는다는 뜻이죠. 어떻게 암에 걸렸는데 100%가 넘느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암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생존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모든 암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렸던 분들이 다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시고 건강행위를 하시고 검진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몸관리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검진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몸에 암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미량의 방사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인 암 예방 활동을 하시는 것이 우리 몸엔 훨씬 좋습니다. 저는 ICRP,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에서 8년간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1mSv 연간 선량 한도라든지 이런 등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위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논의하고 그것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사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서운 그런 대상일 수도 있지만 인류에게는 또 큰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료적인 활용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암을 치료를 하는데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자꾸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공부도 하시고 잘 아시고 이해하면서 이 과도한 공포는 오히려 피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발생을 걱정하기 전에 암을 예방하시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몸관리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검진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몸에 암을 예방하는 것이죠. 방사선, 미량의 방사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인 암 예방 활동을 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0: 창의융합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everyone. 자, 이번 주는요. 주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가 보고 있는데요. 다섯 개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10개 쭉 이어가 볼 겁니다. 자, 오늘은 뭐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모바일 뱅킹, 그전 시간에는 모바일 메시징. 자, 오늘은 SNS. 자, 이거 SNS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당하게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래도 SNS를 아예 그 담쌓고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주변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보기라도 하니까 이렇게 소셜미디어 쪽 얘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소셜미디어라는 SNS란 용어 자체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소셜미디어라고 이제 영어에서 많이 부르고 그걸 SNS라고는 잘 안 합니다. 그거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진 올리죠? 영상 올리죠? 게시물 자체를 부르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올리다, 남기다, 달다 이런 동사들이에요. 느낌 오시죠? 뭐 SNS 같은데 뭐 올리죠? 게시하죠? 달죠? 누르죠? 뭐 이런 거. 자, 올리다. 포스트? 응. 포스트가 가장 많이 쓰는 동사예요. 일단은 얘부터 시작해야 돼요. 포스트를 못 쓰잖아요?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Post pictures. I post a lot of pictures. 포스트가 뭐예요? 올리다라는 얘기예요. 동사로 들어보세요.
1: Post pictures. Post pictures.
0: 그러면 선생님 영상도 그러면 그냥 포스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Post video clips. Post video clips. 선생님 꼭 클립을 써야 됩니까? 아니요. 안 써도 돼요. Post videos 해도 돼요. Post videos. 선생님 차이가 뭐예요? 클립은 약간 좀 짧은 걸 얘기해요.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짧은 느낌이 클립이에요. Video clip 하면 짧은 동영상. 뭐 3시간짜리를 video clip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post video clips. 짧은 뭐 1분, 2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요즘 뭐 1분도 안 되는 영상 많이 올리는 요즘 시대잖아요. 자, 영상 올리다 들어보세요.
1: Post video clips. Post video clips.
0: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게시물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를 쓰면 어떻게

0: 만들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ing를 붙여도 돼요. posting. 그런데 이게 뭐지? 그냥 post도 있네. 이게 뭐예요? 명사도 돼요. I saw your post. 무슨 말이에요? 야, 나네 올린 거 봤다? 잘 올렸네. 음식 아주 맛있게 잘 사진 잘 찍었더라. I saw your post. I saw your posting.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빈도만큼이나 저것을 쓰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다. 요게 결론입니다. 게시물 들어보세요.
1: post, posting, post, posting.
0: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매주 게시물을 몇 개씩 올린다. 그죠? 포스팅 주기 말하는 거죠. 하루에 뭐한두 개씩, 하루에 뭐 2피드, 3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2피드, 3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1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죠? 피드란 말도 뭐 SNS 용어죠. 피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걸 말하죠.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자, 그러면 포스팅이라는 단어 썼어요, 게시물로. 올리다에 put up도 쓰나요? 씁니다. post up도 써요. 이걸 post로 바꿔도 돼요. post up. 그냥 post만 써도 되고, post up만 써도 되고, put up. put up. 이게 뭐야?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진 올렸어. 영상 올렸어. 이거 하죠? 그러니까 put up several postings. 몇 개의 게시물을 언제? every week. 매주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매주 올리다. every week. 자, 들어보세요.
1: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0: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을 팔로워해야 되고요. 남만 팔로워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해시태그 팔로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예를 들어 영어예요. 그죠? 영어인데 매일 10분 영어라는 방송을 너무 좋아해. 그럼 저도 이런 방송 같은 거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같은 데 올리거든요. 오늘 촬영했어요. 그럼 이제 매일 10분 영어 해시태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딱 만약에 팔로워 이러면 매일 10분 영어 선생님들이 막 올리는 그런 포스트를 또볼수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해시태그 팔로우 하는 거죠. 그죠? 네. EBSE, 우리 채널, EBSE TV, 이런 것도 해시태그 팔로우 이러면 EBSE 관련된 포스팅도 보실 수 있고. 자, 좋아요를 누르다. 쪽 제일 중요한 건뭐 하트 모양이잖아요. 똑똑 눌러대고, 좋아요 자체 눌러대고. SNS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 좋아요 기능은 있습니다. 반응을 할수 있게 해주잖아요. 자, 첫째. follow 동사를 그냥 쓰세요. follow other people. You need to follow other people. 다른 사람 follow 하세요? Follow other people. 첫 번째 들어볼게요.
1: Follow other people. Follow other people.
0: But these days, you don't just follow other people. You also follow hashtags. 그죠? Hashtags에서 붙여서 해시태그도 follow 가능합니다. 그거 이렇게 콕 눌러놓으면 그 해시태그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어디에? 피드에 보이죠? 자기 그 피드에. 자, follow hashtags 들어볼게요.
1: Follow hashtags. Follow hashtags.
0: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SNS상에서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빈도상으로는 이 좋아요 누르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를 그냥 영어로 like 하면 돼요. 요즘 잘 보이라고 대문자로 써놓은 겁니다. 자, press like. press like. 그죠? 예. 네. 좋아요를 누르다. 이게 옛날에 SNS 저기 있기 전에는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press like 하면 people are pressing like. I pressed like. 그러면 나 좋아요 눌렀다. 이렇게 할 때. 들어보세요.
1: Press like. Press like.
0: 네.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주제별 그 회화 학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제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 정리해서 우리 머리한테 너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자꾸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장 해볼까요? 관심이 가는 해시태그를 팔로우 할수 있습니다. 그죠? 네. 관심이 가는 팔로우를 하면 그 해시태그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겠죠?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자, 이 관심이 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면요. 해시태그를 주고 관계대명사를 붙여가지고 이걸 곧장 that interest you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너를 관심이 가게끔 하는 애 타동사가 되기도 해요, 이게. 그죠? 요거는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얘가 타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1: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0: Very good. 넘어갈게요. 댓글 남기고, DM을 보내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죠? 라이브 방송 요즘 많이 하잖아요. SNS 상에서 라이브가 그냥 틀어집니다. 우리가 보기도 하죠. 자, 댓글은 comment라고 합니다. Leave comments. 이건 그냥 단어 깔끔하게 외우세요. Leave comments. 들어보세요.
1: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0: 답글은 약간 reply라고 그래요. reply.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다 내가 답글을 달았네. 그럼 reply라고 하고,

0: 요즘 많이 하는 말, 라방을 하다, 라이브 방송하다, do live broadcasts. 들어볼게요.
1: Do live broadcasts. Do live broadcasts.
0: 맞아요. 지금 나 그냥 뭐하고 있다 그냥 라이브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문제 하나 해볼게요. 게시물이 마음에 들면 나는 댓글을 달아.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아이고, 아이고. 어렵지 않죠? 아, 댓글 마음에 들면 if I like a post. 아까 게시물 명사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게시물 마음에 들면 나 좋아요 누르지. 혹은 내가 댓글 달지. 이런 거. I leave comments if I leave a post. If I like a post. 오케이. leave 자체가 남기다 여감이기 때문에 댓글 단다 할 때 이 동사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1: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0: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게시물을 부른 명사 형태의 단어가 post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부터 여러분이 오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 혹은 posting 들어볼게요.
1: post, posting, post, posting.
0: 자, 그 다음 사람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follow hashtags도 가능하죠? 들어볼게요.
1: follow hashtags, follow hashtags.
0: 남기다니까 leave comments가 되겠죠. leave 이 동사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to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ustomer versus client. Customer versus clien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ustomer 그리고 Client. Customer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많이 써봤을 거예요. 하지만 Client는 좀 더 드물게 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고객이에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천천히 Customer. 제 입모양을 잘 보세요. Customer, customer, customer.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음절입니다. 자, 보세요. Customer, customer. Okay. 그래서 cus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Customer,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제품이나 일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손님입니다. 네. Customer is a person who purchases a product or uses some sort of basic service. Okay? 식당이나 상점들의 손님입니다. So we use the word customer when we're talking about people who purchase things at restaurants or at stores.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Customer, 고객. Customer, custom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화가 난 손님은 가게를 떠났어. 네, 여기서 가게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상점들은 거기에서는 그냥 고객을 customer라고 합니다. The angry customer 네, 떠났어.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손님은 카메라를 샀어. 네, 카메라를 살 거면 그냥 뭐 상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네,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객은 항상 옳아. 네,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이 문장은 주로 이제 그런 서비스 그런 업계들의 이게 뭔가 상점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customer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로 넘어갈게요. 네, 의뢰인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Client. Client. 몇 음절이죠? 네, 이 음절입니다. Client. Client. Very good. 여기서도 강세가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client가 아니고 client. client. Very good. Okay. client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입니다. Okay. client refers to somebody who uses some sort of professional service. Okay.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고객이에요. So oftentimes we use the word client when the person is receiving some sort of professional advice from someone, usually a professional, ri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client, 의뢰인, cli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회사는 의뢰인이 많아.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네, 여기서는 이 client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죠. The firm has many clients. 두 번째는요. 그 스포츠 에이전트에게는 세 명의 의뢰인이 있어.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So these three clients are receiving professional help and advice from the sports agent. 그래서 client라고 하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그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켰어. 네, keep one's secret라고 하면 누구의 비밀을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변호사의 이제 손님은 이제 의뢰인 client라고 표현합니다. Okay, so whenever you are getting professional help from someone, like a lawyer or an accountant, you are the client. 좋아요.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customer. 이거는 그냥 일반 고객입니다. customer. 그래서 상점이나 식당이나 여기서 손님들은 다 customer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나 그런 제품을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clien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client라고 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클라이언트 같은 단어는 또 뭔가 좀 금액이 되게 클 때도 클라이언트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세요. 오케이?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Well done, everyone. 너무 잘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1: technolog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technology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의 테마인데요. technology 하면은 기술이죠. 기술 또는 전자기기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y is great, but sometimes unhealthy.
0: 기술, technology라는 것은 정말 좋지만 가끔은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1: This is true.
0: 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미국에 계시는
1: 리처드 씨입니다.
0: 네, 리처드 씨이고요.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리처드 씨, 나와주세요.
2: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테크놀로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보시죠.
1: So Richard said,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네,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전자기기들이 how helpful it can be,
1: yeah.
0: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그걸 좋아하지만,
1: mm-hmm.
0: 그 점이 마음에 들지만,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1: Mm-hmm.
0: crazy는 사실은 이제 문맥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어떤 뜻인지 파악이 될 텐데요.
1: Yeah.
0: 먼저 그냥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crazy는 정말로 정신 이상 아니면 뭐 과하게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안절부절 못한다. Nervous, anxious.
1: Nervous.
0: 이런 의미로 okay. 쓰였습니다.
1: Because I was like, it could be so much. Maybe he wants to buy so much, so he goes crazy and 네. buys every new thing.
0: 그렇죠. It yeah. makes me a little crazy. 이 문장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의미가 너무나 많아서
1: yes.
0: 번역이 불가능한데요. 여기 mm-hmm. 전체를 보고 나면 아,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을 mm-hmm.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 Alright.
0: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1: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2: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여러분은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Mm-hmm. 실제로 리차드 씨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뭔가 어색하긴 해요. Mm-hmm.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one of those people 한번 볼게요. One of those people 하면 those people이면 여러 명이잖아요. Mm-hmm.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one of those people that have a smartphone, mm-hmm. have를 쓰기도 하고요. 또 mm-hmm.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어가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니까 yeah. ha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yeah. 이거는 둘 다 맞아요.
1: They're both right. It yeah. just depends on if you want to put emphasis on the people having the phones or the one having the thing.
2: 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가요? Mm-hmm. 라고 생각할 때는 have가 맞지만
1: yes.
2: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런데 누구?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1: Yes.
2: 결과적으로 번역은 동일합니다.
1: They mean exactly the same thing. 네. It's a very, very small difference.
2: 그래서
1: But 왜, it's important still.
2: 네, 어떨 때는 have가 나오고 어떨 때는 has가 나올 텐데 그 배경이 되는 원인 아니면 이유? 이유는 아는 건 중요하겠죠. 아무튼 뜻은 똑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 볼까요?
1: Okay.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2: 방금 했던 그 질문이 silly question,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 사람들이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1: Yeah.
2: 아, 스마트폰 쓰시는 그런 유형이신가 봐요, 뭐 이런 거. Yeah. But I remember when they, 여기서 they는?
1: The smartphones.
2: 네, smartphones. 스마트폰이 introduced, 소개되었을 때라고 일단 번역을 해봤는데 소개도 맞고요. 그 다음에
1: yeah.
2: 어떤 제도나 어떤 문물 같은 경우에는 도입도 됩니다. 도입.
1: Yeah. It was first introduced. Yeah. Something that people are first starting to do or see or implement.
2: Exactly. 그래서 in Korea in 2010. 2010년 그 조금 전부터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리차드 씨의 기억으로는 2010년에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쓰이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난대요. Okay.
1: And he says...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2: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도 mm-hmm. 처음 들었을 때 좀 헷갈렸었어요. 무슨 말인가 보니까 Which means 그 말은 2010년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 도입이 됐다는 말은 Nobody, 사실은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Nobody had
1: yeah.
2: 그 시점에서 휴대전화라는 거를 개인들이 갖고 다니기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스마트폰은 아니었단 말이죠.
1: Yes.
2: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nobody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1: Mm-hmm.
2: 10년 넘게 휴대전화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스마트폰은 안 갖고 있었다는 거를 mm-hmm. 뜻합니다. 이런
1: yes.
2: 의미로 썼고요.
1: Mm-hmm.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1: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2: 먼저 사실상 거의
1: practically
2: 사실 practical까지만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게 실용적인이란 뜻으로 mm-hmm. 좀 다른
1: something
2: 의미가
1: easy
2: 되죠.
1: To use.
2: Something that
1: or something
2: is
1: you do.
2: Useful
1: yeah.
2: in your life.
1: In your life or
2: practical.
1: It could be a practical exam like yeah. actually implementing 아. the skills on your test.
2: 실기 시험. 네,
1: practical.
2: 그 practical하고 이 practically하고는 조금 거리 의미 거리가 있는데요. 의미 차이가
1: yes.
2: 있는데 practically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사실상 actually 아니면
1: yes.
2: almost고요.
1: Yes, almost.
2: 네.
1: Yeah. We're practically friends.
2: We're friends.
1: Not quite.
2: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다음 단어.
1: Unfathomable.
2: 네.
1: Unfathomable.
2: Unfathomable.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그때 아무도 스마트폰이 없었지라는 것 자체가
1: right?
2: 잘 It's not easy to understand or imagine.
1: Imagine, right? And that's true. Even though we haven't had smartphones for that long, it's such a part of our life.
2: 네.
1: I can't fathom what it was like without it.
2: 그렇죠.
1: Yeah.
2: 그때
1: it's
2: 어땠는지
1: unfathomable.
2: 네, 생각하기 힘들어요.
1: Yeah.

0: 그리고
1: He says,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0: I love technology. 저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좋아하고 I love how it assists. Mm-hmm. 돕다, 도움이 되다.
1: To assist. Assist.
0: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고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Mm-hmm. 일부 측면에서 makes things easier. 생활을 더 쉽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 mm-hmm. 좋아하지만 But it also makes me crazy. Mm-hmm. 여기까지도 사실은 crazy가 정확하게 어떤 뜻을 쓰였는지는 yeah. 파악하기 힘들지만 다음 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mm-hmm. 동시에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라는 의미고요.
1: Mm-hmm. He says next.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0: 저는 이메일을 way too often, 너무 자주, 그냥 too often 자체도 너무 자주지만 way 강조합니다.
1: Way too often.
0: 너무 자주, too many times a day. 하루에 너무 많은 횟수로 확인합니다.
1: And so what kind of effects does that have? Let's find out.
2: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1: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0: 네,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앞에 나왔던 crazy의 mm-hmm. 의미를 알 수가 있죠. Mm-hmm. And I feel like it's making it라는 것은 the fact that he's
1: checking his smartphone so often 네. or wants to check his smartphone
0: 네,
1: so often.
0: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making my heart race. Heart race 하면은 my heart is racing, bouncing heavily.
1: It's pumping very quickly.
0: 네, 빠르게 해서 심장을 약간 a little bit 뒤에부터 쓰니까 약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Mm-hmm.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Mm-hmm. 어떻게 하면서?
1: Mm-hmm.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0: 네, checking it so often 그렇게 자주 정말 mm-hmm. 자주 확인하고. 또 뭐 하냐면 reach for
1: reaching for his smartphone 네. to reach for
0: reach for는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직 yeah. 잡은 상태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1: Yeah, you didn't get it. You're just reaching. Oh, I'm reaching for that. You can't 네. see it because it's not on the screen, but I'm reaching for it.
0: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항상 휴대폰을 두는 장소가 있어요. Mm-hmm. 그러면 거기 뭐 확인하지 않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each for 했는데 I couldn't touch it. It wasn't there. 그런 느낌. 그게 reach for예요. 그래서 uh-huh. 잡으려고 손을 뻗다. 그래서 every 5 minutes, 5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 쪽으로 손이 간다는 말입니다. Uh-huh. 다음 줄.
1: He say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0: 어떻게 멈춰야 할지. I don't know how to stop it. Uh-huh.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 연락이 많아요. Mm-hmm. So I must 일 때문에 연락이 많다는 이야기를 mm-hmm. 전에 한 적 있죠. Mm-hmm. So I must check regularly. Mm-hmm. 규칙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1: Let's find out more.
2: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1: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0: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Of course.
0: Some of you mm-hmm. can relate.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 Mm-hmm. He says,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0: 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건 is Not
1: healthy.
0: healthy. 건강에 좋지 못해요. Mm-hmm. 그 바로 다음에 이 나왔던 I don't see how it can be. 리차드 씨는 이제 can을 강조해 줬는데 이 문장이 이제 직역하자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1: Yeah.
0: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생략된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I don't see or I don't know how it can be
1: healthy.
0: 좋을 수가 없죠. Mm-hmm. 앞에 이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한 다음에 I don't see how it can be. It's not a good idea. I don't see how it can be a good idea.
1: Yeah. I don't see it either.
0: 네. 그래서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Uh-huh. 강조하고 있습니다.
1: And lastly he says,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0: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거

0: 것은 그런 technology devices, 전자기기들을
1: smartphones.
0: 가리키면서 정말 건강에 안 좋지만 it's also so helpful,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it's just
1: extremely difficult,
0: 극히, 극히 극도로 정말 difficult to put down,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put down이라는 것은 내려놓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건데 이런 쓰던 것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put it down, don't touch it 이런
1: Oh,
0: 의미로도 만지지 마, 그거 내려놔 라고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and have a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be one of those people that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런 사람에 속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 do not see how.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I don't see how it can be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라는 의미였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I don't see how, I do not see how 하면은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먼저 보고 오시죠.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be one of those people that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놀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s surprises. 놀라는 거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런 의미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s surprises. One more time.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 surprise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녀는 많이 웃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She i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같이 읽어볼까요?
1: She i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She i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는 I do not see, I don't see how, 어떻게 뭐뭐 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라는 의미의 패턴인데요. 첫 번째, 누가 어떤 게임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게임이 어디가 재밌다는 건지, 어떻게 재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이번엔 과거형으로 모르겠더라고요 정도가 될 텐데요. 그들이 또는 그 두 개가

0: 네,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의 안 좋은 점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와 봤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echnology is great, but it's too intrusive. There are too many scams going on and hackers taking advantage of people. Technology is great, but we shouldn't let our kids or ourselves become enslaved to it. It's heartbreaking seeing a family glued to their phones or their tablets while out at dinner.
0: 네, 먼저
1: Denise says,
0: Technology is great. 테크놀로지는 좋지만 but is too intrusive라고 mm-hmm.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유형의 기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oo intrusive라는 것은 침입성이 높다, 너무 높다, mm-hmm. 너무 이렇게 침입성이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there are too many scams, mm-hmm. 사기죠, 사기, mm-hmm. scam going on. 그리고 hackers taking advantage of people. Mm-hmm. 사기도 너무 많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해커들도 많다. Mm. 네, 그런 이야기고요.
1: Right. The next one is from Dwayne.
0: Technology is great. 테크놀로지 좋죠. But we shouldn't let our kids or ourselves become enslaved to it. 테크놀로지는 좋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의 노예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Mm-hmm. It's heartbreaking. 가슴이 아프대요. Seeing a family, 어떤 가족을 보는 것을.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glued to 하면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To their phones or tablets mm-hmm. while out at dinner. 그러니까 그 외식하러 나와가지고 mm-hmm. 휴대폰이나 태블릿만 보고 있는 가족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mm-hmm. 문장입니다.
1: All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here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반갑습니다. 자,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Oh, 정말 지난번에 그 로마 은화, 뭐 금화를 찾고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을 찾았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Alright, so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But before we do that, we have to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one is pirate. Pirate. 해적이에요. Pirate. Okay? And the second word is to excavate. To excavate. 뭔가 이렇게 파는 거야. 네. 발굴하다. All right? And the third word is looter. 좀 새롭죠? Looter. 약탈자. 네. 그러니까 훔치는 거죠. Right? Okay, 도둑인데 I'll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later. Okay, so we are going to look at these three words. So, let's start. Okay, so let's read more about treasure. Let's begin reading. Is there really pirate treasure? There are many legends of lost pirate treasure, like the treasure of Lima, stolen in 1820 by a dishonest ship's captain on the journey from Peru to Mexico. Legend says the treasure lies buried on Cocos Island in the Pacific, but no one has found it yet. The Weda was a pirate ship which sank off the coast of Cape Cod, USA in 1717. On board was treasure stolen from more than 50 other ships, including over 15,000 gold and silver coins, African jewelry, and belt buckles. The treasure on the Weda was found in 1984.
1: 네, 친구들, pirate, pirate, 해적이에요, 해적. 보물. 네. 아직도 정말 그런 보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는 찾았고 어떤 거는 못 찾았지만 여기서 보면 1820년에 아주 정직하지 못한 선장이 어떤 보물을 훔쳤어요. 이 Peru to Mexico. 자, 좀 거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는 동안 네. He stole the treasure. 네, 이 보물들을 다 해서 어디다 숨겨놨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걸 못 찾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웨다, 여 그림 보이죠? 여기 웨다 그 박물관이 있는데 이 웨다도 굉장히 유명한 해적선인데 자, 이 해적선에서도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았어요. 15,000 금화, 은화, 네, 이거를 발견했고 African Jewelry and Belt Buckles. 1984년도에 이게 발견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와,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2: Are there really tomb robbers? Some ancient tombs and graves contain lots of treasure. Important and rich people often had precious coins, jewelry, and objects buried with them. In ancient Egypt, tomb robbers often worked in gangs. Experts believe the tomb of King Tutankhamun was robbed twice before it was opened in 1922. The young king's tomb was raided soon after his funeral, but the tomb robbers didn't take all the treasure.
1: 네, 자, 무덤 강도 이게 뭘까요? 네, 도굴꾼이죠.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런 데만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이런 보물들을. 자, ancient tombs and graves contain lots of treasure. 네, 친구들 역사책을 보면은 이렇게 옛날 무덤에 뭐 왕이나 아니면 이런 pharaoh, Egyptian pharaoh들이 죽었을 때 많은 보물을 갖고 같이 묻었잖아요. 이거를 알고 훔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tomb robbers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 to raid는 뭐 쳐들어간다, 네, 침입하다 이런 뜻이라서 거의 이제 훔쳐가려고 쳐들어간 거예요. Alright, so tomb robbers 있습니다. Okay, let's read about the next one. Tomb robbers are still active today. In Guatemala, archaeologists excavating an important Maya site discovered over 100 tunnels dug into the sides of stone temples by looters. Maya temple called the Great Jaguar in Guatemala.
2: 네, 친구들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마야 템플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archaeologist 고고학자 우리 배웠죠?
1: Excavating, they excavated. To excavate는 발굴하다 이런 뜻인데 이 고고학자들이 뭐를 발견을 했냐면요. They discovered 100 tunnels dug into the sides of stone temples by looters. 자, 이 looters는 약탈자. 네, 그래서 이 looters는 어떻게 보면 도둑이에요. 그렇지만 친구들, 뭐 무슨 차이냐면은 robbers들과 도둑 차이가 뭐냐? 이게 looters는 특히 뭐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폭동 있을 때 그때 훔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고. 네, 그게 바로 looters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들이, 이 looters들이 100개 이상의 터널을 만든 거예요. 막 저 밑에 터널 해가지고 훔치려고.
2: Oh, bad, bad. Okay, let's continue reading.
0: What other kinds of treasure are there? Finding treasure isn't just about what it's worth. Often, objects have important cultural value. For Native Americans, belts and headdresses decorated with prized natural materials, like eagle feathers and cowrie or wampum shells, are treasure. In many cultures, helmets, shields, and swords are treasured for their age, precious materials, and craftsmanship. Native American headdress from the 19th century. The Battersea Shield. This Iron Age shield is over 2,000 years old. A replica of an Anglo-Saxon helmet from Sutton Hoo in Suffolk, UK.
1: 자, 여기에서 보면은 Native Americans들은 북미 원주민이죠. 이 원주민한테는 이런 헤드드레스나 벨트가 굉장히 귀중품이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이런 가치 있는 물건도 다 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kay,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for today. 우리 해적 보물도 대해서 읽었고, 그리고 tomb robbers, 이 무덤을 이렇게 아주 그냥 도둑들 놀대에서도 읽었고, 그리고 그냥 은화, 뭐 금화뿐만 아니라 이런 headdress, 뭐 helmet, shield 이런 것도 다 보물이죠.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join me next time.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라고 네.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어,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Lucky?
2: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One pair?
2: One pair of
1: 아!
2: glasses.
1: 와!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2: You want it?
1: 이거
2: Yep.
1: 썼었잖아요,
2: You wanna
1: 내가.
2: buy?
1: No, no, no. 매치 with this
2: Match.
1: sunglass 어울려.
2: Oh.
1: 매치. 아, 이거 썼을 때
2: Uh-huh.
1: 나 do I look good?
2: Oh, do you look good?
1: Yeah.
2: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2: Yeah.
1: Sharp?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on me?
2: Like good.
1: Good.
2: Good, really good.
1: 오, 오케이.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0: You want them?
1: Okay, I believe you. You
0: Yep.
1: say look good, so I will take it.
0: Oh,
1: Yeah.
0: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2: 네.
1: 네.
2: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그랬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2: 네.
1: 영어로 하려 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2: 그래도요, 우리 이거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2: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 그럼요.
2: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1: 그쵸?
2: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뭐 다른 색상 있냐? 이게 또 해외여행 갈때또 즐거움
1: 요미.
2: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2: That's right. 그거 할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4: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4: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2: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예. 자, today i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 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2: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1: 네.
2: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선글라스나 뭐 팬츠라든가
1: yeah.
2: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1: 예. One pair.
2: 오케이.
1: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2: 네.
1: 당했죠. 예.
2: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쌍 남았어요. 잘안 하잖아요.
1: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맞죠.
2: 네. 그래서 오늘 좀 힌트 드렸습니다.
1: 네.
2: 맞는지
1: 감사합니다.
2: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Perfect.
1: Yes.
2: So pair는 한 쌍, 혹은 뭐 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1: 양말.
2: 바지든
1: 네.
2: 다 포함입니다.
1: 장갑.
2: Yes,
1: yes.
2: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oh,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주면. 남아있는 거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1: 완전 사야 될것 같은데요?
2: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1: 이거
2: 느낌.
1: 완전 내가 사면 솔드아웃인데?
2: 그러니까요.
1: 내가 당장 사야겠어.
2: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1: 어...
2: 이럴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pair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더 강조.
1: 네.
2: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2: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 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 있다.
1: 네.
2: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1: We have two pair left.
2: Two pair?
1: Two pairs.
2: 그렇죠.
1: Left.
2: 얘도 복수 취급 해줘야 돼요.
1: 아하.
2: Right? Pair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1: 네.
2: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1: 예.
2: 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1: 아하.
2: 이거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We have a room left.
2: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1: 예.
2: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래요?
2: 저라면
1: 네.
2: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1: only one room.
2: One room. 저라면은 그냥 a room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1: 그러면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2: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left?
1: 네.
2: Of course.
1: 아...
2: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 주겠죠.
1: 아,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2: 바로 예약해 버리게
1: 네.
2: 되네.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two pairs left.
2: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2: There you go.
1: Yes.
2: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1: Mm-hmm.
2: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행운.
2: 행운, 운이
1: 네.
2: 있는 이런
1: 네.
2: 뜻이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

0: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요?
1: 정말 항상 매진 임박이래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계속 나와요.
0: 그리고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데도 있죠.
1: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이러면서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1: 그렇죠.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선글라스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선글라스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0: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1: 보이니까.
0: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1: Too young하게.
0: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1: 의역을 많이 해야지만이 해석이 가능해요.
0: Alright.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1: 젊은 거요.
0: 젊은 거요. 저 네. 젊어 보이나요? 근데 네.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좋은 건데요.
0: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1: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0: 아이고, 맙소사.
1: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1: 어리숙해 보인다.
0: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1: 잘
0: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stupid 느낌인가요?
0: Stupid, okay.
1: 예, too stupid.
0: 예. Stupid.
1: 아, no. Stupid.
0: 오케이. Alright, 자, stupid. 자, 오늘은요.
1: Dorky.
0: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 그거 stupid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네.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 이란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그러니까,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나빠요.
0: 걔는 뭐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하지만
1: 네.
0: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좀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근데, 스타일이에요.
0: 네, 근데 뭔가 sharp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저 약간 조금 dorky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Right? So dorky,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1: 예.
0: 실없는
1: stupid
0: silly
1: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드렸죠?
1: 예.
0: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e silly
1: 맞아요.
0: 실없게 굴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1: 에이.
0: 거에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우 실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1: 고만 장난쳐.
0: 아, 맞아요.
1: 이런 느낌.
0: 오케이. Okay. So dorky, silly.
1: silly.
0: 좀 이래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일 것 같다고 했죠?
1: 저는 sunglasses 같은데.
0: 맞아요.
1: 에이.
0: 여기서는 이 sunglasse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에이.
0: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1: 어허.
0: 이렇게 쓴 거죠.
1: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맞아요.
1: 어.
0: That's right.
1: 예.
0: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옷이든 안경 같은 거든
1: 네.
0: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1: 상태.
0: 혹은 뭐를 입으니까가
1: 예.
0: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1: 네, 네.
0: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1: 그래서
0: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1: shirt?
0: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1: 쓰니까
0: 이해하셨어요?
1: Yeah.
0: So in은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cute.
0: 일단 you look cute인데
1: you look
0: 그
1: cute.
0: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cardigan.
0: 그렇죠. in the or in that cardigan.
1: Yes.
0: 자,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힙합 바지 같은 거. 루스도 좋은데 baggy한 거 아세요?
1: 아, baggy pants.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베기 팬츠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그렇죠.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베기 팬츠 유행일 때
1: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1: 또 요즘에도 everyday 베기 팬츠 입으시잖아요.
0: 이제는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 네. 그럼요. 리스펙트.

0: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아니라 카디건입니다. 이번엔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in the
0: Oh, he
1: cardigan.
0: is dancing in baggy pants.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자, 이번에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1: Hmm?
0: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1: 오.
0: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0: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1: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세련되다.
0: 네. 이거 왠지 알것 같기도 한데요.
1: You look very
0: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0: 그건 아니고요.
1: 우리는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굉장히 그
1: 예. 네.
0: 칭.
1: 아.
0: 칭.
1: 이거 소문자예요? 샤프.
0: 오케이.
1: 예, 샤프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군요.
0: 네.
1: 샤프 할게요.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오호.
0: 맞습니다.
1: Sharp.
0: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 된 거예요, 사실은.
1: 그쵸?
0: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고
1: 맞아요.
0: 하죠.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1: 오.
0: edgy하다.
1: 오.
0: 근데 그거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1: 어?
0: 네.
1: 아니요?
0: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1: 예.
0: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1: 아.
0: 뭔가 정리된이라는 뜻이어가지고,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1: 아하.
0: 네,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오, 그래요?
0: 그럼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셨는데
1: 네.
0: 여기는 좀 어둡게 된것 같고 여기는 허옇게 된것 같고 여기는 안 묻은 것 같고
1: 그럴
0: 이렇게
1: 때 있어요.
0: 막 사방팔방일 때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put together는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다돼 있는 겁니다.
1: 나 컨디션 괜찮지? 메이크업 잘 됐어. Put together.
0: Oh, you look very put together
1: yeah,
0: today.
1: Yeah.
0: Your skin looks very put together.
1: 아.
0: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1: 응?
0: 뭐해 보인다라고 하려고 동사를
1: look.
0: look 썼어요.
1: 네.
0: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형용사에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1: 예.
0: 주보에서.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to가 아니라 뭐 썼어요?
1: on이네요.
0: on을 썼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1: 완전 샤프해 보였어요.
0: 그래서 on을 쓴 거예요.
1: 아하.
0: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1: 네.
0: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1: 아 여기서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인가 봐요.
0: 음흠,
1: sunglasses
0: 그렇죠.
1: look very sharp.
0: Sharp on you.
1: you.
0: 너에게 sharp해 보인다. 아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 좀 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틀린
1: 네.
0: 건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보세요.
1: The hat looks cute.
0: cute. 근데 너에게.
1: on you.
0: on you. 너에게 얹으니까.
1: Oh.
0: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1: The shirt look perfect.
0: looks perfect.
1: looks perfect.
0: 그에게.
1: on him.
0: him. there you go.
1: Yeah.
0: 저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

0: The hat looks cute on you.
1: The hat looks cute on you.
0: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1: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Mm-hmm.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yeah. 얘기했잖아요. 근데 Actually 이렇게
1: Actually.
0: 됐죠.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2: 오히려.
0: 오히려라고 오. 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네.
0: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 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actually.
1: 예.
0: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아.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보통.
1: 네.
0: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1: Yes.
0: 네,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저한테.
1: 예.
0: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틀린
1: 역시.
0: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바꿔줄 때
1: 네.
0: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1: 아.
0: 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오, 네.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눈이 또
1: 네.
0: 확실하죠.
1: I trust your, I'll take that. 나 이걸로,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심사위원이거든요.
0: 네네.
1: Judgment예요. 네. judgment.
0: Okay.
1: Yes. 명사가 right. 와야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스펠링을 예. 잘 한번 보세요. J-U-D-G-E-M-E-N-T.
1: Yes.
0: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1: 아, 이가 안 들어가요?
0: 네.
1: 왜요?
0: 이게 스펠링에서 이가 탈락을 해요.
1: 아.
0: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1: 네.
0: J-U-D-G-E가 맞아요.
1: 에이.
0: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할게요.
1: 정말 귀신이세요.
0: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1: 이가
0: 탈락합니다.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1: 아,
0: 그거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Alright,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1: Judgment.
0: 오,
1: judgment.
0: 훨씬 좋잖아요.
1: 오.
0: 자, 그리고 저 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1: 네.
0: 더 액티브한 느낌으로 내가 걔네 챙길 거예요. 이런
1: 오.
0: 느낌으로다가 So 오늘은 I will take 뭐뭐
1: yes.
0: 저 그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it 단수로 해볼게요. it 제가 그거 살게요. 저 그걸로 할래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1: Mm-hmm.
0: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그거 제가 할게요. 살게요.
1: I'll take the red one.
0: I'll take the red one.
1: Mm-hmm.
0: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I'll take it.
1: I'll take it.
0: Oh, I'll take the red one.
1: I'll take the red one.
0: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dgment 강세 주의해서요.
1: Yes.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Okay.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Do I look

0: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2: Yes,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in, 명사. 이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착용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3: Yep.
2: 어, 너 그 카디건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3: You look cute.
2: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3: In that cardigan.
2: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3: Mm-hmm.
2: Here you go. 걔는,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3: He's dancing.
2: Okay. 배기한 바지를 입고.
3: In baggy pants.
2: In baggy pants. 그 mm-hmm.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3: 네.
2: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3: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2: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자, 이번에는요. I'll take 뭐뭐. I will 해도 되지만 I'll take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 Yes.
2: 자, 그거 살게요. 저 그거 살게요.
3: I'll take it.
2: I'll take it. 어, 저 이걸로 살게요.
3: I'll take this.
2: I'll take this. Or this one도 괜찮습니다.
3: 네.
2: Okay? 자, 다음은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할게요.
3: Oh, I'll take the red one.
2: There you go. 네, 읽어볼게요.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Alright,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5: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5: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0: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Great choice.
3: Yes.
0: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2: Yes!
3: Oh-hoo.
2: 아주 좋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2: There you go. I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네.
2: 바로 in 명사. 인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2: 어,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3: 오.
2: 어,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3: 와.
2: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1: 아, 맞아요.
0: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이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그 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이기도 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1: 아이.
0: 근데 그 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짧아요.
0: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거에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네.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0: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1: 와.
0: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1: 오.
0: 예,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1: 아예 생각도
0: 예.
1: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0: 그쵸, 그쵸.
1: 오케이.
0: 세트예요. 응.
1: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0: 맞아, 이게
1: 하겠습니다.
0: 또 관건이잖아요.
1: 아.
0: 아니,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봐야죠.
0: 좋습니다. 과연 연극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1: 아이.
0: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0: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0: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0: Yeah.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0: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0: Yeah, I forgot.
2: No,
0: Yes.
2: no problem.
0: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2: Oh,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0: Wow.

0: the best.
1: 아이기.
0: Thank you.
2: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예. 뭔가 대사라는 거,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Yeah.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Mm-hmm.
2: 자, 제가 제일 궁금한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0: 오.
2: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0: 네.
2: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0: 예.
2: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0: 보통은 그런데 이게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하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2: 아, 이건 그러면은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0: 약간 유연하게 합의하에 가능은 해요.
2: 너무 궁금했습니다.
0: 네.
2: Alright.
0: How do you all those lines? 라인스가 대사네요. 보니까 네.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2: Yes.
0: 외우나요?
2: 동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2: 오, 오케이. 네.
0: How do you remember all those lines? Remember.
2: 아하.
0: Yeah.
2: 지금 순간 remember 스펠링을 모르나 했는데
0: 예.
2: 모를 수도 있죠.
0: 아유.
2: 보겠습니다. 자, remember 썼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늘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2: 그것을 집중으로 한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맞게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do you all those lines? 정답? Memorize.
0: 맨날 이 memorize랑 remember 헷갈려요, 제가.
2: 이 remember는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에 넣었다가 이거를 네.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0: 기억을 되살리는.
2: Right. 유지하거나 꺼내거나 이런 느낌인데 memorize 한다는 것은 입력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 아하.
2: 그렇죠?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0: 됩니다.
2: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0: 가만히 있어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메모라이저. 아니에요? 메모라이제이션?
2: Something like that.
0: 아, 메모라이제이션?
2: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틀리면서 써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0: 왜 이렇게 익숙치 않죠?
2: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써보시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Memoriz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라는 명사.
0: 네.
2: 이 기본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학구적인 단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0: 네.
2: 그냥 회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사를 얘기를 할 때
0: 네.
2: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단수로도 쓰지만
0: 예.
2: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 한 줄 이상은 하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0: lines.
2: 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0: Yeah.
2: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 때 일반적으로 복수. 아시겠죠? 그렇죠?
0: 네.
2: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0: 의문사 how?
2: How?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0: 예.
2: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0: 어떻게?
2: 그렇죠. 에이. So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방법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0: Yes.
2: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예.
2: So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0: 의문사.
2: 의문사는 예고요.
0: 질문형.
2: 질문.
0: 네.
2: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0: 예.
2: 그렇죠?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식으로
0: yes.
2: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0: 진짜 물어봐요.
2: Right?
0: 예.
2: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0: How do you memorize?
1: How do you memorize? 그 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0: Or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그렇죠. 그 모든 단어들을
0: 예.
1: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되겠죠.
0: 오호.
1: 자, 이거 해볼까요? 언니, 그녀가 너를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어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0: 예.
1: 친구가. 그랬을 때 오, 그녀가 너를 어떻게 알아?
0: How does she know you?
1: That's it.
0: 오.
1: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0: 예.
1: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0: Does she
1: 와우.
0: Know
1: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0: 네.
1: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0: 그녀가
1: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넣어도 늦지 않아요.
0: 네.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Mm-hmm. How does she know you?
0: How does she know you?
1: All 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Wow,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All 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0: 네.
1: 아, 난 기억력이 꽤 괜찮아요.
0: 오, 자기애가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영국에서 사랑받아요.
1: 아.
0: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I
1: 양념을
0: have,
1: 살짝 튄 거죠.
0: I have a pretty, pretty 정도 어때요? 꽤.
1: Okay.
0: Yeah.
1: 자,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0: 오.
1: 맞습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 뭐
0: 예.
1: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0: 아.
1: 오케이? 그래서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0: 네.
1: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0: 예.
1: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많죠.
1: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0: 동사 have.
1: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I 기억력이 좋다.
0: Yeah.
1: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0: 네.
1: Okay?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알겠어요?
0: Oh, you have a good memory.
1: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0: I wish.
1: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0: I wish I have a good memory.
1: Alright. 거의 맞았는데
0: 네.
1: 살짝 아쉽습니다.
0: I were
1: I
0: had.
1: had.
0: 아, 맞다.
1: 네.
0: 과거죠.
1: I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0: 예.
1: 뒤에 형성은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0: Alright.
1: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0: 네.
1: 핵심입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0: You have a good memory.
1: I wish I had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0: Yeah.
1: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0: 오.
1: 너무 저도 궁금해요.
0: 그렇죠.
1: 네.
0: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1: 제 말이요.
0: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1: 그래서
0: 상황이니까.
1: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0: 그쵸.
1: 근데 슬기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0: 아, 죄송한데 팬클럽은
1: 것도,
0: 없어요.
1: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0: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앞에서
1: 대단해요.
0: 저도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것
1: 아,
0: 같아요.
1: 부럽습니다.
0: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1: 돈추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0: 그쵸? 그러면 떨리다, 긴장되다.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1: 동사가 와야죠. 이게
0: 동사?
1: 아 왜냐하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0: 그쵸?
1: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0: 아, 그러면은,
1: 힌트를 드릴게요.
0: 비동사가
1: Get을
0: 오나요?
1: 써보세요. Get.
0: 아, get이 와요?
1: Don't you get?
0: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1: Okay.
0: Don't you get nerve? 어머,
1: 뭐
0: 나.
1: 다양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0: 저요?
1: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Nervous.
0: 예,
1: Okay.
0: nervous는 떨리는 거 무조건 nervous.
1: 알겠습니다.
0: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1: 오케이.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 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0: 그쵸,
1: 텐데
0: inferno.
1: 한번 볼게요.
0: 네.
1: Get nervous.
0: 오!
1: 자, 이게 바로 긴장하다,
0: 네.
1: 떨리다라는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0: 근데 여기
1: 정확하게
0: 만약에
1: 따진다면.
0: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1: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Aren't you nervous?
0: 아.
1: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오케이? 근데
0: 네.
1: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냐. 그래서 Don't you get
0: get
1: nervous?
0: nervous.
1: 라고 썼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 wracking 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0: 완전 처음 봐요.
1: Nerve wracking?
0: 예.
1: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0: 예.
1: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0: 나 긴장돼, 말 되는 것 같은데요?
1: 말 되죠.
0: 네.
1: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0: 예.
1: Right? 그 사건은 사람들 막 긴장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0: 아.
1: It's nervous. 될까요?
0: 안 된다.
1: 안 됩니다.
0: 예.
1: Nervous는 그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nerve wracking이라는 단어 좀 감이 세기는 한데 얘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hat's really nerve wracking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0: 넓어서
1: nervous하다.
0: 하게 된 거죠.
1: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0: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두 개의 쓰임이
1: 맞아요.
0: 달라지는군요.
1: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된
0: 에,
1: 거,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근데
0: interesting이랑.
1: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0: 그쵸.
1: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0: 아.
1: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0: 네.
1: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 네.
1: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0: 누구
1: 뭐뭐?
0: 앞에?
1: 앞에서
0: 네.
1: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0: 예.
1: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0: In front of you.
1: 내 앞에서.
0: In front of me.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서 있어요. 당신 앞에.
0: I stood.
1: 나는 서 있어요.
0: I am standing.
1: 아하.
0: In front of you.
1: 그쵸.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였는데.
0: 그렇다면은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1: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Burp.
0: Burp.
1: 오케이, BURP. 그러면
0: 예.
1: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0: 아이고. He burped. 맞아요?
1: 응?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그렇죠. Oh, he burped in front of me.
0: Yeah.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0: 네.
1: 아,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Al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 하지 않아요.
0: 에?
1: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0: 네.
1: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0: 오.
1: 영국인 분들은 좀 괜찮나 봐요.
0: 그쵸.
1: 진짜로.
0: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1: 많다 보니까.
0: 분들이어가지고,
1: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0: 아이고.
1: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성이 어둡잖아요.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0: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1: 아는 사람이 있으면.
0: 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1: 오케이.
0: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저는 전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Not at all.
1: 오!
0: 어?
1: 이거 너무 좋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0: 예.
1: 이 흐름에서 좋아요.
0: 그죠?
1: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가볍죠.
0: 그쵸?
1: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죠?
0: 이거는 아유, 아 긴장 완전한데요. 오. 이거구나.
1: 긴장을 왜 해요? 이런 느낌 수준이고
0: 조금
1: 여기서는
0: 그렇네요.
1: 아,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0: 에.
1: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0: 약간은,
1: 별로, 그래서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And, not really. 이러면은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0: 뭐요?
1: Really not도 있어요.
0: 오?
1: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0: 예.
1: 근데 really 쟤는 really가 앞에 갔죠.
0: 예.
1: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가 됩니다.
0: 아...
1: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like him. 나 앞에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정말 안 좋아해.
0: 오...
1: 확 올라가죠 갑자기.
0: 예, 예, 네,
1: 그 두 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0: 알죠.
1: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0: 네.
1: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 뭐 하곤 했다.
0: 맞아요.
1: 이거는 used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0: 어?
1: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0: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1: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0: 아.
1: 그냥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뭐뭐
0: 아.
1: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0: 아~
1: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거기에 유스됐기 때문에
0: 유스가 사용하다니까
1: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해져
0: 오 네네
1: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네.
1: I'm used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0: 그쵸.
1: So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0: Spicy food?
1: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0: I'm used to spicy food.
1: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0: Yeah.
1: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0: 네.
1: 자, 그녀는 그 노이즈 있죠. 잡음 같은 거.
0: 네.
1: Right? 그 노이즈에 익숙하지가 않아.
0: 아, she isn't used to the noisy.
1: 그렇죠. Noise.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0: Yes.
1: Okay? So 여전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 그 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려요.
0: 아, 그렇군요.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0: I'm used to spicy food.
1: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0: 아하.
1: 먹는 것에 익숙하다. 왜냐하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0: 그쵸.
1: 종류죠.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0: Not really. I'm used to it.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0: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2: 네.
0: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2: How does she know you?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Words, yes. 읽어보겠습니다.
3: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In front of someone, right?
2: Yeah.
0: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2: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right. 다음은요. 나 내 앞에 서 있어.
2: I'm standing in front of you.
0: 오,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3: He bu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5: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6: I have a pretty good memory.
5: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6: Not really. I'm used to it.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7: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eulgi Park. Yeah. Oh, hello.
8: Hello.
7: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8: I have a pretty good memory.
7: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8: Not really. I'm used to it.
7: Wow.
0: Ah, great job, you guys.
2: Wow.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0: 감사합니다.
2: 네, I don't mind working with my you.
0: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0: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같이 뭐 서 있는데 어휴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쵸. So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영작 많이 해주세요.
2: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이 뭔가 살려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뭔가 팔려고 하는 사람 같다. 혹은 여러분이 팔고 있는 입장이라면 아, 저 사람 눈빛이 뭔가 내 물건을 살려고 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분명해 라고 그렇게 속으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확실해 틀림없어 라고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맞죠?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때는요. You must be 대상, You must be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소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메이슨 씨 같아. 혹시 메이슨 씨 맞으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신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You must be 누구?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쵸? 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You must be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틀림없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must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거를 꼭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must be가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are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무엇 자리에 직업을 넣으셔도 되고 혹은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역할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혹은 당신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비동사를 must be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be 무엇, you must be 이름, you must be 어떠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직업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거 맞죠?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You must be 어떠한 무엇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쓸 때 must be를 또 쓸 수가 있는 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 그 사람 맞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기 혹시 excuse me? 혹시 메이슨 씨 맞으시죠?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그쵸? 메이슨 씨 맞으시죠?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Mason.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이슨 씨 맞으신가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You must be Mason, right?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메이슨 씨 맞으시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메이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꼭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must be였지만 그쵸? 지금 제가 어떻게 발음했죠? You must be 이런 식으로 STB 사이에 있는 T 소리를 살짝 날려서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럼 여기서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거는요. Excuse me, you must be 이름.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분 맞으시죠? 어떠한 이름 넣어가지고 그분 맞으시죠?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you must be 이름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팔고 살 때, 아, 저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excuse me 하고 나서 물건 파시는 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 파는 사람을 바로, 그쵸? sell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ou must be the seller, righ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혹시 판매자분 맞으시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the seller.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the sell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판매자분 맞으시죠? 라는 질문이 되고, 사는 사람은, 그쵸? 구매자는, 그쵸? seller 대신에 buy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혹시 사시는 분 맞으시죠? 라는 질문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세 번째 표현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런 얘기들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한다든지 혹은 미팅을 할때 여러분이 그쵸? 뭐 회의를 이제 잠깐 외부에서 할 때, 아, 그 제가 승인 씨한테 소개받았는데 그 승인 씨 친구분 맞으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누구의 친구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어떤 대상의 친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you must be Singing's friend, righ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은 이제 그 대상의 친구분 혹시 맞으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대상스 friend로 얘기를 해서 apostrophe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must be Singing's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Singing's friend.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의 친구라는 표현도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펭수 팬이신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해서, 누구의 팬이신가 봐요. 누구의 팬이 틀림없으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팬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친구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서요, fan of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팬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you must be a fan of 펭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펭수 팬이신가 봐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a fan of 펭수.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a fan of 펭수 라고 얘기를 해서 펭수 팬이신가 봐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거의 확신할 때, 그때, 그쵸?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되고, 어떻게 보면 확신이 될수 있는 표현, you must be,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must be Mason. You must be Mason. You must be the seller. You must be the seller. You must be Sungin's friend. You must be Sungin's friend. You must be a fan of Pengsu. You must be a fan of Pengsu.
0: 당신 물건 파시는 분 맞으시죠? 라는 거를 You must be the seller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 사람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틀림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you 대신에 다양한 대상을 응용을 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승희 씨 친구분 맞으시죠? 라는 거를 you must be Singing's friend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죄송한데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럴 때 혼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mistake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ou must be mistaking m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용하시는 것 같은데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답변이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you must be mistaking me for someone el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네요 라는 답변이 됩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must be mistaking me for someone else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mistake를 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must be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and wonderful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자, 매일매일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한 문장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신감을 키워볼 수 있는, 네, 그러한 시간이겠죠. 바로 try again, 다시 도전해보는 시간. 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긴장감도 느끼고 동시에, 그렇죠, 멋진 결과도 더 한번, 예, 얻어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의, 예, challenging time is your challenge, right? Your challenge is waiting for you right now,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해보셨나요? 보자마자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건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시고요. 거기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난 이제 왜 그녀가 그렇게 눈이 붓도록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알아. 라고 해서 주인공은 샘이었고 나는 이제 알아.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Now I know why. 왜인지 알아. 그래서 이유를 밝혀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인지 Let's go and try it out more.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죠, 먼저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We're gonna build up your confidence first, 그렇죠, with these simple examples.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I know why잖아요. 물론 now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녀가 왜 울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돌아왔는지, 나를 두고 떠났는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왜 울었는지 알아. 그러면 I know라는 얘기죠. 그러면 why까지 쓰면 이유가 나오는 거고요. 그녀가 울다는 뭐예요? She cried죠. 그래서 I know why she cried. I know why she cried. 이렇게 리듬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now를 붙이시면 이제는 알아요. 이거고요. 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라고 할 때는요. Now I know. 그렇죠? Why he 하고 뒤에 지나간 일이니까 lied. 그래서 now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I know why he lied. 그 다음에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러면 lied to me 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 나 알아. 돌아오다는 물론 came back, 돌아왔다고요. come back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한 단어로 한번 써볼까요? return, return. 그래서 now I know, 그렇죠? I know why you returned.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returned 됐고요. 그들이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 이제 알아. 그래서 그들은 they고요. 나를 두고 떠나다. 나를 두고? 어렵고 하지만 그냥 leave someone이라고 하시면 돼요. I know why they left me. I know why they left me. L-E-F-T. 그래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똑같은 L-E-F-T. leave의 지난 일을 표시할 때 과거형 left입니다. 네 가지 나온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는지요? 보고 읽으시면 전혀 의미 없고요. 자, 저를 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I'm gonna give you some kind of cue, right? 자, cue를 드릴 테니까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자가 왜 울었는지 내가 알아. 자, your turn. 자, 가겠습니다. Now I know 아니면 I know why she cried. 이렇게 해보세요. 그가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래서 거짓말 하다 부분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Your turn. 맞습니다. I know why she lied. 거기다 to me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라는 얘기니까 came back 써도 되고요. Your turn. 그렇죠. Now I know why you returned. 아니면 I know why you returned.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들이 날 두고 떠나갔다고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Left me 쓰겠죠. 자, 전체 문장 your turn. 동작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바로 Now I know why they left me. Now 빼고 I know why they left me. 간단하죠? 자, 이걸 좀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왜 쌤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 나왔잖아요, 아까. I know why. 자, 그래서 Now I know why she cried. 까지는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she 자리에 쌤만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쌤은 스맨타. 예, 우리 사만다. 스맨타를 줄여서 쌤. 여기선 사무엘. 사무엘 할때그 사무엘을 줄여서 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선 여자예요. 그래서 now I know why she 아니면 now I know why Sam cried. 눈이 퉁퉁 부으려면 사실 울고 나면 눈이 좀 나오잖아요. 부었으니까 좀더 돌출됐겠죠? 그래서 her eyes out 이라고 씁니다. Cried one's eyes out 하는 표현이 바로 예,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그러니까 정말 슬프게 많이 우는 게 cry one's eyes out이에요. 이거 her eyes 대신에 her heart라고 쳐줘도 돼요.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해서 why Sam cried her heart out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I know why가 cry one's eyes out보다 100배, 1000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뒤에 표현 때문에 앞에 표현을 버리는 혹은 기억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what comes first, what comes next. 뭐가 우선순위가 높은가를 아셔야 헛갈리지 않고 자신감도 버려야 될건 버려야 되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가 왜 내게 너에 대해서 거짓말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럼 나왔잖아요. Now I know why he lied. 나한테요, 그죠? 예. 그다음에 to me, 너에 대해서 about you. 간단하죠? Now I know why he lied to me about you. 어렵지 않습니다. 떠올리시고요. 내가 오랜 잠적 끝에 돌아왔는지 내가 이제 알겠어. 그러면 잠적 끝에 이런 말은 의미가 없고요.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Now I know why you returned. 그런데 뭐로부터 돌아온 거죠? 그렇죠. From 아니면 after a long absence. 자, from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after a long absence, 오랜 공백 후에란 얘기죠. 공백으로부터 하면 from 붙여도 상관없고요. 오늘 나왔던 두 가지 표현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문장 하나만 하세요. 그럼 행복해진다니까요. 딱한 문장,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out today's key expression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왜 쌤이 눈이 퉁퉁 그렇게 붓도록 울었는지 내가 알겠어.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를 두고 떠났다니까.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Now I know why Sam cried her eyes ou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운 거죠? 그랬더니, 예, 그녀의 남자친구가 her boyfriend 갑자기 suddenly, 그렇죠, left her. 아까 나왔던 leave라는 동사도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힘내서, 예, 본인의, 예, 나름대로 you need to pick up the pieces.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주워 모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현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죠?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Yeah, right? 자,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주 가족 잘 되는 음식들로 또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Okay,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ealth and wealth.

Guess what me and my uncle Monty are building today?